0: 정부가 개발자에서 구매자로 역할을 바꾸는 뉴 스페이스 시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1: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진짜 대박으로 만들 구체적인 아이템은
2: 한재흥 카이스트 우주연구 원장입니다.
1: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지금 대학 연구소의 어딘가에서 얘기되는 것들.
0: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3: 의사결정하고 최대한 신속해야지 사업 상업성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4: 제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안 만들었던가요?
0: 대항해 시대의 바다처럼 우주라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시대. 정부도 그 속도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5: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한때 크게 폭락하며 코스피 전체가 출렁였습니다.
6: 구글과 메타에서 나온 엇갈린 신호와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단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과연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점인 건지 박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미국 빅테크의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라클 다섯 개사는 올해만 7천억 달러, 우리 돈 1,080조 원 이상을 AI 데이터 센터 등에 쏟아부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도체 수요 폭등과 공급 부족, 가격 인상 모두 빅테크의 투자 경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구글이 인공지능을 가동할 컴퓨팅 용량이 부족해 메타에 제공하던 연산 용량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지금보다 더 많이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는 신호를 읽혔기 때문입니다. 반전은 메타의 반격이었습니다. 연산 용량을 제한받은 메타가 오히려 인공지능을 가동할 자체 컴퓨팅 자원이 남아 외부에 판매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뒤집혔습니다. AI 인프라 경쟁이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대부분을 생산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00만 원 가까이 치솟아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SK하이닉스는 지난 2일 14.57% 폭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9%대 급락했고 코스피는 7,60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다만 메타가 외부에 판매하는 것은 과거 도입된 저사양 칩의 연산 용량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금요일 삼전닉스의 주가는 급반등했습니다.
8: 엔비디아 예전 HBM 요거는 좀 이제 메타 입장에서는 별로 좀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첨단 칩 위주로만 하겠다는 거고 남는 거는 이거 팔면 좋은 거잖아요.
7: 비슷한 시기 정부가 발표한 8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역시 시장의 불안 심리를 키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수요 정점을 지나가는 가운데 대규모 증설을 강행할 경우 더 큰 불황을 부를 수 있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9: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을수록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데
2: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9: 가만히 앉아서 이걸 보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더군다나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7: 메타와 구글의 AI 인프라 투자 결정에 따라 크게 출렁인 반도체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결국 빅테크들의 투자 결정에 달렸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5: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수사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은 장윤기 성인용품에서 나온 DNA 검사 보고서도 검찰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1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지난해 3월까지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범행한 뒤 장 경감은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직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폐기한 당일 장 경감은 수사관 입회하에 아들과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강에 버렸다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장윤기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족을 통해 설득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1: 이게 뭐 반복적으로 그걸 원래 전화 시켜주면도 아니고
2: 경찰 관계자입니다.
11: 다른 지금도 다 있는 과정에서 그 전화 통화를 연결해준 건데 그게 뭐 수사 방법 중에 하나죠.
10: 게다가 검찰이 장윤기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인 리얼돌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를 경찰이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실무자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1: 자기 실수 그걸 일부러 밝혔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장에 왜 박스가 붙어야 이미 100% 그 전장이 돼 있고 이게 공단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삭제를 할 수는 없죠.
10: 경찰청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에 부실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5: 야구 경기 도중에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외친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오는 6일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할 예정입니다. 광주제일고는 다음 주 월요일인 6일 오후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와 지도자 등 80여 명의 사과 방문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교의 야구부 학생들은 광주일고 강당에서 30분가량 사과와 화해 시간을 가진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할 계획입니다. 이번 배재고 야구부의 징계 수위를 두고 진영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 출전 정지 6개월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12: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을 보호하라며 보수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징계도 과하지만 근조 화한까지 보내는 건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13: 제가 만약 야구부였으면 이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12: 정치권도 연일 공방에 가세하면서 배재고 징계 사태는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4: 학생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가르치는 것과 국민의힘 선수 생명을 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5: 상대 선수들과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에 상응하는
16: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5: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12: 배재고 총동창회는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후배들이 잘못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야구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등장하는 혐오나 차별엔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징계 이후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17: 필요하다면 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드래프트라든가 대입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이 징계 효력을 잠시라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가능한 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12: 인터넷으로 퍼지는 기호학적 테러 수준의 혐오 밈은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는 놀이처럼 번져 있습니다. 알고도 따라하지만 몰라도 혐오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 혐오 문화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하는 게 진영 대결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5: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원은 혐의의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18: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부하수행 등 혐의로 청구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을 논의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사령부의 정부 연락관을 파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데
19: 스스로가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20: 권영빈 2차 종합특별검사본입니다.
19: 그 파악하고 그런 그 가담하기 위한 그 노력을 했던 거죠.
18: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남은 수사기간은 단 3주. 하지만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모두 실패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란특검팀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다소 무리하게 다시 수사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둔 종합특검팀은 수사기간을 세 번째 연장해달라며 국회에 특검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5: 도심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고 무장한 테러범이 시민들을 위협하는 순간 현장에는 경찰 특공대가 투입됩니다. 경찰청 소속 특공대원들이 다양한 전술 역량을 겨뤘는데요. 송수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0: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중무장한 특공대원이 숨을 헐떡이며 언덕을 뛰어 올라옵니다. 이어 창문을 통해 관역을 조준합니다.
1: 이구역 쪽에 70m! 스텝!
2: 잡았다.
0: 도심 인질 테러 상황을 가정하고 사람 모양 표적 25개 사이에서 테러범 표적을 찾아 쏘는 겁니다.
1: 천천히, 침착하게.
0: 표적에 그려진 지름 1.5cm 원은 사람 눈알 크기만큼 작지만 백발백중, 명중 또 명중입니다.
3: 표적을 보는 시야도 굉장히 좀 좁아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하기도 조금 좀 상황이 긴박했었던 것 같습니다.
4: 경기북부경찰특공대입니다.
0: 운동장에서 출발해 9분 안에 사격을 끝내고 빠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입니다. 특공대원들이 사용하는 방탄조끼와 헬멧을 입고 뛰어봤습니다. 대원들은 총까지 하면 전체 20kg에 달하는 장비를 메고 달려가 사격을 실시해야 합니다. 무거운 장비와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대원들은 거침없이 움직이며 실전처럼 훈련에 임했습니다.
5: 막상 실전 나가면 더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을 겁니다. 항상 거기에 최악의 환경에서 준비를 해야 실전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4: 들었어요. 경기 북부 경찰 특공대입니다.
0: 경찰청은 매번 전술 평가 대회를 열어 특공대원들의 실전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송시연입니다.
6: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사망 넉 달여 만에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은둔하던 초강경파 군부 실세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장례식 등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7: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시신이 담긴 관이 테헤란 대사원에 도착하는 순간 의장대 군인들이 관을 머리 위로 높이 맞들어 운구합니다. 장례식이 치러질 제단에는 하메네이와 함께 숨진 딸과 사위, 며느리 그리고 14개월 된 손녀의 작은 관도 함께 놓였습니다. 장례식 사전 행사에는 이란 신정체제의 고위 관리 등이 참석해 오열했고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장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주 역할을 해야 할 모즈타바의 장례식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인데다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도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인데 만약 불참할 경우 신변 이상설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바히디 총사령관은 전쟁 이후 처음 출연했습니다. 은둔을 끝내고 장례식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막후 실세임을 입증했습니다.
8: 이란이 굴복하는 모습은 적들의 무덤에서나 보게 될 것입니다. 순교제의 불을 자양분 삼아 이란은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이란 사령관의 총사령관입니다.
7: 장례식 시작일이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치면서 긴장감이 더해진 가운데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례 기간을 틈타 공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당국은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장례식에 2천만 명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정체전선이 오늘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밖에 남부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충청 남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종일 내리기보다는 소강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오후까지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청주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조금 더 심하겠습니다. 이 서울 시내도 전 시간에 비해선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정체 구간도 조금 늘어난 상황인데요. 일단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는 시속 2,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분당 수서로에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외곽 쪽으로 탄천 2교 부근 하위차로에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이어지는 청담대교 북단부터 고장차 지점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오늘 오후 도심 곳곳에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집회 준비로 이미 통제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세종대로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동화면세점 앞 하위 두세 개 차로가 부분 통제가 되고 있고요. 현재 1, 2, 3차로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또 시청에서 숭례문 쪽으로 진행방향 전차로 집회 준비로 통제가 되고 있고 반대 편 차로를 나누어 통행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텐 라디오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9시 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이 시간도 실시간 주요 뉴스들과 함께 다양한 음악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신청곡도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해 볼게요.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첫 곡 함께 만나봅니다. 켈리 클락슨의 Since You've Been Gone.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Since You've Been Gone 켈리 클락슨의 목소리로 이 시간 문 열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아, 이 아침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났다 또는 이 이야기는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와 채팅으로 편하게 참여해 주세요. 보내주실 곳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엘리샤 키스의 Falling,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Not a Bad Thing까지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저스틴 팀버레이크 Not a Bad Thing. 앞서 흐른 곡은 엘리샤 키스의 Falling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시간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33분입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홈플러스가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메리츠 금융그룹이 회생계획안 실행에 필요한 2천억 원 중 1천억 원을 긴급 운영자금으로 대출 약정하면서 내걸었던 회사와 김병주 MBK 회장의 연대보증 조건을 MBK 파트너스가 수용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이어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대주주축 운용관리사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천억 원대 연대 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에 2천억 원의 운용자금 대출을 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메리츠 금융그룹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메리츠는 입장문을 통해 담보권 실행 유예와 상거래 채권 조기 변제 협조, 조건부 긴급 운영 자금 1천억 원 에스크로 예치 등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출 지원의 핵심 조건이었던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의 개인 보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문 등의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메리츠는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 동안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에 참담한 결과값이라며 남은 2주 동안 최대 주주이자 경영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은행이 고객 개인정보 1만 7천여 건을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고객 공지 등을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 7,551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인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 정보와 고객의 닉네임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바로 또 이어드릴게요. 뷰렛의 거짓말, 체리 필터의 오리 날다.

7월 4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들어봤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주축구연맹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문체부는 혁신위가 오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혁신위에는 최휘영, 박지성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이영표 해설위원, 박주호 해설위원 등 대표팀 출신 축구인들도 함께합니다. 혁신위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제기된 축구 혁신 요구에 부응해 K축구의 거버넌스와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낮 1시 50분쯤 서울 반포동 논현역 근처 상가 안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 음식점에 있던 30대 여성 한 명이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다른 손님 4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70대 남성 주차 요원이 손님 차로 후진을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청소 아르바이트로 속이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정오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이 완강히 저항하자 도주한 A씨는 범행 6시간 만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터미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해주게 했다며 여성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7월 4일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이 주말이 지나고

같은 저녁 시사 방송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새롭게 새 단장한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 채널이 신설됐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채널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알찬 경제 정보 소식들도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개편 준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7월 6일 월요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방송들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편에 맞춰서 또 청출 조사 기간도 어떻게 공교롭게 같이 시작이 돼요. 7월 7일 화요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저희는 7월 6일 월요일 하루 빠르게 커피 쿠폰 선물해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월요일부터는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면서 다양하게 마련된 이벤트와 선물 소식들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은요. 뉴스앤뮤직 변함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20분에 여러분들 찾아갈게요. 끝곡 보내드립니다.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두곡 전해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

0: 드립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잔막비가, 중부지방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이 전남 남부에는 최대 60mm, 그 밖에 남부에 최대 40, 제주도에는 30, 충청권 남부에도 1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수도권과 충청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체감온도 31도 안팎 밖에 후덥지근한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대구 30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신월여의지하도로 서울 쪽으로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신월나들목 이전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행주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후로도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도 여의 상류나들목을 못 간 지점 5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반포대교와 성수대교, 영동대교와 청담대교가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토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네, 먼저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주에 어제부터 장맛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제주 지역의 장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지금 그곳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5: 네, 저는 제주 마 방목지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가 모두 그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숨어있던 제주마들도 보시는 것처럼 비가 그치면서 밖으로 나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풀들도 모처럼 푸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어제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어제부터 제주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한라산을 비롯한 산지에는 최고 20mm, 해안 지역도 1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서귀포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새벽에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제주공항에도 발효 중인 기상특보는 없어 항공기는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리겠고 제주 전해상에는 짙은 안개도 예보돼 항해나 조업선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제주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는데요. 다만 내일부터 모레까지 산지는 최고 150mm,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80mm의 장맛비가 예보돼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3: 장마 정체 전선이 한반도 남쪽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오늘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4: 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현재 비가 오고 있는 지역 어딥니까?
6: 네, 경남 김해와 경북 청도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보시면 정체 전선이 동반한 비구름이 한반도 남동쪽에 살짝 걸쳐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전남 해안은 새벽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7월 첫 주말인 오늘 주의해야 할 건 더위입니다.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매우 덥겠는데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과 강릉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 청주는 3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걸로 전망됩니다. 아직 오전인데도 이미 체감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20mm입니다.
3: 네,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강해진다고요?
6: 네, 내일부터 장마 정체 전선이 북상합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를 뿌리다가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강수량 살펴보면요. 이 제주 산간 150mm, 전남 남해안 지역이 120mm 이상으로 가장 많겠고 충청은 80mm, 수도권과 강원, 대구, 경북 지역이 60mm까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3: 급경사지 주택이 많은 부산에서 노후주택이 집안 침하로 무너지는 사고가 최근 있었습니다.
4: 장마철마다 비슷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책이 충분한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7: 주택을 떠받치던 축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벽면도 따라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오랜 세월 약해진 집안이 최근 내린 비를 버티지 못해 철거를 하루 앞두고 붕괴한 겁니다. 다행히 이곳 주민은 비를 앞두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은 수년 동안 붕괴 우려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해 왔다며 지자체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합니다.
8: 몇 달 전부터는 불안하게 됐고 저희 집 하단이 땅이 갈라지더라고.
2: 붕괴 주택 이웃 주민
8: 땅이 갈라지고 아차 싶은데 피신해 뻗거든요.
7: 도시 특성상 급경사지 주택이 많은 부산에서는 장마철마다 사고 우려가 커집니다. 지은 지 30에서 40년 된 노후주택이 많은 비에 무너지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수정동 주택이 집안 치마로 무너졌고 삼복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를 여러 차례 겪은 뒤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침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갖췄지만 급경사지 주택 붕괴 사고 대책은 호우를 앞두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9: 빈집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좀 안전 문제 이상 있으면 주민들 미리
2: 전제에서 부산시장이요.
9: 특히 인명 사고라든지 안전 사고 이 부분에 특별히 좀 챙겨볼게요.
7: 위험 주택 주민을 대피시키는 걸로 대책이 충분한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장마철이 올 때마다 걱정이 되풀이됩니다. YTN 차상입니다.
3: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오늘부터 열립니다.
4: 현재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할지가 관심인데요. 암살 위험 때문에 불참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장례식은 언제쯤 시작되는 겁니까?
10: 네, 이란은 현지 시간 오늘부터 엿새 동안 이란과 이라크 곳곳에서 대규모 장례 행사를 치릅니다. 당국이 오늘 몇 시부터 장례식이 시작되는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오늘 아침부터 이맘 호메이니 대사원에서 조문을 받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지금 이른 새벽 시간이라 우리 시간으로 오후쯤 본격적인 조문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메네이의 시신은 이미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대사원에 안치됐고 외교사절의 조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함께 숨진 가족들, 맏딸과 사위, 손녀, 그리고 신임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의 아내 시신까지 함께 안치됐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장례식 사전 행사에 참석한 고위 관리들의 모습과 관 앞에서 울부짖는 시민들의 모습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이곳 대사원에서 조문을 받고 6일엔 이란 중부 종교 도시인 곰으로 옮겨 조문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7일에는 이라크로 이동해 8일까지 시아파 최대 성지인 카르발라와 나자프에서도 장례식이 엄수됩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이란 북동부의 시아파 성지이자 하메네이의 고향인 마슈하드의 이맘레자 성지에 안장하는 것으로 장례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약 100개국에서 200명의 고위급 조문단이 이란을 방문하고 이란 전역에서 최대 3,500만 명이 조문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0: 그렇다면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모스타바의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1: 이 상주 역할을 해야 할 모즈타바 하메네이 신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모즈타바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이미 숨졌다는 의혹부터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는 등 설이 난무합니다. 외신들은 하메네이 국장을 앞두고 모즈타바가 공개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에 따른 경호 문제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부터 사실상 조문이 시작됐지만 아직 그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인디아 투데이는 현지 시간 2일 테헤란으로 출발하는 하킴 엘라히 인도주재 이란 특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엘라히 특사는 모즈타바를 만났던 지인들로부터 모즈타바가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은신 중이던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바히디 총사령관이 최고 지도자의 옛 거주지 인근에서 열린 비공개 추도식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바히디 총사령관은 미국과의 종전협상 과정에서 이란 강경파의 입장을 조율하는 인물이자 모즈타바와 직접 소통하는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현재 최고 수준의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장례기간 도발할 경우 보복하겠다며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자재입니다.
0: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조특위의 현장 조사가 이틀 전에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있었는데요. 현장 조사 방해 혐의를 한 6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2: 네, 지난 7월 1일이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현장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금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이스라엘 총리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 종식 방안을 둘러싸고 두 지도자 간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 만남이 흔들리는 동맹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간 3일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은 세계 자유의 보루이며 이스라엘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가 1년 넘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이어왔지만 결국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2: 결정이 확정되면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요. 법원은 자금을 조달한다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홈플러스 측 회생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했던 자금은 최소 3천억 원.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으로 1천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 원을 조달할 방법은 최근까지도 안개 속이었습니다.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에도 홈플러스는 매출이 줄고 재무가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뒤늦게 수정 계획안을 냈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를 내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고 회생 절차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고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신청을 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 파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법원은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제도의 고안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강조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손길을 내밀었는데 홈플러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0: 네, 이처럼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파산이 현실화하면 1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이 이어졌지만 회생 절차 폐지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도 혼란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3: 동네에 문화센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이용 중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2: 이번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항고할 수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2주 안에 자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파산 절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이번 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량 실직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2,000명에 달하고 주차나 카트 관리 등 간접 인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은 아직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 납품 협력업체들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 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인데 대금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즉각 긴급 지원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당 1,000만 원 한도까지 1.5%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내립니다. 한때 1위 자리를 다투며 업계를 대표하던 대형마트 파산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가 엄습하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은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물 폐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1: 검찰 조사에서 담당 수사팀이 부친에게 장윤기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에 감찰관을 보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당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이 집에서 증거물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지 감찰에 착수한 겁니다. 감찰팀은 먼저 담당 수사팀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거나 보존하는 조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전체적인 수사 과정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수사 기록 전반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담당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에게 집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넘겨준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가족에게 증거물이 있는 피의자 집 정보를 제공한 셈인데 이것도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감찰팀은 장윤기 부친이 증거물을 훼손해 폐기한 동기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팀은 장윤기가 구속된 이후라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집 주소를 알려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폐기된 물건은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데다 압수하지 않았을 뿐 영상 촬영과 DNA 감식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 수집을 마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이번 배재고 야구부 논란은 학교 밖을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사건 자체보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라지면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처음 배재고 응원 논란이 불거진 직후엔 일베식 조롱 문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6: 이번에도 계기로 해서 상대팀을 좀 비하하거나
7: 조윤채 광주일고 야구감독
6: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는 걸 좀 지도자들이 좀 선수들한테 좀 지도를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5: 하지만 논란은 어느새 학교 밖 어른들의 논쟁거리로 번졌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심각한 역사인식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생들의 미숙한 행동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치워졌지만 배재고와 파환들이 이를 보여준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가 하면 혼내라, 무시하라 등의 상반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송인 홍석천은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가수 JK 김동욱은 애들 야구하면서 나온 해프닝을 이렇게 키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과거 5.18 관련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는 SNS에 우리 아들들 배지고 보내러 서울로 이사가야 하나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 차이는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8: 퇴행적 역사인식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는 동안
7: 문전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8: 충분히 책임 있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9: 학교와 협회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다뤄야 될
7: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9: 국가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 미래를 짓밟을 일이 아닙니다.
5: 배제고 논란은 단순한 응원구호 문제를 넘어 역사인식과 지역 감수성,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진영 간 대립의 도구로 이번 논란이 번지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0: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

0: 조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YTN FM.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교통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돌발 상황도 이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묵동나들목을 지난 지점 2차로에 고장 차량이 있는데요. 뒤쪽으로 묵동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 반대편 외곽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신내까지 시속 2, 30km 안팎으로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 32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방화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있었는데 현재 고장 차량은 하위차로로 치워진 상황이지만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 이후로도 여의하류나두목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 서행인데 강변북로도 서강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 구간 늘었습니다. 고속도로에도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멀리 노포분기점 진출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수리터널 한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실시간 주요 뉴스 함께 듣는 시간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7월의 첫 주말 아침입니다. 10시 타임 이번 때는요. 최신 가요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첫 곡 바로 만나볼게요. IOI의 갑자기.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요, IOI의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10시와 11시는 최신 가요 그리고 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9849님, 5628번님, 아침 잠 깨는 음악들 함께하고 있어요. 3025번님, 기분이 너무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하시면서 문자 넣어주셨는데요.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타임도 귀에 익숙한 가요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10시 뉴스 앤 뮤직에서도요, 개편 관련 안내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7월 6일부터 YTN 라디오의 평일 프로그램들이요.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합니다. 바쁜 아침을 힘차게 열어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새벽 6시 20분에 신설됩니다. 출근하거나 출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빠른 경제 뉴스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2시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더 길어집니다. 깊고 자세한 다양한 생활 정보 소식들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저녁 5시 정각에는요. 저녁 시사 방송 시원한 사이다 같은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가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청취해주세요.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 채널도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YTN 라디오 채널만 있었는데 이제는 YTN 경제 라디오 채널 통해서도 다양한 경제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들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다음 주 화요일 7월 7일부터 라디오 청출 조사 기간이 시작됩니다. 저희 이맘때 항상 커피 쿠폰 선물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개편일에 맞춰 하루 빨리 커피 쿠폰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다양한 방송들 찾아오시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커피 쿠폰 당첨의 기회까지 놓치지 말고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도 전해드릴게요. 한로로의 영영, 악동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YTN 라디오 10시 뉴스앤뮤직입니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해군은 진수를 앞둔 3,600톤급 신형 잠수함의 한 명을 고려시대 외교가 이름을 딴 서희함으로 명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희는 고려시대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고 압록강 이남 강동 6주를 확보한 인물로 해군은 군사과학기술 발전이나 외세항쟁, 독립운동에 기여한 인물의 이름을 잠수함 한 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희함은 지난

지난해 진수된 장영실급 잠수함의 후속 함정으로 올해 하반기 진수돼 오는 2028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7일 튀르키예로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첫날 마크 루터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 대표들과 회담을 엽니다. 나토 방산 포럼에도 참석해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 기반의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참석자 토론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9일부터 몽골을 국빈 방문하고 후레일수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한국배구연맹 제9대 총재로 취임했습니다. 이 총재는 취임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재미있는 배구, 성장하는 배구, 교류하는 배구를 만들겠다고 그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2군 리그를 창설해 벤치에 앉은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월 4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오전 10시 뉴스의 뮤직. 현재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0시 39분입니다. 개편 무척 기대되네요. 일주일 전쯤 첫 주식 계좌를 터서 궁금한 게 많은데 근데요, YTN 경제 라디오 채널이 안 보이네요. 저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서둘러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YTN 라디오 경제 채널 요거 검색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유튜브 검색창에 YTN 경제 라디오 YTN 경제라디오라고 치시면요. 이미 콘텐츠들이 업로드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YTN 경제라디오 들어오시면 평일 오전 6시 20분에 시작하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그리고 조태현의 생생경제 아침 9시 10분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평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찾아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좋은 콘텐츠들 정보 얻어서 성공 투자, 성투 하시는 데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노래 두 곡도 만나봅니다. 시원한 왠지 그 동해바다 국도길이 생각나는 음악이에요. 정미조의 7번 곡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클래식화의 로미오 앤 줄리엣까지 노래 두 곡 만나고 옵니다.

지켜보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를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부르는 만큼 우리도 조선이란 국호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서울시가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사업성과 전문성이 부족해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등 건축계획과 예상 공사비, 추정 분담금 등을 무료로 분석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지 면적 만 제곱미터 미만에 200세대 미만, 노후 불량 건축물 60% 이상인 주택단지입니다. 지원을 원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얻어 오는 31일 오후 5시까지 관할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신도 평화대교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에 준공된 신도 평화대교는 영종도에서 강화도, 서해 남북 평화도로 14.6km의 1단계 구간으로 해상 교량을 포함해 길이 3.26km, 왕복 2차로 규모이며 전체 사업비는 1,597억 원이 들었습니다. 교량에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를 갖춰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이륜차와 자전거, 보행자도 무료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시티뷰, 수민 슬로움의 목소리로 띄워드리고요. 롤러코스터의 러브송까지 두 곡 보내드릴게요. 저는 11시 20분 뉴스 앤 뮤직으로 먼저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충청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수도권과 충북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한때 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대전 31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월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금천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 이후로 안산에서 순산터널, 팔탄에서 화성휴게소,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다시 광천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은 수리터널 한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장수에서 노오지,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이 밖에 서울 시내 한강 다리 중에서는 영동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늘 낮 동안 내륙에선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2: 밤부터는 다시 충청 이남 지역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3: 네, 반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오늘 낮에는 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이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내륙 지역에서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습도 높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미 서울 기온은 26도, 체감온도는 2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의 체감온도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고 습도가 높아지는 만큼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오래 활동하실 때는 틈틈이 수분 섭취하고 휴식 취하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이 남해상으로 물러나면서 내륙 지역은 대부분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습도 높은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서울과 강릉 31도, 광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낮 동안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다시 비구름이 북상해 충청 이남 지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남해안에 최대 40에서 60mm, 제주도에 5에서 30,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남부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수도권과 강원도로도 비가 확대돼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장맛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며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비가 내리기 전에 미리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1: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폭우가 우려됩니다.
2: 많은 비가

0: 내릴 때 보통 시간당 50mm, 시간당 100mm 이렇게 강수량을 설명하곤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내리면 대피해야 할까요?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 수준을 최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2: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3: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2: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4: 북한이 올해 장마철을 맞아 재해 방지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며 간부들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모든 간부가 최대로 긴장 각성해 10~100번을 따지고 재확인하면서 철저한 방비책을 세워 자연재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재해 방지 사업의 성과 여부는 전적으로 간부들에게 달려있다며 자신들의 무책임성과 무능력으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속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기 위해 분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사망 넉 달여 만에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0: 그동안 은둔하던 초강경파 군부 실세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후계자인 모스타바의 장례식 등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5: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시신이 담긴 관이 테헤란 대사원에 도착하는 순간 의장대 군인들이 관을 머리 위로 높이 맞들어 운구합니다. 장례식이 치러질 제단에는 하메네이와 함께 숨진 딸과 사위, 며느리 그리고 14개월 된 손녀의 작은 관도 함께 놓였습니다. 장례식 사전 행사에는 이란 신정체제의 고위 관리 등이 참석해 오열했고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장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주 역할을 해야 할 모즈타바의 장례식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인 데다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도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인데 만약 불참할 경우 신변 이상설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바히디 총사령관은 전쟁 이후 처음 출연했습니다. 은둔을 끝내고 장례식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막후 실세임을 입증했습니다.
6: 이란이 굴복하는 모습은 적들의 무덤에서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란 국민은 순교자의 피를 자양분 삼아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입니다.
5: 장례식 시작일이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치면서 긴장감이 더해진 가운데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례 기간을 틈타 공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당국은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장례식에 2천만 명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공식 장례식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간 3일, 이란 우호국 지도자들이 잇따라 도착해 조문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조문단을 이끌고 테헤란에 도착해 하메네이의 관이 안치된 기도원 이맘 호메네이 그랜드 모살라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군 참모총장이 함께 조문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정권의 아미르칸 무타키 외무장관이 조문단을 대표했습니다.
4: 미국과 이란의 평화 합의 이면에 굳건했던 친미 동맹국들의 처절한 굴욕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걸프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이란을 달래기 위한 천문학적인 청구서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중동 평화 합의의 본질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군 사상자를 막고 유가를 안정시켜 화려한 정치적 성과를 챙겼지만 맹방이었던 걸프 동맹국들의 안보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종전 양해 각서엔 걸프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문제가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8: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이제 기정사실로 인정받게 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용인해 준 것입니다.
7: 군사적 주도권을 뺀 이란은 이제 걸프국들의 경제적 목줄까지 되고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은 단 60일 뿐이라며 독자적 통제를 선언하자 당장 원유 수출은 물론 식량 수입까지 막힐 처지에 놓였습니다.
8: 이 지역 국가들은 식량 등 필수품의 컨테이너 수입을 이 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분석합니다.
7: 더 황당한 건 이 부조리한 평화의 비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불만을 잠재우려 안보 재건 기금 조성을 추진하면서 걸프 국가들의 대부분을 떠넘겼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미사일 공포와 물류 고립 위기를 겪으면서 정작 적국의 배를 불리는데 자신들의 국고를 털어 바쳐야 하는 처지입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이 지역 국가들을 각자 도생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하게 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4: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물 폐기 의혹에 대해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감찰을 벌였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성인용품 등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 송치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장윤기 부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감찰 조사가 진행됐죠?
9: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감찰관들은 어제나 1시쯤부터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대상으로 저녁 늦게까지 감찰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는 월요일부터 당시 수사팀 등을 대상으로 다시 감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감찰은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감찰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개인 비위 여부를 조사하는 일반 감찰로 나눠 진행됩니다. 먼저 수사감찰을 통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 보존 조치가 적절했는지, 수사 상황이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들의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행위가 적절했는지 등은 일반 감찰을 통해 규명될 예정입니다.
4: 네, 장윤기 사건 수사팀이 사건 기록을 누락한 정황도 포착됐죠?
9: 네, 그렇습니다. 당시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집에서 발견된 성인용품 등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감식 결과를 받고도 검찰에 보고서를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근에야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제 감식 결과를 추가로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팀에서 보고서를 고의로 누락할 이유는 없다며 실무적인 실수로 빠진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사 당시 장윤기와 부친 사이에 직접 통화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부친은 휴대전화를 강해버린 게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의 비협조적이었던 장윤기를 가족을 통해 설득하는 차원의 수사 기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윤기 부친이 함께 근무한 적 있는 당시 수사팀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도 나왔는데 경찰은 통화 기록을 제출하는 등 감찰에 협조하겠다며 수사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 과정 전반에 관한 의무지

0: 의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지역 혐오 응원을 한 배제구 야구부의 징계 수위를 두고 진영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출전 정지 6개월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2: 배제구 야구부 선수들을 보호하라며 보수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징계도 과하지만 근조 화안까지 보내는 건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3: 제가 만약 야구부였으면 이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것
4: 학생, 학부모, 교사,
2: 정치권도 연일
4: 인권보호였네요.
2: 공방에 가세하면서 배제구 징계 사태는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5: 학생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4: 박성웅
5: 잘못을 가르치는
4: 국민의힘
5: 것과
4: 의원입니다.
5: 선수 생명을 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6: 상대 선수들과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2: 배제구 총동창회는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후배들이 잘못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야구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등장하는 혐오나 차별엔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징계 이후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7: 필요하다면 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드래프트라든가 대입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이 징계 효력을 잠시라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가능한 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2: 인터넷으로 퍼지는 기호학적 테러 수준의 혐오 밈은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는 놀이처럼 번져 있습니다. 알고도 따라하지만 몰라도 혐오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 혐오 문화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하는 게 진영 대결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선포만 하는 것이었다면서 마스터 플랜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계엄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문건을 건넨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쓴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메시지 계엄과 취지가 맞지 않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와서 보니 부적절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1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등의 16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에 변론을 종결하는 게 목표라며 예비기일을 지정해 두긴 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때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 관련 문의를 받고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는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4: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8: 우리금융그룹.

0: 분들과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돌발 상황도 이어집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수리터널 안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되고요. 이후로는 장수에서 노오지까지 10km 구간에서 쭉 밀리는데 서운분기점 5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목포 가는 길도 금천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고장차 지점 앞두고 1km 구간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터널을 못 간 지점 3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고요. 뒤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정체 서행입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 쪽으로 차량 밀리는데요. 북단 부근 3차로에 있었던 고장차 처리 작업 조금 전에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 밖에 오늘 오후 도심 곳곳에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미 통제가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동화면세점 앞 하위 차로가 부분적으로 통제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시청에서 숭례문 쪽으로도 진행 방향 전차로 집회 준비로 통제가 되고 있고 남대문로도 광교에서 을지로 입구역 쪽으로 진행 방향이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 차로를 나누어 통행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주말 오전 11시 뉴스앤뮤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 7월의 첫 번째 주말을 맞았습니다. 오락가락 내리는 비와 함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지만 이 여름 더 뜨겁고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11시 뉴스앤뮤직 또한 좋은 음악들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첫 곡은요. 익스트림리 배드맨의 음악으로 출발합니다. 세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 첫 곡으로는요. 세러데이 익스트림리 베리맨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의 첫 주말 아침 이 시간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또는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올 여름은 모든 분들이 무사히 장마,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늦은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오는 곳 남부지방은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잘 하시고요. 그리고 습기 있고 꿉꿉하면 또 괜히 짜증도 많이 나잖아요. 들려드리는 음악 들으시면서 기분 좋은 주말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음악 두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에나 스파이로의 Material Lover, 리앤나 하바스의 Green and Gold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11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만나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만화 영화 짱구는 못 말려에서 짱구 엄마 목소리로 널리 알려진 성우 강희선 씨가 향년 65세로 별세했습니다. 강 씨의 유족은 고인이 오는 새벽 2시쯤 인제대 상계 백병원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1979년 TBC 10기로 성우로 활동한 고인은 방송 통폐합으로 KBS 성우 15기가 됐고 이후 KBS 성우 극회장과 한국성우협회 소속 부회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커리앤과 짱구는 못 말려 등 애니메이션 더빙은 물론이고 90년대에는 서울과 부산 지하철 안내 방송을 맡아 대중에게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에이스 이강인이 북중미 월드컵 결과에 큰 아쉬움을 나타내며 더욱 성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월드컵은 선수로서 많은 것을 찬찬히 돌아보게 만든 대회였다면서 대표팀을 응원해주신 모든 팬들에게 감사드리며 기대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 또한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많은 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걸맞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자신 또한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또 본인 역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자기 몫을 더 잘 해냈어야 했다며 이번 결과를 잊지 않고 더 성장해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인 4일, 미국 뉴욕시 인근 앞바다에서는 미국 주요 동맹국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국제 관함식과 대형 범선 퍼레이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3일 독립기념일 기념 퍼레이드를 앞두고 뉴욕항과 뉴저지항 일대 국제 관함식과 범선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각국의 해군 함정과 범선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국제 관함식에는 최소 53척의 미국 및 외국 군함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미 해군은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이번 관함식에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파견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11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라디오 쭉 들어보다 보면요. 각 라디오 방송사들이 개편을 해서 퇴단장으로 잘 꾸며서 청취자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YTN 라디오도 그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평일 프로그램들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이른 아침 6시 20분. 가장 빠른 경제 뉴스를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오전 6시 20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가고요. 이어서 10시 10분에 시작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전 10시 30분에 시작을 하죠. 10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12시 정오까지 더 길고 깊어진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정각에는요.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가 방송됩니다. 이동형 작가와 함께 날카롭게 분석하는 저녁 정치 시사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 채널도 런칭이 됐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YTN 경제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신 다음에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알찬 경제 소식들도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개편 첫날부터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합니다. 7월 7일부터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도 있으니까요. 풍성하게 마련한 선물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도 이어가 볼게요. Family of the Year의 히어로, 스피안 스티븐스의 Should Have Known Better까지 노래 두 곡 만나고 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의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55.7원 내린 1,952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58.9원이 하락한 리터당 1,942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에 에너지 공급망이 타격을 받은 러시아에서 연료 대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간 3일 러시아 전역에서 연료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주유소마다 휘발유를 구매하려는 대기줄이 약 5km까지 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베리아 치타의 한 도로에는 연료를 넣기 위해 900대가 넘는 차들이 36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연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이스라엘 총리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 종식 방안을 둘러싸고 두 지도자 간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 만남이 흔들리는 동맹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은 세계 자유의 보루이며 이스라엘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장마철을 맞아 재해방지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며 간부들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모든 간부가 최대로 긴장 각성해 10-100번을 따지고 재확인하면서 철저한 방비책을 세워 자연재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재해방지 사업의 성과 여부는 전적으로 간부들에 달려있다며 자신들의 무책임성과 무능력으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속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기 위해 분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와 함께한 오전 뉴스의 뮤직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오후 시간에는요, 트로트와 성인가요 듣는 뉴스 앤 트로트 이어지니까요, 12시 20분, 1시 20분도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세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밸러리, 레드프의 Where the Sun Goes까지 노래 두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ell, sometimes

0: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선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내렸던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녁부터 다시 충청 이남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더불어 수도권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무덥겠습니다. 게다가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 대구 29도, 광주 28도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도로 비가 확산이 돼서 모레까지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정체가 꾸준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구리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까지 밀리고 있고요. 성남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양양 쪽으로 모두 앞에 26km 구간이 밀리는데요.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남춘천에서 춘천, 홍천휴게소 부근과 내촌 부근 일대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모두 앞에 20km 구간이 넘게 밀리는데요. 특히 충청권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한강철교 아래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7: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간밤에 남부지역에 비를 몰고 왔던 장마 전체 정체 전선은 현재 동쪽으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8: 경북 안동에는 조금 전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들어봅니다. 장하영 기자, 지금은 비가 거의 그친 거죠?
9: 네, 새벽 한때 전남 해안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현재 레이더 보시면 정체 전선이 동반한 비구름이 한반도 남동쪽으로 이동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첫 주말인 오늘 주의해야 할 건 더위입니다.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매우 덥겠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경북 내륙 지역이죠. 안동시 동남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경북 안동 현재 기온 30.2도까지 올라갔고요. 강원 강릉 경포대의 낮 기온도 이미 32.1도를 찍었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도 31도까지 오르겠고 청주는 32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20mm입니다.
7: 네,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강해진다고요?
9: 네, 내일부터 장마 정체 전선이 북상합니다. 충청권과 영호남, 제주에 비를 뿌리다가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살펴보면요. 제주 산간 150mm, 전남 남해안 지역이 120mm 이상으로 가장 많겠고 충청은 80mm, 수도권과 강원, 대구, 경북 지역이 60mm까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니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7: 급경사지 주택이 많은 부산에서 노후 주택이 집안 치마로 무너지는 사고가 최근 있었습니다.
8: 장마철마다 비슷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대책이 충분한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차상훈 기자입니다.
10: 주택을 떠받치던 축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벽면도 따라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오랜 세월 약해진 집안이 최근 내린 비를 버티지 못해 철거를 하루 앞두고 붕괴한 겁니다. 다행히 이곳 주민은 비를 앞두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은 수년 동안 붕괴 우려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해 왔다며 지자체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합니다.
11: 몇 달 전부터는 불안해졌고.
12: 붕괴 주택 이웃 주민입니다.
11: 땅이 갈라지더라고. 땅이 생겨 안 갈려 땅이 갈라지고 아따 싶은데 피신해버렸거든요.
10: 도시 특성상 급경사지 주택이 많은 부산에서는 장마철마다 사고 우려가 커집니다. 지은 지 30에서 40년 된 노후 주택이 많은 비에 무너지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수정동 주택이 집안 치마로 무너졌고 삼복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를 여러 차례 겪은 뒤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침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갖췄지만 급경사지 주택 붕괴 사고 대책은 호우를 앞두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3: 빈집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좀 안

0: 제주 부산 시장입니다.
1: 주민들 미리 좀 대피를 해서 특히 인명사고라든지 안전사고 이 부분에 특별히 좀 챙겨볼게요.
2: 위험주택 주민을 대피시키는 걸로 대책이 충분한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장마철이 올 때마다 걱정이 되풀이됩니다. YTN 차상입니다.
3: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별다른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동건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4: 네, 현재까지 홈플러스나 이해업체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주간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 하루가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자금 문제를 해결해 항고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재개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이 자금 문제가 빠르게 해결돼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법원이 허락한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폐지 결정이 확정되고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3: 네, 홈플러스 측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에 2천억 원 지원을 다시 한번 간청했죠?
4: 그렇습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금융그룹이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리츠 금융그룹에 2천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단 두 주 만에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기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2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만이 사실상 실질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으로 꼽힙니다. 홈플러스가 입장문에서 메리츠를 향해 직접적으로 호소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3: 네, 그런데 메리츠 금융그룹 측은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를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4: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메리츠 금융그룹도 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홈플러스의 위기는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에 참담한 결과라며 MBK의 책임을 정조준했습니다. 메리츠는 그동안 담보권 실행 유예나 천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 예치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두 주간 MBK는 투자 수익 회수에 그치지 말고 경영 책임자로서 마땅히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법을 어기라는 억제는 그만하길 바란다면서 MBK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3: 네, 자금 조달을 두고 MBK 김병주 회장의 개인 보증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이 보증 여부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군요.
4: 네, 맞습니다. 양측의 주장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의 보증 제공 여부를 둔 공방이 치열한데 홈플러스와 MBK 측은 지난달 30일 회생법원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김 회장의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조건으로 메리츠가 2천억 원 전액을 대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리츠 금융그룹 측은 사측이나 김 회장 측으로부터 이러한 의사를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받은 바 없으며 김 회장은 아직 메리츠가 제공한 DIP 1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선 바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설령 보증이 제공되더라도 메리츠는 주주 반발에 따른 배임 위험 때문에 지원 규모를 1천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나머지 1천억 원은 MBK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
3: 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노조와 협력업체, 현재 반응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4: 현장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당장 약 12,000명의 홈플러스 직원과 간접 고용 임원들, 인원들은 대량 실직 위기에 처했고요. 이미 지난 4월 임금이 지연 지급된 데 이어서 6월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마트 노조는 14일 안에 공적 자금 투입을 포함한 긴급 조치를 마련하려면서 14일간의 긴급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여 곳의 미지급 대금도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에 달해서 연쇄 타격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체불 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중소협력업체를 위한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14일의 유예 기간 동안 대주주와 채권단의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3: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55.7원 내린 1,952.1원이었습니다. 경유는 58.9원 하락한 리터당 1,942.4원을 기록했습니다. 1,500원대 고환율이 우리 경제의 뉴 노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5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환율은 하반기 물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0: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15일 1,500원을 넘은 이후 줄곧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평균 환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1,500원을 넘었습니다. 원화 약세의 핵심 요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대규모 순매도가 꼽힙니다.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에서 148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으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화와 함께 움직이는 엔화 약세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달러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당국이 변동성 확대에 충분한 대응 여력이 있으며 쏠림이 심해지면 즉시 시장 안정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2: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1: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자금 소진 시에는 추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0: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환율은 하반기 물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겨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는 지난달 3.4% 상승해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3: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 대사가 곧 부임할 예정입니다. 1년 반이 넘는 주한미국 대사 공백이 메워지게 되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 사태 등 양국 관계 걸림돌 해결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달 말 미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주재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은 뒤 취임 선서까지 마친 만큼 조만간 공식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틸 신임 주한미 대사는 성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 대사라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2: 70년 넘게 이어져온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헌신을 계속하겠습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 대사입니다.
4: 그러나 1년 6개월이나 이어진 주한미 대사 공석 기간만큼이나 양국 간 현안이 많습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논의는 중동전쟁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 여기에다 관세 협상 내내 발목을 잡은 쿠팡 사태는 최근 미 의회 보고서로 인해 2라운드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5: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4: 외교부는 물론 국정원까지 나서서 미 의회 보고서 내용이 쿠팡 측의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태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틸 신임 대사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쿠팡 사태가 해결보다는 정면 충돌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2: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동등한 시장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가
4: 공식 부인과 함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 한미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입니다.
6: 지난 2월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국가 장례식이 오늘부터 열립니다. 현재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하메네이 장례 절차가 시작됐나요?
7: 네, 이란은 오늘부터 엿새 동안 이란과 이라크 곳곳에서 대규모 장례 행사를 치릅니다. 현지 언론들은 오늘 아침부터 이맘 호메이니 대사원에서 조문을 받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지금 이른 아침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2시쯤부터 본격적인 조문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메네이의 시신은 어제 테헤란의 대사원에 안치됐고 외교사절의 조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가족들, 맏딸과 사위, 손녀, 그리고 모즈타바의 아내 시신까지 함께 안치됐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사전 행사에 참석한 페지시키안 대통령 등 고위 관리들의 모습과 관 앞에서 울부짖는 시민들의 모습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내일까지는 이곳 대사원에서 조문을 받고 6일엔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으로 옮겨 장례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7일에는 이라크로 이동해 8일까지 시아파 최대의 성지인 카르발라와 나자프에서도 장례식이 엄수됩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이란 북동부의 시아파 성지이자 하메네이의 고향인 마슈아드의 이맘 레자 성지에 안장하는 것으로 장례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약 100개국에서 200명의 고위급 조문단이 이란을 방문하고 이란 전역에서 최대 3,500만 명이 조문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6: 네, 하메네이 아들이죠.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가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7: 이 상두 역할을 해야 할 모즈타바 하메네이 신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모즈타바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이미 숨졌다는 의혹부터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는 등 설이 난무합니다. 외신들은 하메네이 국장을 앞두고 모즈타바가 공개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NBC 방송은 현지 시간 3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모즈타바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중상을 입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모즈타바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한쪽 다리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을 정도로 부상이 심각해 대규모 행사에 직접 나서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에 따른 경호 문제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디아 투데이는 현지 시간 2일 하킴 엘라히 인도 주재 이란 특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 엘라히 특사는 여기에서 모즈타바를 만났던 지인들로부터 모즈타바가 경호 문제로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신 은신 중이던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바히디 총사령관이 최고 지도자의 옛 거주지 인근에서 열린 비공개 추도식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바히디 총사령관은 미국과의 종전협상 과정에서 이란 강경파의 입장을 조율하는 인물이자 모즈타바와 직접 소통하는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현재 최고 수준의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장례기간 도발할 경우 보복하겠다며 후회할 행동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하늘은 좀 흐린 가운데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남해안에는 최대 60mm, 제주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강릉 31도, 광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올라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수도권 과 강원도로 비가 확대돼 모레 전국에는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남해안 고속도로는 순천에서 부산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칠원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뒤로 1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사고 난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셔야 겠습니다. 이전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수 휴게소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서울 가는 길 기흥부터 신갈 분기점까지는 10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한편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이제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 나들목까지도 12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실시간 뉴스와 좋은 우리 트로트 음악 전해드리는 뉴스 앤트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2026년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시간 정말 빠르죠. 전반기가 다 지나갔어요. 이제 하반기, 후반기 7월이 시작됐습니다. 그 첫 번째 주말이고요. 다들 힘차게 출발하시는 의미에서 좋은 음악들 많이 준비해뒀으니까 2시간 동안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12시 뉴스엔트로 첫 곡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가 이제 다 지나갔고요. 7월이 시작됐습니다. 시간 빠르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때인 것 같은데 올해 시작하면서 세워뒀던 계획들 어떻게 한번 좀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나 내가 못 지킨 게 있다 하는 분들은 뭐 지금 정도면 다시 한번 마음 잡고 또 하반기를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생각해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같이 방송국에서 특히나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중요한 선거도 있었고요. 그 선거에서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갔던 것 같거든요. 물론 다 해결되지 않아서 하반기까지도 조금 더 두고 볼 문제들이 많겠지만 시간이 참 빨리 갔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저희 YTN 라디오도 약간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애청자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예고 나가는 걸 들으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내일 모레 7월 6일 월요일부터입니다. 꽤 많이 달라질 YTN 라디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우선 오전에 아침에 경제 프로그램이 하나 신설이 될 예정이에요. 요즘 경제에 대한 관심 워낙 뜨겁죠. 증시, 투자 얘기, 뭐 점심 드실 때마다 아마 주위 사람들하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증시도 중요하지만 이 경제라는 게 늘 글로벌 경제 다 얽히고 설키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싹 정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신설이 될 예정이고 또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목소리가 돌아옵니다. 뉴스 정면 승부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그 이름과 그 목소리가 꽤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고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확대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방송뿐만 아니고 YTN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도 앞으로 여러분께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험 기간 같은 느낌의 청취율 조사 기간도 곧 돌아옵니다. 늘 뭐 부탁을 드리고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애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우리 트로트 듣는 시간입니다. 뉴스 앤 트롯 시간이고요. 신청곡과 사연도 받고 있으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는 분들은 채팅창 통해서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미의 해운대 밤바다, 홍자먼의 항구의 남자 두 곡 이어갑니다.

허찬미 해운대 밤바다, 홍잠원 항구의 남자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재 시간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645명으로 늘었다고 베네수엘라 공보부가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12,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구조대와 베네수엘라 소방군 당국은 구조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진 발생 10일째로 접어들면서 추가 생존자 구조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대들은 생존자 수색 작업을 점차 마무리하는 분위기인데 유족들은 잔해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신락 같은 희망을 걸며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새로운 디지털 입국 시스템 EES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유럽 공항 곳곳에서 혼란을 일으켜 여름 성수기 항공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어라인스포 유럽과 국제공항협의회 유럽지부,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현지 시간 1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여름 성수기에는 혼잡한 공항에서 EES 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EES 전면 시행 이후 유럽 곳곳 공항에서 지연과 혼란이 속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독일 정부가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에서 경쟁국인 한국을 제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독일 조선업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사업장을 방문해 독일 연방정부 전체가 캐나다와의 방산협력 성사를 위해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대형 사업으로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12시 36분입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뉴스 앤 트롯 시간이고요. 신청곡과 사연은 샵 0945로 받고 있습니다. 전종혁의 사랑의 미로 그리고 춘길의 인연 두 곡 이어집니다.

전종혁의 사랑의 미로 춘길의 인연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 당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은 국조특위위원들이 게이트 앞을 지나가자 위원들에게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총합 5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급 사범 2명이 아랍에미리트 당국과의 공조 끝에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는 오늘 3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 8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의혹과 함께 세금 포탈과 마약 제공, 투약,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12년 만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덜미가 잡혔는데 지난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바다로 떨어져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목포 해경과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8시 반쯤 전남 광주 목포시 달동의 국가보안부두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직전 A씨의 차량은 경찰의 거점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5874님, YTN 라디오 애청자인데요. 이동형님께서 그만둘 때 많이 아쉬웠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7월 6일부터 달라지는 YTN 라디오의 개편 소식 잠깐 전해드렸는데 역시나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미리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확대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설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채로워질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더 풍성해질 예정이니까 늘 94.5MHz 고정해 주시면서 좀 도움될 만한 소식들 많이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은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우리 또 신청곡을 보내주셔서 김희재의 돌리도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그에 앞서서 유진표의 천년지기, 오은주의 세월목까지 총 3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시 20분에 또 좋은 노래 들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대전 31도, 대구 29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장맛비는 오늘 밤부터 충청 이남까지 다시 확대되겠는데요. 전남 남부에는 최대 60mm, 호남과 경남에는 40mm, 제주에 많게는 3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의 정체 전선 영향받아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낮 시간 간선도로도 지금 정체가 빠르게 좀 모아지는 모습인데요. 먼저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여파로 성수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차량들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반대 일산 방향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 가양대교 지나 일대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나란한 올림픽도로 김포 쪽으로 성수대교부터 동작대교, 성산대교 지나 가양대교 남단까지도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사망 넉 달여 만에 오늘 시작됐습니다.
2: 그동안 은둔하던 초강경파 군부 실세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후계자인 모즈타바는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중계 기자입니다.
3: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시신이 담긴 관이 테헤란 대사원에 도착하는 순간 의장대 군인들이 관을 머리 위로 높이 맞들어 운구합니다. 장례식이 치러질 제단에는 하메네이와 함께 숨진 딸과 사위, 며느리, 그리고 14개월 된 손녀의 작은 관도 함께 놓였습니다. 장례식 사전 행사에는 이란 신정체제의 고위 관리 등이 참석해 오열했고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장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주 역할을 해야 할 모즈타바의 장례식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인데다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도 최고조에 달해있기 때문인데 만약 불참할 경우 신변 이상설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바히디 총사령관은 전쟁 이후 처음 출연했습니다. 은둔을 끝내고 장례식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막후 실세임을 입증했습니다.
0: 이란이 굴복하는 모습은 적들의 무덤에서나 보게 될 겁니다. 순교자의 피를 자연분 삼아 이란을 높이 비상할 겁니다.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입니다.
3: 장례식 시작일이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치면서 긴장감이 더해진 가운데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례 기간을 틈타 공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당국은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장례식에 2천만 명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신임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미 MBC 방송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MBC는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모스타바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중상을 입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모스타바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한쪽 다리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이스라엘 총리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 종식 방언을 둘러싸고 두 지도자 간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 만남이 흔들리는 동맹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간 3일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은 세계의 자유의 보루이며 이스라엘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 미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인 여성의 미국 입국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시민권을 바라고 미국에 들어오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막겠다는 건데 당장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이른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식 강경 이민 정책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0: 다음은 미 헌법 14차 수정안에 따른 출생 시민권입니다. 그거 정말 좋군요. 출생 시민권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연방 대법원이 반년 만에 위헌이라고 막아섰지만 트럼프는 굽힐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예 임신한 외국 여성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We'll take care of the
0: birthright citizenship. 출생 시민권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 부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미국 온라인 매체 낙시오스는 트럼프의 측근들이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계획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여기다 미 법무부도 입국 목적을 어긴 원정 출산 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한 해 2만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전체 출생 건수의 1%도 되지 않는 극히 미미한 비중의 원정 출산 문제를 부각해서 이민자들을 공격하려는 의도죠. 세실리아 왕 미국 시민자유연맹 법률 담당 이사입니다.
4: 출산 시민권을 둘러싼 논쟁이 입국 제한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본격 시행 전이라도 임신한 여성의 미국 입국은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지율은 바람 같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옳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대전환이라며 국회가 신속한 입법과 든든한 예산으로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지원 TF를 통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값은 폭등하고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국민의 자산 사다리를 박살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무능이 참담함을 넘어 재앙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부동산은 땜질식 규제로 불기둥을 뿜는데 증시는 현기증 나는 급등락을 보이며 서민 노후 자금과 청년의 소중한 자산이 하루하루 위태롭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의 유임을 위한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는 귀 닫더니 조직 보전에만 몰두했다고 질타했는데요.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공식화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5: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보고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사담당관실은 위원 전원 사태에 대한 검토란 제목의 세 쪽짜리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낸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자 대응 논리를 고안한 겁니다. 선관위는 우선 특정 정당이 과거 이력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지만 당장 선관위원 전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누가 대행을 맡더라도 문제는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비상임위원의 경우 직무전념의 한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유일한 상임직인 위직무대행 체제 유지 논리를 폈습니다. 해당 문건은 선관위원들에게만 내부 공유됐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위직무대행의 컴퓨터 인쇄 내역에서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기인 지난달 10일부터 국회 언론 대응과 수사 동향 파악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는 귀 닫고 조직 보전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6: 국민은 반성과 쇄신을 기대했지만
0: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6: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개혁이 아니라 자리였습니다.
5: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당 차원에서 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탄핵안이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7: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을 마친 국조특위는 다음 주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조사를 벌이는데 이 자리에서도 위철한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국회 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 당시 경찰관을 때린 혐의가 있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장을 찾은 국조특위 위원들

0: 게이트 앞을 지나가자 우연들에게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가 있습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을 조기에 마치고 최근에 귀국한 축구대표팀 에이스 이강인이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는데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은 줄곧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2: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풀타임을 뛴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 SNS를 통해 팬들 기대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받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본인 역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본인 몫을 더 잘 해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흥민, 이재성과 마찬가지로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도 계속해서 내부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3: 전혀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내부적인
4: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3: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선수들과의 관계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5: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2: 경기 결과가 나빴던 것이지 감독으로서 선수 기용의 원칙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협회도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갈등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전했습니다. 내부 문제도 없었는데 남아공전 경기력이 왜 그리 나빴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YTN 이도훈입니다.
1: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문체부는 혁신위가 오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에는 최희영, 박지성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이영표 해설위원, 박주호 해설위원 등 대표팀 출신 축구인도 함께합니다.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통산 20골을 터뜨렸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카보베르데와의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의 선발 출전에 전반 29분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메시의 이번 대회 7호 골이자 월드컵 통산 25골입니다. 이번 골로 6골을 넣은 프랑스의 음바페를 제치고 득점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지역 혐오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의 징계 수위를 두고 진영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출전 정지 6개월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6: 학생을 보호하라!
7: 보호하라! 보호하라! 보호하라!
8: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을 보호하라며 보수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징계도 과하지만 근조 화안까지 보내는 건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6: 제가 만약 야구부였으면 이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8: 정치권도 연일 공방에 가세하면서 배재고 징계 사태는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9: 학생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10: 국민의힘
9: 잘못을 가르치는 것과 선수 생명을 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1: 상대 선수들과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에 상응하는
10: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1: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8: 배재고 총동창회는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후배들이 잘못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야구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등장하는 혐오나 차별엔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징계 이후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12: 필요하다면 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드래프트라든가 대입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이 징계 효력을 잠시라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가능한 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8: 인터넷으로 퍼지는 기호학적 테러 수준의 혐오 밈은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는 놀이처럼 번져 있습니다. 알고도 따라하지만 몰라도 혐오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 혐오 문화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하는 게 진영 대결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청와대는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징계 사태를 5.18의 성역화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0: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위원장의 SNS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주말인 오늘은 충청 이남 지역까지 장맛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주말 내내 찜통터위가 이어지다가 내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초반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정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소강 상태에 들었던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밤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지나 주말에는 충청지방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우선 주말까지 비구름의 중심이 제주와 남부지방에 머물며 제주도 산간에 최고 150mm, 남해안에도 100mm에 육박하는 호우를 쏟아붓겠고 일요일에는 남해안에 곳에 따라 100mm에 달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림당국은 전남 광주와 울산, 부산, 경남에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은 일요일 밤부터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 남부지방에 머무는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오래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5일 일요일 밤에는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비가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3: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2: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발달해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1: 다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수도권과 중부 내륙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 밤사이 체감온도도 25도 안팎에 이르러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또 내륙에 막대한 열기가 쌓인 상태에서 강한 장마구름이 유입되면 국지적으로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7: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8: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9: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10: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밤부터는 정체전선 다시 북상하면서 충청 이남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해안에 최대 60mm, 제주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강릉 31도, 광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올라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후

또 수도권과 강원도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신월 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고 4차로까지 처리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파로 부천 나들목에서 신월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간선도로는 강변북도 일산 방향, 잠실대교에서 마포대교, 양화대교 지나 가양대교 북단까지는 긴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반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에서 월드컵대교, 서강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5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이일대 차량들 정체에 서행되고 있으니까요.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실시간 주요 뉴스 그리고 좋은 트로트 음악 전해드리는 1시 뉴스엔트로 시작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앞선 시간에도 우리 트로트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좋은 노래들 그리고 신청곡들까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샵 0945 문자창이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서 이번 시간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지원이 니까짓게 뭔데?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한시의 뉴스앤트로 첫 곡은 지원이의 니까짓게 뭔데 띄워드렸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주말 계획들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말부터 해서 또 장마, 비 소식이 있는 곳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나들이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미뤄뒀던 집안일 등등을 계획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년에 비해서는 장마가 좀 늦어진 것 같아요. 6월에 찾아오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일단 7월 넘어서 장마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고 오늘은 충청 그리고 경북 남부 내일은 수도권 이렇게 확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다 보면은 또 아무래도 밖에 나가기보다는 집안에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뭐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워낙 또 비 오면 습해지니까 그런 관리가 어렵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나 목 아프다, 감기 걸렸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애청자분들은 부디 건강 큰 문제 없이 이번 장마 기간을 잘 넘기실 수 있기를 함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머무르실 때요. TV 뭐 보고 여러 가지 뭐 즐기실 것도 많겠지만 가끔은 빗소리와 함께 듣는 라디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YTN 라디오 94.5MHz입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민의 상위 1% 그리고 정미의 라밤바 준비했어요.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왕과
1: 일민의 상위 1% 정미의 라밤바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7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강릉분기점 근처에서 냉동탑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나자 탑차 운전자 39살 A씨와 승용차 운전자

67살 B씨가 차량 밖에서 사고 수습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뒤따르던 8.5톤 화물차가 다시 현장을 덮쳤습니다. 2차 추돌 사고로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탑차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총합 5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급 사범 두 명이 아랍에미리트 당국과의 공조 끝에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는 오늘 3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 8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의혹과 함께 세금 포탈과 마약 제공, 투약, 성매매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자사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8억 원대 과징금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과장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해 2023년 7월 공정위로부터 28억 5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5427님, 기다리던 주말,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YTN 라디오. 신나는 트롯과 함께 따뜻한 목소리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행복한 시간이 좀 되고 있나요? 네, 더 좋은 음악들 많이 고민을 해볼 테니까요. 신청곡 있다면 역시나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원빈의 남자도 울고 싶어요. 박진석 천년을 빌려준다면 준비했습니다.

홍원빈 남자도 울고 싶어요. 박진석 천년을 빌려준다면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이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안수사권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워크숍에서는 법안으로 싸우지 말고 정부에서 요구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징계 사태를 5.18의 성역화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 위원장의 SNS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대규모 지방투자 계획인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지율은 바람 같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오래된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080님,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산책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음악 들으면서 체조나 한번 해보려고요. 라고 하시면서 조명섭의 꿈꾸는 고향 열차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곡 아마 띄워드리면은 몸을 조금 움직이시면서 소화를 하실 것 같은데 신청곡 전해드리고요. 박주희의 소문 좀 내주세요. 그리고 베이로의 오빠까지 이 시간 끝곡으로 총 3곡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12시부터 이어진 뉴스앤트롯은 모두 정리하고요. 이어지는 시간이죠. 2시 그리고 3시는 뉴스앤뮤직으로 K-POP과 가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환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3: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31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맛비는 오늘 밤부터 충청 이남으로 다시 확대되겠습니다. 전남 남부에는 최대 60mm, 호남과 경남에는 40mm, 제주에 많게는 3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충주 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충주 분기점에서 3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화도 나들목에서 서종 나들목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내촌 나들목에서도 다시 4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경인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이제 부천 나들목에서 신월 나들목까지 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 부근부터 송내 나들목까지도 이제 6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사망 넉 달여 만에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은둔하던 초강경파 군부 실세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후계자인 모즈타바는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중계 기자입니다.
1: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시신이 담긴 관이 테헤란 대사원에 도착하는 순간 의장대 군인들이 관을 머리 위로 높이 맞들어 운구합니다. 장례식이 치러질 제단에는 하메네이와 함께 숨진 딸과 사위, 며느리 그리고 14개월 된 손녀의 작은 관도 함께 놓였습니다. 장례식 사전 행사에는 이란 신정체제의 고위 관리 등이 참석해 오열했고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장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주 역할을 해야 할 모즈타바의 장례식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인 데다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도 최고조에 달해있기 때문인데 만약 불참할 경우 신변 이상설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바히디 총사령관은 전쟁 이후 처음 출연했습니다. 은둔을 끝내고 장례식 관련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돼 막후 실세임을 입증했습니다.
2: 이란이 굴복하는 모습은 적들의 무덤에서나 보게 될 겁니다. 순교자의 피를 자연분 삼아 이란을 높이 비상할 겁니다.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항영수비대 총사령관입니다.
1: 장례식 시작일이 미국 독립기념일과 겹치면서 긴장감이 더해진 가운데 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례 기간을 틈타 공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당국은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장례식에 2천만 명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신임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버지 알레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NBC 방송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NBC는 현지 시간 3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모즈타바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중상을 입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모즈타바는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한쪽 다리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공식 장례식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간 3일, 이란 우호국 지도자들이 잇따라 도착해 조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조문단을 이끌고 테헤란에 도착해 하메네이의 관이 안치된 기도원 이맘 호메네이 그랜드 모살라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를 군참모총장이 함께 조문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정권의 아미르칸 무타키 외무장관이 조문단을 대표했습니다. 미국이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압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외교 공관에 비밀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침에는 미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재국 정부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건데 현재 별다른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3: 네, 현재 홈플러스나 이에 업체의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주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하루가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자금 문제를 해결해 항고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재개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자금 문제가 빠르게 해결돼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오늘 17일까지 자금 조달을 실패하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0: 네, 홈플러스 측은 최대 채권자죠. 메리츠 금융그룹의 2천억 원 지원을 간청하고 나섰다고요.

0: 그렇습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금융그룹이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리츠 금융그룹에 2천억 원의 운영자금 제출을 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단 두 주 만에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2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만이 사실상 실질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으로 꼽힙니다. 홈플러스가 입장문에서 메리츠를 향해 직접적으로 호소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 네, 그래서 메리츠 금융그룹 측 입장이 관심인데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0: 그렇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도 바로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의 위기는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며 MBK의 책임을 정조준했습니다. 메리츠는 그동안 담보권 실행 유예나 1천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 예치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두 주간 MBK는 투자 수익 회수에 그치지 말고 경영 책임자로서 마땅히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법을 어기라는 억제는 그만하기를 바란다며 MBK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 네, 이 자금 조달을 두고 MBK 김병주 회장의 개인 보증 문제가 핵심인데 이 보증 여부에 대해서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네요.
0: 그렇습니다. 홈플러스와 MBK 측은 지난달 30일 회생법원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서 김 회장의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조건으로 메리츠가 2천억 원 전액을 대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메리츠 금융그룹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메리츠는 김 회장 측으로부터 보증 의사를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설령 보증이 제공되더라도 메리츠는 지원 규모를 1천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나머지 1천억 원은 MBK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노조와 또 협력업체들의 현재 반응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0: 현장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당장 약 12,000명의 홈플러스 직원과 간접 고용 인원들도 실제 위기에 처했고요. 6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마트 노조는 14일 안에 공적 자금 투입을 포함한 긴급 조치를 마련하라면서 긴급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여 곳의 미지급 대금도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에 달해서 연쇄 타격에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중소협력업체를 위한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유예 기간 동안 대주주와 채권단의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권입니다.
1: 네, 찜통 더위 속에 전국 주요 해수욕장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인 강릉 경포 해수욕장도 오늘 개장해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경포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세혁 기자.
2: 네, 강릉 경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개장 첫날인데도 피서객들이 제법 많아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네, 피서객들이 튜브에 몸을 맡긴 채 파도를 즐기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현재 수온은 18도 안팎인데요. 제가 직접 바닷물에 발을 담가보니 생각보다 물이 차갑지 않습니다. 해수욕하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아직 본격 휴가철 전이지만 개장 첫날부터 피서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장에 맞춰 수제 맥주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맥주 축제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8일부터는 동해 망상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등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0여 곳이 이달 중순까지 차례로 문을 엽니다. 피서객이 몰리는 이달 중하순부터는 야간 개장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속초와 경포 두 곳에서 운영됐던 야간 개장은 올해 양양 낙산과 삼척 등 21곳으로 늘어납니다. 안전 대책도 강화됐습니다. 해파리와 상어 유입을 막는 방지망은 지난해 4배가 넘는 51곳에 설치됩니다. 수상 안전 요원도 690여 명이 배치돼 물놀이 사고에 대비합니다. 해경은 안전 요원이 없는 구역에는 들어가지 말고 물놀이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 해수욕장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1: 낮 동안 장맛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습도 높은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충청 이남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3: 네, 반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금 바깥 날씨 어떤가요?
3: 네,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습도가 높아진 게 몸으로 체감됩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크게 올라 있는데요. 서울의 체감온도는 29도, 여주는 3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

0: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낮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의 장맛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저녁부터 다시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충청 이남 지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5에서 30mm로 양이 많진 않겠는데요.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충청 이남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 120 이상, 그 밖에 호남 지역과 충청에 최대 8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 낮에서 저녁 사이 장맛비가 시작되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10에서 6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물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는 하천이나 계곡으로의 접근은 자제하셔야겠고요. 저지대 침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이 30도, 광주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집중호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식중독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7월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드실 때는 웬만하면 익혀 드시는 게 좋겠고요. 조리도구 위생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을 조기에 마치고 최근 귀국한 축구대표팀 에이스 이강인도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는데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은 줄곧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2: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풀타임을 뛴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 SNS를 통해 팬들 기대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본인 역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본인 몫을 더 잘해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흥민, 이재성과 마찬가지로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도 계속해서 내부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3: 전혀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내부적인
4: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3: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선수들과의 관계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5: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2: 경기 결과가 나빴던 것이지 감독으로서 선수 기용의 원칙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협회도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갈등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전했습니다. 내부 문제도 없었는데 남아공전 경기력이 왜 그리 나빴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YTN 이도훈입니다.
1: 지역 혐오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의 징계 수위를 두고 진영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출전 정지 6개월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6: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을 보호하라며 보수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징계도 과하지만 근조 화한까지 보내는 건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7: 제가 만약 야구부면은 이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 정치권도 연일 공방에 가세하면서 배재고 징계 사태는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8: 학생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9: 그러나
8: 잘못을
9: 의원입니다.
8: 가르치는 것과 선수 생명을 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0: 상대 선수들과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9: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10: 길입니다.
6: 배재고 총동창회는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후배들이 잘못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야구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등장하는 혐오나 차별엔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징계 이후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11: 필요하다면 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드래프트라든가 대입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이 징계 효력을 잠시라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가능한 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6: 인터넷으로 퍼지는 기호학적 테러 수준의 혐오 밈은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는 놀이처럼 번

0: 얹어 있습니다. 알고도 따라하지만 몰라도 혐오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 혐오 문화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하는 게 진영 대결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청와대는 이병태 대통령직 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징계 사태를 5.18의 성역화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위원장의 SNS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성 응원고로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는 SNS를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좀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밤부터 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충청 이남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게 되는데요. 남해안에는 최대 60mm,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 광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확대돼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도심 사평대로 3호가든에서 서울병원 구간은 4차로에서는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차량들 여파로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후 2시부터 신촌역 2번 출구 앞에서 집회 이후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촌 유플렉스에서 서교동 사거리까지 합의 2개 차선 이용해서 행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포대로 서초 3동 사거리에서 교대 입구 사거리 구간 합의 2차로 좀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좋은 음악과 실시간 뉴스 함께 전해드리는 뉴스 앤 뮤직 시작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앞선 시간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된다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도 계셨는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몸을 좀 두둠칫 움직일 수 있는 음악들 많이 골라뒀습니다. K-POP 위주로 선곡을 해뒀는데요. 꼭 그 음악에 맞는 안무를 모르더라도 리듬감 느끼시면서 몸을 한번 움직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르세라핌 분팔라.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네,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르세라핌의 분팔라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몸을 좀 움직이셨을까요? 예, 식사 많이 드신 분들은 이번 시간은 이런 곡들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케이팝이라 그러면 군무 혹은 뭐 그에 맞는 아주 개성 있는 그런 안무들이 떠오르곤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사실. 예. 꼭 그 안무 맞춰서 똑같이 안 따라해도 되니까요. 이번 시간 함께 즐긴다는 마음으로 몸을 조금씩 움직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밥을 먹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보통은 여름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드러나니까 옷을 입더라도 내 몸이 드러나다 보니 여름에는 관리를 조금 더 하고 몸이 가려지는 겨울에는 조금 더 편하게 많이 먹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늘상 반대입니다. 오히려 겨울 때가 관리가 더 잘 되고요. 여름 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뭐 식욕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배가 부른데도 입이 궁금하고 입이 심심해서 무언가를 또 찾게 되고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번 시간 함께 좀 움직이면서 소화도 하고 소화도 시키고 다이어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곡이 있다 생각난다 하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로 음악도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서 듣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같이 움직여보죠. 라이즈의 Do Your Dance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Body to Body 준비했습니다.
2: Keep asking for this.

라이즈의 Do You a Dance, 방탄소년단 바디 투 바디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6시에 마감된 1,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모두 3,540만여 명으로 지급 대상자의 98%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급액 규모는 6조 1,100억 원으로 1인 평균 지급액은 17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이스라엘 총리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 종식 방안을 둘러싸고 두 지도자 간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 만남이 흔들리는 동맹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간 3일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은 세계 자유의 보루이며 이스라엘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암살당한 아야톨라 셰이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시작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간 4일 오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내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대사원 광장에서 알리 하메네이 공식 장례식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테헤란에만 최대 2,000명까지 조문객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례 일정은 오는 9일까지 엿새 동안 이란과 이라크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분팔라 시작할 때 마카레나가 좀 샘플링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8616님께서 마카레나 이야기 듣고 좀 흔들으셨다고. 네, 그래서 좀 덥긴 한데 신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리듬감을 느끼고 익숙한 부분이 나오면 아무래도 절로 또 신이 나서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좀 더울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조금

조금 한 번씩 더 움직여보고 그래야 몸이 좀 뻐근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피칠사님께서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신청을 해주셔서요. 이곡 준비했고 또 블랙핑크의 듀오까지 두곡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신나는 곡들이니까 함께 즐기고 오시죠.

네.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블랙핑크 듀오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 추진은 입법부를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 워크숍에서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운운하며 두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수당의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찍고 입법 속도전을 벌이려는 목적은 결국 정부 여당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밀어붙이려는 셈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일부 온라인상에 이현주 의원에 대한 성적 모욕 게시물이 유포된 것을 두고 정치 풍자가 아닌 최악의 성적 테러이자 AI를 활용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비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생각과 지향이 다름을 표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정도껏이라는 말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이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어제 온라인에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 등이 유포되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30일 안에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보수를 위기에 빠뜨렸지만 국민이 보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일본의 유력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수가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다가가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보수 정치가 성과를 통해 국민에게 능력을 보여준다면 보수는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이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지나서 모레가 되면요. 7월 6일 월요일이 되는데 이때부터 YTN 라디오가 새롭게 좀 달라집니다. 개편 시즌을 맞아서 몇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어서요. 안내를 좀 드리죠. 우선 오전에 좀 이른 오전입니다. 6시 20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생깁니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예고를 들으셨을 텐데요. 밤중에 우리가 자는 시간에 일어나는 해외의 주요 뉴스들, 우리 특히나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일들을 좀 전해드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고요. 또 생활정보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확대 편성이 돼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 또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뉴스 정면 승부, 아마 애청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진행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목소리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본부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여러분의 저녁을 또 책임지고 하루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핸드폰, 요즘 스마트폰으로 YTN 라디오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유튜브에 YTN 경제 라디오가 새롭게 론칭이 될 예정이라서요. 또 요즘 워낙 또 주식 핫하고 우리 매일 정말 신경 쓰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경제, 돌아가는 우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유튜브도 많이 찾아주시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청취율 조사 기간도 곧 또 찾아옵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은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니고요. 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7월 7일 화요일부터 약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진행이 되니까 이 기간 동안 저희가 늘 부탁을 드리죠. 지역번호 015 걸려오는 전화, 스팸 전화 같다고 안 받지 마시고 꼭 받아주시고 YTN 라디오 애청하고 있다는 걸 꼭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청취율 조사 기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벤트와 함께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은요. 베이비 몬스터의 춤 그리고 빌리의 워크 이찬혁의 멸종 위기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곡들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물러났다가 3시 20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교통안전 1분 터.
2: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로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에는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20mm가량 비가 예상됩니다. 밤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충청과 남부와 경북권 남부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홍지문 터널에서 홍은 램프 구간 사이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정릉 터널에서 홍은 램프까지는 차량들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성수대교를 지나서 영동대교 구간까지도 다시 차량대의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 지나 가양 일대까지도 긴 정체가 이어져 있고 이 일대까지는 1시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 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금토 분기점부터 양재 나들목까지는 정체가 극심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오늘 미쳤다.
7: 미쳤다.
8: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9: 미쳤다. 오, 오,
10: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안녕하십니까. YTN 24 이어갑니다. 경북 안동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이 30도 안팎의 찜통더위에 갇혔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은 기자,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 이미 시작했는데요. 비 대신에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폭염특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3: 네, 오늘 오전 11시부터 경북 내륙 안동시 동남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북 안동 현재 기온 31.9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도

0: 산더위가 기승입니다. 강원도 삼척 신기면은 오후 1시 반 기온이 34.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원주와 영월도 32도 넘는 기온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은 28.4도 기록했는데요.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이보다 1도 높은 29.4도입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20mm입니다.
1: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강해진다고요?
0: 네, 내일부터는 장마 정체 전선이 전국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충청권과 영호남, 제주에 비를 뿌리다가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 살펴보면요. 제주 산간 150mm 이상, 전남 남해안 지역이 120mm 이상으로 가장 많겠고 충청은 80mm, 수도권과 강원, 대구 경북 지역이 60mm까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니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암살당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시작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간 4일 오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내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대사원 광장에서 알리 하메네이의 공식 장례식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광장에는 하메네이의 운구 행렬이 도착하기 전부터 수많은 추모객이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치켜든 채 몰려들었습니다. 이란 당국은 테헤란에만 최대 2천만 명까지 조문객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례 일정은 9일까지 엿새 동안 이란과 이라크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임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미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MBC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모스타바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중상을 입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모스타바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한쪽 다리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각국 정부에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는 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최소 13개 나라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하거나 불참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국이 세계 각국 정부에 광범위한 압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외교 공관에 비밀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침에는 미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재국 정부가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아랍 외교관은 루비오 장관이 최소 5개 아랍 국가의 외교 장관들과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나 개발도상국 정부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 미국의 개발 원조가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아프리카의 한 국가는 장례식 참석 대표단의 격을 낮췄다고 타스님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에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유럽 3개국과 아프리카 5개국, 페르시아만 연한 아랍국가 2개국, 동아시아 2개국 등입니다. 일부 국가는 이란 주재 자국 외교관을 참석시키려 했지만 이란이 거부했습니다. 타스님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일부 국가들이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란 측에 비밀리에 양해와 사과의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지도부와 파키스탄, 러시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의 고위급 조문단이 조문을 마쳤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물 폐기 의혹에 대해 어제 저녁 늦게까지 감찰을 벌였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성인용품 등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 송치

0: 시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장윤기 부친에 대해서 본격 감찰 조사가 진행됐죠?
1: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감찰관들은 어제나 탄식쯤부터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대상으로 저녁 늦게까지 감찰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는 월요일부터 당시 수사팀 등을 대상으로 다시 감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감찰은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감찰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개인 비위 여부를 조사하는 일반 감찰로 나눠 진행됩니다. 먼저 수사감찰을 통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 보존 조치가 적절했는지, 수사 상황이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들의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행위가 적절했는지는 일반 감찰을 통해 규명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앞서 그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부친에게 아들 집 주소를 알려주고 부친이 그 집에 있던 성인용품을 폐기하는 등 수사 부실,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에 나섰습니다.
0: 장윤기 사건 수사팀이 사건 기록을 누락한 정황도 포착이 됐죠?
1: 네, 그렇습니다. 당시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집에서 발견된 성인용품 등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감식 결과를 받고도 검찰에 보고서를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근에야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제 감식 결과를 추가로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팀에서 보고서를 고의로 누락할 이유는 없다며 실무적인 실수로 빠진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사 당시 장윤기와 부친 사이에 직접 통화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부친은 휴대전화를 강해버린 게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의 비협조적이었던 장윤기를 가족을 통해 설득하는 차원의 수사기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윤기 부친이 함께 근무한 적 있는 당시 수사팀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도 나왔는데 경찰은 통화 녹음을 제출하는 등 감찰에 협조하겠다며 수사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 과정 전반에 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0: 조롱성 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구 야구부 논란은 학교 밖을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라지면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처음 배재구 응원 논란이 불거진 직후엔 일베식 조롱 문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3: 이번에도 계기로 해서 상대팀을 좀 비하거나
4: 조윤채 광주일보 야구 감독입니다.
3: 상처주는 말을 안 하는 걸 좀 지도자들이 좀 선수들한테 좀 지도를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2: 하지만 논란은 어느새 학교 밖 어른들의 논쟁거리로 번졌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심각한 역사인식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생들의 미숙한 행동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치워졌지만 배재고와 파완들이 이를 보여준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가 하면 힘내라, 무시하라 등의 상반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송인 홍석천은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가수 JK 김동욱은 애들 야구하면서 나온 해프닝을 이렇게 키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과거 5.18 관련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는 SNS에 우리 아들들 배재고 보내러 서울로 이사가야 하나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 차이는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5: 퇴행적 역사인식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는 동안 정치가 충분히 책임 있게
4: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6: 학교와 협회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이지
4: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6: 아이들 미래를 짓밟을 일이 아닙니다.
2: 배재고 논란은 단순한 응원구호 문제를 넘어 역사인식과 지역 감수성,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진영 간 대립의 도구로 이번 논란이 번지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지역 비하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가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사과 방문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6일 오후 3시 배재고 교장과 지도자, 학생 선수, 학부모 등 80여 명이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입니다.

0: 청와대는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 징계 사태를 5.18의 성역화라고 비판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SNS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 소속 기관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재고 야구부 징계와 관련해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정치권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민경 대변인은 역사를 정치에 이용한 어른들의 책임은 외면한 채 학생의 미래를 끊는 징계는 교육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조기에 마치고 최근 귀국한 축구대표팀 에이스 이강인 선수도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은 줄곧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풀타임을 뛴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 SNS를 통해 팬들 기대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받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본인 역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본인 몫을 더 잘해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흥민, 이재성과 마찬가지로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도 계속해서 내부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2: 전혀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3: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2: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선수들과의 관계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4: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1: 경기 결과가 나빴던 것이지 감독으로서 선수 기용의 원칙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협회도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갈등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전했습니다. 내부 문제도 없었는데 남아공전 경기력이 왜 그리 나빴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YTN 이도훈입니다.
0: 종합특검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리는 가운데 난데없는 내란특검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의 결정을 여러 번 뒤집으면서 서로 수사한 게 없다고 꼬집거나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맞서는 모양새가 펼쳐졌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5: 공개 충돌의 발단은 권영빈 종합특검부의 발언이었습니다.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수사에 다시 착수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내란특검의 각하 처분을 직격한 겁니다.
6: 내란특검에서 하지 않은 것을 왜 종합특검이 권영빈 2차 종합특별검사 봅니다. 요지는 내란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5: 이에 내란특검에선 당연히 검토하고 처분한 것 아니겠냐며 나이선 반응이 되돌아왔습니다.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종합특검이 불기소 처분을 뒤집어 유죄로 수사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인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조 전 단장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하며 위법적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행태를 이미 고려했다며 종합특검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을 에둘러 내비쳤습니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 내란 수사와 재판에 도왔던 내부 고발자들을 연이어 피의자로 입건한 점도 양특검 사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7: 저도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 들어가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5: 왜 내란특검이 피의자 변호인 역할을 하느냐는 볼멘 소리와 내란특검에 진행 중인 재판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충돌하며 양측 갈등은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8: 일각에서는 종합특검의 출범 목적부터가 기존 3대 특검이 놓친 점을 파헤치는 것인데다가 병존하는 특검 사이 의견 차이 조율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 같은 갈등은 종합특검 출범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4: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3: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4: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3: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6: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고온 다습한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로 체감 온도가 이보다 더 높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에 많게는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권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월요일 지나 화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도심에서는 남대문로 광교에서 을지로 입구 로터리 구간 무대 설치로 진행 방향 전 차로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반대 가변 차로를 운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이용하실 때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부 순환로 지금 성산 쪽 교통량이 많은 가운데 다시 도심 안쪽은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 광장 구간 부분 통제하고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방금 전 강변북로 구리 방향 교통량이 많은 가운데 반대 일산 쪽으로는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부딪힌 사고가 일어나 차량들이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 부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영동대교부터 한남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도 긴 정체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실시간 주요 뉴스 그리고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립니다. 3시 뉴스 앤 뮤직으로 인사드리고요. 저는 계속해서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앞선 K-POP 들었던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리 추억 속에 있는 노래들 준비를 했습니다. 90년대 음악들 위주로 선곡을 해뒀고요. 첫 곡으로 띄워드릴 곡 아마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더더의 It's You로 이 시간 출발합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더더의 It's You 전해드렸습니다. 자, 뭐 오늘 뉴스 앤 뮤직을 진행하고 뉴스 앤 트롯을 진행을 하면서 예고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7월 6일부터 YTN 라디오가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7월 6일부터는 아닌데요. 조만간 여러분께 새로운 YTN 라디오의 새 목소리가 찾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이 방송을, 이 뉴스 앤 뮤직을 참관하기 위해서 함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신입 아나운서가 앉아 있습니다. 아직 정체는 비밀인데요. 조만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YTN 라디오의 새 목소리, 싱그러운 목소리가 좀 찾아갈 예정이니까 더운 여름이지만 이 목소리, 새로운 목소리와 함께 프레시함을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밖에도 7월 6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그런 프로그램들, 새롭게 인사를 드리거나 확대 편성되는, 그리고 진행자가 바뀌는 그런 프로그램들 마음껏 즐겨주시면서 또 달라진 YTN 라디오를 깊이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시 뉴스 앤 뮤직은 조금 전에 들었던 더더의 노래처럼 90년대 노래 위주로 선곡을 해뒀습니다. 우리 추억 속에 있는 곡들 한번 마음껏 꺼내보자고요. 샵 0945,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는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습관,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두 곡 전해드립니다.

롤러코스터 습관, 2호공감,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두 곡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쯤 충북 음성 감곡면에 있는 물류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인근 조립식 주택으로 옮겨 붙으면서 잠을 자고 있던 파키스탄 국적 30대 2명이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었고 소방서 추산 4,3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광주 제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 1고에

게시판을 설치했다. 배제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본 뒤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광주1구 안에서 위험물이 있는지 수색을 벌였는데 현재까지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만화 영화 짱구는 못 말려에서 짱구 엄마 목소리로 널리 알려진 성우 강희선 씨가 향년 65세로 별세했습니다. 강 씨의 유족은 고인이 오늘 새벽 2시쯤 인제대 상계백병원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1979년 TBC 10기로 성우로 활동한 고인은 방송 통폐합으로 KBS 성우 15기가 됐고 이후 KBS 성우극 회장과 한국성우협회 수석 부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빨강머리엔과 짱구는 못 말려 등 애니메이션 더빙은 물론 90년대에는 서울과 부산 지하철 안내방송을 맡아 대중에게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90년대 음악 위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황님께서 90년대 일이 어제 있었던 일보다 더 생생하다고 남겨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걸 느낀 게 지금 또 월드컵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바로 2002년 월드컵이에요. 당시에 저는 이제 학생이었는데 정말 거리 응원도 열심히 나가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24년 전 일이라고 하니까 야, 이거 어제일 같은데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90년대 지금 뭐 나가고 있는 음악들이 보통 90년대 후반 음악들이 많았으니까 뭐 98년, 99년, 2002년 월드컵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아마 우리 황님께서 느끼셨던 감정이 제가 2002년 월드컵을 떠올리며 느꼈던 감정하고 대체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을 또 먼 훗날 추억한다면 또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또 한번 늘 하는 얘기지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 기록을 많이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자, 90년대 음악 위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 샵 0945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94년에 발표한 이원진 류금덕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97년에 발표한 에코의 행복한 날을 두 곡 띄워드립니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회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연석 청문회를 차별적이었다고 표현한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입장문에서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만 기초해 평가가 이루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청문회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며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닌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차별적 대우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정부를 향해 통상 보복 파국을 막을 대책을 즉각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핵심 동맹인 미국 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한미 통상 질서 파탄에 대한 공개적인 최후 통첩을 보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통상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상식이지만 정부는 책임 있는 해명이나 외교 대응은커녕 현실만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기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한 미국 하원 보고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보고서 내용이 객관적 근거 없이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기만 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특정 기업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가 없다면서 쿠팡은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그 책임을 정부에 넘기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3025님께서 신입 아나운서 성별이라도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아 비밀입니다. 예, 나중에 직접 목소리를 조만간 들을 기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시 뉴스 앤 뮤직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문세 솔로 예찬 마골피 비행소녀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고요. 7월 시작입니다. 하반기 시작하는 주말이니까요.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

0: 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대전 31도에 습도가 높아 종일 후텁지근합니다.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앞으로 제주에는 5에서 30mm, 호남과 경남에 많게는 2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첫 여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양재 나들목에서 서초나들목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양재 부근부터 지금 반포 나들목까지는 정체 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노원교에서 도봉터널 입구 구간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면 전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나란한 서부간선도로는 도심 방향, 고척교부터 금천교까지 차량들 아직은 더딘 흐름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30분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국가 장례식이 공식 시작됐습니다.
4: 현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상욱 기자, 하메네이 장례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죠?
5: 네, AP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간 4일 오전 이란 수도 테헤란 시내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대사원 광장에서 알리 하메네이 공식 장례식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시신은 어제 대사원에 안치됐고 외교사절의 조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함께 숨진 가족들, 맏딸과 사위, 손녀, 그리고 모즈타바의 아내 시신까지 안치됐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사전 행사에 참석한 페제스키안 대통령 등 고위 관리들의 모습과 관 앞에서 울부짖는 시민들의 모습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내일까지는 이곳 대사원에서 조문을 받고 6일엔 이란 중부 도시 곰으로 옮겨 장례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7일에는 이라크로 이동해 8일까지 시아파 최대 성지인 카르발라와 나자프에서도 장례식이 엄수됩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0: 이란 북동부의 시아파 성지이자 하메네이의 고향인 마슈아드의 이맘 레자 성지에 안장하는 것으로 장례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란 당국은 테헤란에만 최대 2천만 명까지 조문객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모두타바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0: 상주 역할을 해야 할 모두타바 하메네이 신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모두타바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이 때문에 이미 숨졌다는 의혹부터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는 등 설이 난무합니다. 외신들은 하메네이 국장을 앞두고 모주타바가 공개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MBC 방송은 현지 시간 3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모주타바가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중상을 입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에 따른 경호 문제로 공식 석상에 목숨을 드러낸 것이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디아 투제이는 현지 시간 2일 하킴 엘라이 인도 주재 이란 특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 엘라이 특사는 모주타바를 만났던 지인들로부터 모주타바가 경호 문제로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은신 중이던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바히디 총사령관이 최고 지도자의 옛 거주지 인근에서 열린 비공개 추도식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바이디 총사령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 강경파의 입장을 조율하는 인물이자 모주타바와 직접 소통하는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현재 최고 수준의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장례 기간 도발할 경우 보복하겠다며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한상욱입니다.
1: 미국이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압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외교 공관에 비밀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침에는 미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재국 정부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압박에 최소 13개국이 장례식 참석을 철회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간 3일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은 세계 자유의 보루이며 이스라엘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 종식 방안을 둘러싸고 두 지도자 간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흔들리는 동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1: 법원이 1년 넘게 이어져온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 폐지하면서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2: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 항고를 낸다면 이번 폐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건데 현재 별다른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현재 홈플러스나 이해관계 업체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두 주간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 하루가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자금 문제를 해결해 항고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희생 절차를 재개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자금 문제가 빠르게 해결돼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오늘 17일까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1: 네, 홈플러스 측은 최대 채권자죠. 메리츠 금융그룹에 2천억 원 지원을 간청하고 나섰다고요?
3: 그렇습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금융그룹이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메리츠 금융그룹에 2천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단 두 주 만에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기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2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만이 사실상 실질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으로 꼽힙니다. 홈플러스가 입장문에서 메리츠를 향해 직접적으로 호소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 네, 근데 메리츠 금융그룹 측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도 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홈플러스의 위기는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에 참담한 결과라며 MBK의 책임을 정조준했습니다. 메리츠는 그동안 담보권 실행 유예나 1천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 예치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두 주간 MBK는 투자 수익 회수에 그치지 말고 경영 책임자로서 마땅히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법을 어기라는 억제는 그만하기를 바란다면서 MBK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 예, 자금 조달을 두고 MBK 김병주 회장의 개인 보증 문제가 핵심인데 이 보증 여부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네요.
3: 그렇습니다. 홈플러스와 MBK 측은 지난달 30일 회생법원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김 회장의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조건으로 메리츠가 2천억 원 전액을 대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리츠 금융의 이야기는 좀 다른데요. 메리츠는 김 회장 측으로부터 보증 의사를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설령 보증이 제공되더라도 메리츠는 지원 규모를 1천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나머지 1천억 원은 MBK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노조와 협력업체들의 현재 반응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3: 현장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있습니다. 당장 약 12,000명의 홈플러스 직원과 간접 고용 인원들이 실직 위기에 처했고 6월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맡은 노조는 14일 안에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긴급조치를 마련하라며 긴급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여 곳의 미지급 대금도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에 달해 연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중소협력업체를 위한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유예기간 동안 대주주와 채권단의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권입니다.
2: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55.7원 내린 1,952.1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58.9원 하락한 리터당 1,942.4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1: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6시 마감된 1,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모두 3,540만여 명으로 지급 대상자의 98%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급의 규모는 6조 1,100억 원으로 1인 평균 지급액은 17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 산업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지율은 바람 같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오래된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대전환이라며 국회가 신속한 입법과 든든한 예산으로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지원 TF를 통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물관리 기본법 개정,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산업입지법 개정 등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2: 반면 국민의힘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국정 지지율과는 무관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주장에 대해 역대급 위선이자 특유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정치적 급조품이 순수한 국익 차원의 결단이라는 말을 도대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었다면 선거 전에 했을 거라고 항변했지만 형평성 논란에 치명적 역풍을 맞았을 것이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발표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1: 북중미 월드컵을 조기에 마치고 최근 귀국한 축구대표팀 에이스 이강인 선수도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는데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은 줄곧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4: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풀타임을 뛴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 SNS를 통해 팬들 기대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본인 역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본인 몫을 더 잘해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흥민, 이재성과 마찬가지로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도 계속해서 내부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5: 전혀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내부적에 같이 있으면서
6: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5: 선수들과의 관계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7: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4: 경기 결과가 나빴던 것이지 감독으로서 선수 기용의 원칙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협회도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갈등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전했습니다. 내부 문제도 없었는데 남아공전 경기력이 왜 그리 나빴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YTN 이도훈입니다.
1: 지역 혐오 응원을 간 배재구 야구부의 징계 수위를 두고 진영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출전 정지 6개월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8: 배재구 야구부 선수들을 보호하라며 보수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징계도 과하지만 근조 화한까지 보내는 건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9: 제가 만약 야구부였는데 이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8: 정치권도 연일 공방에 가세하면서 배재구 징계 사태는 진영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0: 학생들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11: 박상훈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잘못을 가르치는 것과 선수 생명을 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2: 상대 선수들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상응하는
11: 황명산 더불어민주당
12: 최고위원입니다. 것이야 말로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8: 배재구 총동창회는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후배들이 잘못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야구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등장하는 혐오나 차별엔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징계 이후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13: 필요하다면 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1: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13: 뭐 드래프트라든가 대입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이 징계 효력을 잠시라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가능한 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8: 인터넷으로 퍼지는 기호학적 테러 수준의 혐오 밈은 이미 청소년 사이에서는 놀이처럼 번져 있습니다. 알고도 따라하지만 몰라도 혐오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 혐오 문화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하는 게 진영 대결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7: 건강해.
1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8: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9: 건강기능식품.
1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0: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밤부터 정체선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해안에는 최대 60mm, 제주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 대구 29도까지 올라 여전히 무덥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확대돼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도 일산 방향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먼저 잠실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길게 밀리는 가운데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고 다시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각 구간 안전하게 좀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마포대교부터 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 일대까지도 긴 정체가 이어집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노원교에서 성동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안쪽은 우정공도 종로 1가에서 광교 구간 2, 3, 4차로를 지금 차단하고 집회 관련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일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남권은 서초대로 법원경찰청에서 서쪽 8번 출구 앞에서도 집회 관련 무대 때문에 가변 차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흔히 열매, 결실과 같은 단어와 어울리는 계절을 물어보면 가을을 제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 나고 있는 이 계절, 여름도 그런 계절입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다는 뜻의 순우리말 열음이 변해서 지금의 여름이 된 거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온 힘을 다해 초록을 키워내고 결국엔 그 귀한 결실을 보는 계절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달력을 보니까요, 올해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 여름의 계절에서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2026년 이 여름, 내 인생 가계부 위에는 과연 어떤 소중한 열매

0: 내가 익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알찬 열매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여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제목 과수원 제대로 한번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그쵸, 흔히 인생을 계절에 비유를 하곤 하잖아요. 자, 두 분은 지금 어느 계절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체감상으로는 좀 가을 정도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뭔가를 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아직 씨 뿌리는 네, 시기다. 맞습니다.
2: 한평생 뿌리기만 하고 계시고 있고요. 1년 12달 4계절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변함없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듯이 저희는 인생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따뜻한 봄날을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아,
0: 매일 돈에 관련해서 고민하고 재무 설계하는 우리 전문가분들도 거두어 드린다라는 이 만족감을 참 느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요. 어찌 보면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 함께 조금씩 비축을 해가다 보면은 현명한 겨울나기가 가능하겠죠. 오늘도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돼요.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상담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노후 점검 재무 점검, 보험 상담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고민들 적어주시면 전문가 도움 도와드릴게요.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만나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6509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현재 제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설계사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보험을 새로 가입하고 보장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고민입니다. 무작정 기존에 들어뒀던 보험을 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제 보험은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보험 상담을 받다 보면 기존의 것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으니 신규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권유를 많이 받아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됩니다. 자, 굿모닝 굿나이프의 재무설계 명장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1: 오늘은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보험을 조정이나 해지를 하기 전에 꼭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0: 지금도 아마 많은 고민을 갖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보험 해지하기 전에 보험 리모델링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2: 네, 사실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납입한 보험료를 100% 찾진 못할 거예요.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결국은 보험 해지 전 필수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보험의 유지 기간을 체크하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험 조정이 필요해서 기존 보험을 해지를 해야 한다면 최근에 2년에서 3년 사이 가입한 보험하고요. 한 13년 전에 보험을 가입해서 앞으로 납입기한 7년밖에 안 남은 보험. 이 둘 중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는 당연히 납입기간이 얼마 안 남은 보험은 조금 더 해지를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거죠. 한 납입기간이 5년에서 7년밖에 남지 않은 10만 원짜리 보험을 해지하고 추가로 5만 원짜리 보험을 30년 납부를 가입을 한다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긴 했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이상으로 더 많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따져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또 그 당시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보장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정리나 해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나 아니면 향후 납입해야 할 자녀 보험료까지 계산을 좀 하셔야 하고요. 납입이 오래된 보험을 굳이 해서 손해를 보시지 마시고 그 안에 불필요한 특약들을 뭐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주계약을 감액을 해서 보험료 자체를 줄여서 좋은 보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특히나 갱신형 특약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나 아니면 중복된 보장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번 일당 특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특약만 조정을 한다면 좋은 보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보험료는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보험의 해지가 답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렇군요. 지난주에 두 분 팀장님이 이거 짚어주셨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유사암 진단비가 일반 암 진단비랑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다.
1: 맞아요.
0: 그 시기가 맞습니다. 언젠 거죠?
2: 대략 2019년도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 9월 정도까지 그 사이에는 보험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거의 일반암과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한 7년 전 정도에 가입이 가능했던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보험이 내가 가입한 좋은 특약일 수도 있으니까 괜히 보험료 조금 부담되고 아니면 새로 나온 게 더 좋다라는 권유에 덜컥 해지하고 가입했다가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꼭 해지 전에 전문가의 상담 통해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보험 해지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2: 네, 두 번째는 대체 가능한 더 효과적인 보장이 있는지를 파악하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존 보험의 암 진단비 그리고 급성 신경색 뇌출혈 진단비가 한 3천만 원씩 있어요. 근데 여기 암 진단비에서는 발병률이 높은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일반암이 아닌 소외암으로 빠져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말씀드린 유지기간이나 보험료 등을 따져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런 진단감을 일부러 감액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가입할 때는 이제 보완의 의미로 보장의 범위를 넓게 예를 들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일반암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지 하고 보장의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허혈성으로 준비를 했을 때 그때는 기존 보험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셔야 되는데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기존에 있는 보험이 암, 뇌출혈, 신경색인데 추가로 가입한 보험이 또 암, 뇌출혈, 급성신경세. 이거는 보완이 아니라 증액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걸로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근데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앞서 얘기했던 전체 내역들을 좀 따져보고 보험을 정말 해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군들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 맞는 상품군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점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점들을 최대한 내 입장에서 좀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해지를 결정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해지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 세 번째는 현재 내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험 상품군을 결정할 때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상품군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다 보면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에 대한 설정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꼭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2: 최근에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과거에 건강할 때 가입한 보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뇌졸중 진단비가 있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또 상담하느냐에 따르겠지만 그 상담하는 분께서 이 보장의 범위가 또 협소하다는 이유로 정리를 권유받고 그리고 나서 보험료가 비싼 또 간편보험으로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을 했다는 건데 물론 간편보험으로 가입한 이유는 그 사이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약의 혈관계 기저 질환이 안 좋아져서이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보장의 범위가 협소한 뇌출혈도 아니고 뇌졸중 정도면 뇌경색과 뇌출혈 합쳐진 그래도 중간 정도의 보장이 되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좀 저렴하게 가입했지만 보장의 범위가 뇌졸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정리를 해서 또 보험료가 비싼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래서 보험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장의 범위를 그 특약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내가 체크해 볼 수도 없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소비자가 혼자 판단하기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보면요. 보험 해지 전에는 보험에 유지기간을 체크하셔라. 그래서 유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은 무작정 해지가 아니라 남은 기간 감액이나 특약 삭제를 통해 그동안 냈던 보장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보자. 다음은 대체 가능한 보장이 더 효과적인지 상담 후에 꼭 따져봐야 된다. 끝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내 건강 상태, 그동안 내가 작은 질병, 질환으로라도 병원을 다닌 바가 있다면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은 훨씬 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고민 해결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이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리고 문제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은 어떤 분께 어떤 내용으로 써주신 사연일까요?
1: 네, 제가 서두에 보험은 어떤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40대 여성 청취자분은 올해 초에 지인으로부터 재무상담이나 보험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기존 보험을 일부 정리를 하셨고 신규 보험의 리모델링을 진행하셨는데요. 지난달 저희한테 상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당시 보험의 리모델링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진행했던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고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주는지가 되게 궁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0: 뭔가 더블 체크를 하고 싶으셨나요?
2: 맞아요. 맞습니다. 더블 체크. 네. 과거에 진행을 했지만 현재도 잘 맞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현재 청취자님은 이혼 후에 자녀 한 분과 생활하고 계시고요. 두 분의 학계 보험료는 매월 62만 원으로 현재 청취자님의 수입의 한 20% 정도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보험료는 소득의 한 10에서 12, 3% 정도를 권해드리는데 일정 부분 좀 많이 넘어간 상태고요. 보험료로 따지면 일단은 4건에 43만 원이었고요. 고등학생 자녀분의 보험료는 3건에 19만 원이나 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규로 가입한 보험은 2건의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암통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는데 아무래도 남편분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 가족력에 따른 암보장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암종신보험 그리고 암통원비, 암입원입당 등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0: 그렇군요. 자녀가 아직 고등학생이면은 미성년자고 아직 그 사회활동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그렇죠. 걸릴 테니까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대비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종신보험 가입에 대한 이유도

0: 납득이 되고요. 암 가족력이 또 있다고 하시니까 암 치료받고 생존해 있을 때 충분하게 생활비도 쓰고 치료비도 쓸수 있게끔 가입하는 거 요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소득 대비 지금 보험료가 높아요. 한20% 이상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래도 그걸 감안하고 쓰고 계신 것 같거든요. 자, 두분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1: 이번 청취자님 상담을 통해서 저는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분들께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제 생각과 공감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발병률이 가장 높다는 암과 이 가장의 사망에 대한 이두 가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0: 네.
1: 우선 암에 대한 가족력으로 암보장을 충분히 받고 싶은 마음에 가입한 보험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기존 유지 중인 보험 중에 80세까지 암 진단비 3천만 원이 효과적으로 잘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추가로 가입한 암 종신보험을 통해서 4천만 원에 대한 보장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이제 19만 원으로 높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종신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암보장도 종신을 받지만 그 외에 사망보장까지 함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장 대비해서 보험료는 좀 높은 편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상담을 할때 이제 그 당시에 암 진단 시 통원이나 입원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좀 많이 받아야 한다면서 추가로 가입한 암 통원비, 암 입원비에 대한 보험이 매월 5만 원 정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에 대한 발병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상 특히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보험들에 되게 혹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를 더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2: 네. 사실상 암이 발병됐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암으로 통원도 하고 입원도 한다. 그러니까 좀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자라는 부분인데 이암 통원, 암 입원비에 대한 보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보험사별로 좀 비교를 해 봤거든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해서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암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 이당으로 25만 원. 그리고 암 직접적인 치료로 통원이당 5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 A보험사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가 3만 4천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따져보면 당시 설계사분이 말씀하신 대로 암 진단 후에 한 10일을 입원했다. 그러면 일단 250만 원 받고요. 그리고 암 진단받고 나서 통원을 한 10회만 하면 500만 원 정도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니까 일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괜찮네 하고 선택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아니, 저도 내용을
1: 맞아요.
0: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보험료 저렴한 것 같고, 무엇보다 입원이나 통원할 때 보상금액이 괜찮다 보니까, 이거는 저도 이런 상황이라면 청취자님하고 비슷하게 가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보험 해지하고 변경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1: 맞아요. 우리가 앞서도 알아봤지요. 보험을 변경을 해야 될때꼭 따져봐야 된다라고 몇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종의 복습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 체크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1: 주관식으로 이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2: 아,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1: 그럼요. 다이렉트로 공부를 잘 하셨는지.
0: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제가 여기서 틀리면 안 되겠죠. 자, 보험 해지할 때꼭 기억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 유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러니까 납입한 보험료가 많다면 납입 기간 얼마 안 남았으면 일단 무턱대고 해지하지 마셔라. 두 번째, 요거 대체 가능한 보장이 있는지. 그리고 끝에가 뭐였죠? 내 건강 상태
1: 봤어.
0: 체크해봐라. 아직 좀 살짝 커닝해봤어요. 어쨌든 요거까지 체크를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역시 굿모닝 굿라이프 수장 양수진 아나운서의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0: 당당하진 못했어요.
1: 살짝 커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요. 자, 한 가지씩 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죠. 우선 신규로 가입한 지 6개월 정도로 된이 보험은 보장 기간이 좀 짧고 납입해야 할 기간이 길죠. 그럼 두 번째, 이 보험을 대체해서 더 효과적인 보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겠죠. 청취자님이 가입한 이 암통원비 특약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해서 보험료가 오를 겁니다. 현재 대학병원의 암 진단 후에 평균 입원 기간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짧게는 3일에서 5일 정도, 길게는 7일에서 10일 정도 입원을 하더라고요.
0: 되게 짧게 입원하네요.
1: 그렇죠. 그럼 암에 대한 입원비 1일당 25만 원은 최대로 한 10일 정도를 했을 때 25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고 향후 추가적인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죠. 그렇죠? 반대로 암 주요 치료비는 1000만 원을 동일 기준 40세 여성 기준으로 본다면 비갱신형으로 90세까지 보장안을 만들었을 때 A보험사 기준으로 한 달에 보험료가 2만 3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상욱은 저희 청취자님께 이 암 주요 치료비를 준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2: 네. 굿모닝구나 대표 코너 속의 코너. 자,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정확한 팩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암 주요 치료비, 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우선 뭐 특약별로 상이할 수는 있지만 암 주요 치료비는 암이 진단받고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 등을 연관 1회로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암 진단받고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항암 치료도 받고 그리고 암 수술까지 했다면 암 수술비 1000만 원에 항암 치료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또 수령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암 통원에 대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갱신형이었다면 이번에 이 새로 해드린 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한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암 통원이나 암 입원비는 이 횟수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암 주요 치료비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 시 각각 진단금을 연간 1회로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더 좋다라고 저 김충남 그리고 제 앞에 앉아있는 정상욱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아, 든든합니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든든한 보장안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뭐 암 진단받고 평균 입원 기간이 매우 짧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또 써야 되는 각종 수술비와 치료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회로 각각 수령할 수 있는 보험료가 훨씬 더 대체 가능한 좋은 보장안이라는 건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그것도 갱신이 아니라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줄이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관련해서 우리 집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에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추가로 진짜 중요한 팁을 또 알려주신다고요?
1: 네.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너무 좋은 치료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근데 그중에서도 핵심 기술 중 한 가지는 바로 로봇 수술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복강경 로봇 수술은 다빈치와 레보아이 로봇 시스템입니다. 정말 신경, 그러니까 정밀한 신경 보존이나 그다음에 좀 흉터나 회복 시간 등 통증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사실 한번 수술할 때 비용이 700에서 15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건 단점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 레보아이 로봇 수술 비용은 다빈치 로봇 수술에 비해서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술하는 비율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입한 보험에 다빈치 로봇 수술이 보장이 됩니다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다빈치 레보아이 로봇 수술이 아니고 다빈치만 적혀져 있다면 레보아이 수술을 했을 때는 진단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0: 보죠, 보죠.
2: 네, 코너 속의 코너 우리의 선택은 자 바로 앞서 소개한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암 주요 치료비가 가장 좋긴 하지만 이 암 주요 치료비는 급여, 비급여 다 안 가리고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거든요.
0: 네.
2: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암 치료비 중에서 고가의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로 준비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의 비급여 로봇 수술이나 표적항암 등 이런 비급여 항암 약물의 비급여 항암 방사선까지를 좀 부담 없는 보험료로 그것도 비긴 신용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암 진단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보완할 때 이런 주요 치료비로 보완한다면 암에 관련해서 가족력이라든지 신규 보완을 하는 분들은 좀 꼭 기억해 주셔서 좀 효과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암 주요 치료비 보험 같은 것들을 하나만 특약 단독 가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분처럼 전체적인 보험 리모델링을 받으면서 새로 가입하시는 보험에 끼워 넣어야 되는 거겠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만 일부 또 추가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그 청취자님 그 고교생 자녀 때문에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청취자님 총 종신 사망보험금이 7천만 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걸 보장받기 위해서 월 28만 원의 보험료를 6개월 동안 한 168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셨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향후 6,500만 원 이상을 더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보험을 과감하게 좀 정리하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죠. 우선 청취자님의 사망보험금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청취자님이 70세가 되는 시점, 자녀분 나이로 30세가 넘어가는 시점까지 순수 소멸성 보험으로 정기보험 형태로 1억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매월 보험료가 2만 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총 480만 원의 비용을 쓰고 1억 원의 사망보장을 7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사망보장은 이걸로 전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 가족력을 통한 이 암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3천만 원과 추가 진단비 4천만 원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암 주요 치료비나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를 함께 준비함으로써 고가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도 부담 없이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드렸습니다.
2: 네, 추가적으로는 자녀분 보험도 기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아쉽게도 최근에 가입한 종신보험과 암통원보험의 정리를 통해서 좀 보험료를 줄여서 청취자님과 동일하게 보장안을 구성했음에도 총 보험료는 12만 원으로 충분했습니다. 결국은 청취자분과 자녀분 기존 62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매월 30만 원의 보험료를 줄여드렸고 소득원의 한 10% 정도로 적정한 보험료까지 맞춰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장의 내용은 종신사망이 없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70세까지 더 높은 사망보장이 정기보험으로 보완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살아있을 때 생존에 대한 보장과 그리고 건강보험의 상태를 더 좋게 만들어드렸습니다.
0: 좋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통해서 보험의 디테일을 살린 개선안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줄이게 된 30만 원 가지고 청취자님이 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모니 굿나잇.
0: 와이텐 라디오 굿머니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보험 점검 통해서 매달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 지출 아낄 수 있던 청취자분 보험료만 이렇게 줄인 게 아니라 이 돈을 통해서 또 풍성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요?
1: 청취자님은 이번 상담이 아니었다면 앞으로 19년 이상을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지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나가야 할 보험료 대신 이 기간 동안에 청취자님의 노후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취자님도 일부 동의를 해주셨고 지금은 매월 30만 원과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준비 자금으로 15만 원의 추가 저축까지 잘 하고 계시고 최근에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 변경되는 현금 흐름에 조금 고생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춰서 생활하고 계신다라고 하셨고 아마 지금도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요. 무리하게 가성비 떨어지던 보험 막 그냥 꾸역꾸역 유지만 하시다가 전문가 만나서 보험료 낮추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노후 상담까지 싹 해드린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늘도요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볼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도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7: 고맙습니다.
8: 안녕하세요.

0: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후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보험은 아주 작은 단어 하나 차이로 몇십 년간 보험료를 내고도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의 너비는 가장 넓게, 보장의 기간은 가장 길게. 그러면서도 아프지 않으면 못 받을 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과해서도 안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융상품들이 우리 가정의 오늘의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내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1대1 맞춤 재무상담 원하는 분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본조비의 Always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의 세틀레너와 함께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아시바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고온 다습한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에 체감 온도가 이보다 더 높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권에도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월요일 지나 화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연희램프에서 홍제램프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 입구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신내 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구리 방향 종암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 사이도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수원 나들목 4, 5차로에 걸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기흥부터 수원 신갈 나들목까지는 사고 여파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올림픽공원개표소 현장 검증을 완료한 선관위 국조특위는 다음 주엔 중앙선관위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따집니다. 위철한 상임위원을 향한 거취 압박도 이어지는데 여야 목소리가 모일지는 불투명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주인 오는 7일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1차 검증으로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비롯한 사건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2차 검증은 컨트롤타워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국조특위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2차 현장 조사에선 투표지 인쇄 50% 축소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이에 더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안건도 여야 합의만 되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3: 중앙선관위의 제안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0: 윤상현 투표지 부족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입니다.
2: 현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는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 공간인 점, 또 내부 CCTV가 정작 투표지가 든 상자는 비추지 않는 점 등 보안 문제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뤄집니다.
4: 저 방 안에는 CCTV가 없지만
0: 윤건영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입니다.
4: 그 CCTV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선관위가 없다라고 해서
5: 어딘가 뚫려 있었다라고 하면
0: 주진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입니다.
5: 무결성이 깨지는
2: 이렇게 투표용지

0: 부족 사태 조사는 여야가 아직 한 목소리지만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거취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비롯한 친여 인력의 사퇴론을 펼치던 국민의힘은 최근 조직 보전 문건이 드러나며 아예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위원 사퇴를 막으려는 논리를 만들고 수사 동향 파악과 언론 대응을 위한 특별팀을 꾸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 지금이라도 결단하십시오.
2: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1: 선관위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0: 반면 민주당은 거취에 대한 공식 입장 없이 위 직무대행 유임을 가정하고 선관위 개혁 문제에 집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3: 절대하게 있는 거 아니야?
2: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위원입니다.
3: 이것을 바꾸는 것, 위철한 권한대행께서 좀 명심하고 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선관위 특검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검 추진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여야가 가동 시점부터 추천권, 그리고 수사 범위 등에도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4: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에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경찰에게 욕도 하지 않았고 억울함이 분에 넘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나올 거로 보입니다. 폭염과 함께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든 가운데 산사태 등의 우려로 풍수해 위기경보는 이미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이번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로 이어지는 만큼 나들이객의 수상 안전을 위협하는 하천과 계곡의 각종 불법 시설에 대한 정비 작업 역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5: 우리 여름의 안전을 담당하는 각 부처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폭염에 이어 장마 전선 북상 소식에 그동안 준비해온 것 꺼내고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홍수의 위기 경보는 관심에서 주위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폭염 주의 경보를 발령한 지 꼭 사흘 만입니다.
6: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장관입니다. 철저히 유지하고 위험 우려 시 한발 빠르게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겠습니다.
5: 위기 단계 격상과 함께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인 산사태, 하천재해 등 3대 유형을 집중관리합니다. 빗물바지와 재해 위험시설도 주기적, 반복적인 점검 대상입니다.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겐 냉방용품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지역에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배치해 만약에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로 자진신고와 철거기간이 끝난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본격적인 정비 절차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전국의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은 모두 8만 천여 곳. 1만 4천여 곳이 이미 약속을 지켰다고 하니 여전히 불법시설 10곳 가운데 8곳이 정비 대상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의 경우 사전 예고, 원상 회복 통보 등 행정 절차가 이어지는데 응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4: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바다로 떨어져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목포의 경과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8시 반쯤 전남 광주 목포시 달동의 국가보안부두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의 길목 차단에도 도주를 이어간 사고 차량은 보안시설 통제용 철망을 뚫고 부두 안까지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근 제주 서귀포 해안에서 물놀이객들이 조류에 휩쓸려 고립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관광객들은 구명조끼와 휴대전화조차 없어 자칫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여름철 연안 물놀이 사고의 위험성과 안전수칙,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서귀포시 섭섬 인근 해안. 물놀이객들이 갯바위 윗부분을 붙잡은 채 바다에 간신히 떠 있습니다. 해경이 물살을 가르며 일행에게 다가갑니다.
8: 해안경찰 구조대입니다. 제가 한 명씩 구조해드릴 테니까 먼저 여성분 한 분
7: 서귀포시 구두미포구 인근에서 수영하던 물놀이객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과 소방이 현장 확인 결과 물놀이객들은 육지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갯바위를 붙잡고 있던 상태. 당시 현장 일대의 수심은 3m 정도로 해경은 동력 구조보트를 이용해 20대 관광객 4명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 보니까 뭐 119 차량이랑 많이 있더라고요. 경찰 차량이랑. 그래서 제가 119 대원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동료 중에 한 명이 신고가 들어갔는데 고립된 사람을 좀 구출하러 간다고.
7: 이들은 스노클링 도중 조류에 떠밀렸고 어선을 피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파도가 높아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된 물놀이객들은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아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연안에서의 물놀이는 강한 조류나 수심 변화 등으로 인해 바다 환경에 익숙지 않은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만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영은 자제해야 합니다.
10: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2: 정해준 서귀포 해양경찰서 안전관리기장입니다.
10: 안전구역에서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기상특보나 출입통제 안내를 확인하고 파도가 높거나 만조 시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고립사고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방수팩에 넣어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최근 3년 사이 제주 연안에서 발생한 익수사고는 230여 건. 6월에서 8월 사이 49.5%가 발생해 여름철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며 연안을 찾는 물놀이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11: 베네수엘라 강진 발생 열흘째 사망자가 2,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필사의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에 잇따라 덮친 강진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600명, 부상자는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민간 집계로는 3만 8,000명 이상이 여전히 실종자로 등록돼 있고 이재민은 15,000명에 이릅니다. 각국 구조대는 피해가 가장 큰 북부 라과이라주에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진과 폭우로 약해진 지반이 구조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 붕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구조대원의 임무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지 구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대원입니다.
12: 아홉 살 아들이 잔해 속에 갇힌 가족은 전날 무너진 쇼핑몰 지하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40대 경비원의 소식에 희망을 걸며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번 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모든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종 어린이 아버지입니다.
12: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피해 주민들의 분통 속에 정부의 대처를 둘러싼 공방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구조대와 중장비가 첫 48시간 동안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설명과는 다른 증언입니다. 강진 발생 8일 만에 첫 기자회견에 나선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국가 비상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했다며 늦장 대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 곧바로 수색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대응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입니다.
12: 지진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베네수엘라 최대 규모 정유 공장이 재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료 부족으로 차질을 빚었던 구조 작업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1: 미국 동부를 덮친 무더위로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열리고 있는 위대한 미국 박람회 행사가 오후 5시까지 문을 닫게 됐다고 현지 시간 3일 전했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 탓입니다. 실제로 박람회장에서 온열 질환으로 여러 명이 구급대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K푸드의 위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 최대의 식품 박람회에서는 미국 대형 유통 체인들의 PB, 자체 브랜드 상품 후보로 K푸드가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인기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로 유명한 에드워드 리 셰프는 한국 원조의 맛을 살린 한식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 흑백 요리사 첫 시즌에서 준우승했지만 한국 음식에 대한 깊은 철학으로 감동을 남기며 찬사를 받은 에드워드 리 셰프. 북미 최대의 식품 박람회인 뉴욕 펜시 푸드쇼에서 불고기와 김치볶음밥을 요리하며 한식은 미국에서 일시적 유행을 넘어 대세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춧가루 대신 칠리가루를 쓰는 식으로 현지화에 타협하지 말고 한국 원조의 맛 수출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2: 한식이 미국 요리 안에 뿌리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감태, 제주 감귤, 식초처럼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걸 수입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입니다.
1: K푸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과는 일본과를 넘어 프랑스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특히 2,700개 이상의 식품 매장을 보유한 미국 최대의 슈퍼체인인 크로거는 떡볶이와 볶음밥 등의 자체 브랜드 PB 상품 출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텍사스 최대의 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최고급 식료품 마트도 한국산 포도 음료에 PB 공급을 타진했습니다.
2: 관세를 소비자가 감내해도 고품격 고추장, 된장을 원하고 불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리하기 쉬워서 청년들이 한식을 좋아합니다. 텍사스 센트럴 마켓 사업개발 매니저입니다.
1: 미국은 땅이 넓은 만큼 유통망을 뚫기가 하늘의 별따기지만 대형 유통체인 PB 상품이 되면 단숨에 대량 납품과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게 됩니다.
3: 크로거나 HEB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 빅바이어들이 K푸드에 대단한 관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가정 간편식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PB 상품으로 출시하기 위해서 많은 상담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1: PB 진입은 K푸드가 미국인들이 신뢰해 일상적으로 사 먹는 품목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 내 틈새 시장을 노렸던 K푸드는 이제 PB 진출로 미국인의 식탁 입성을 노리며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는 10월 아르헨티나 공연이 열리는 라플라타 시의 명예 외빈으로 선정됐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라플라타 시 의회가 지난 2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을 도시의 명예 외빈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희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1도로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에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20mm가량 비가 더 예상됩니다. 밤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충청권 남부와 경북권 남부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의상윤화대목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다시 정체입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나들목 4, 5차로에 걸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은 사고 때문에 기흥 동탄에서 수원 신갈 나들목까지 여파로 4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다시 판교 분기점에서도 1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달래내 부근을 지나서 반포 나들목까지는 9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게 덕소산비 나들목에서 강일 나들목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는 9km 구간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and music for a weekend.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7월의 첫 주말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달력을 넘기니까 어느새 한여름의 문턱입니다. 장마철이라고는 하지만 서울은 아직 시원하게 쏟아지는 비보다는 공기 속의 습기를 한가득 머금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문을 열어도 선선함보다는 꿉꿉함이 먼저 들어오고 괜히 몸도 마음도 조금은 느려지는 오후입니다. 그런데 기분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주말 오후를 조금 더 시원하게, 좀 더 기분 좋게 채워드릴 수 있는 노래들과 함께할게요.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 첫 곡은 핏 요세프가 부릅니다. Color.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FM 94.5MHz 오후 5시 뉴스앤뮤직은 컬러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PT 요세프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팝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꿉꿉하고 또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푹푹 찐다라는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9849번님 평택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평택은 무더운 날씨예요.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안부 인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아유, 왜 이렇게 습하고 덥고 이럴 때일수록 불쾌지수 오르면서 짜증이 솟구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노래 들으면서 기분 전환하는 게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코난 그레이의 Memories 이어서 스테판 산체스가 부릅니다. 이벤젤린까지 만나고 올게요. One, two. It's been a...

오후 5시 뉴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인천 논현동에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뒷부분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길을 가던 시민들에게 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 앞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돌로 내리치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50대와 20대 남성이 각각 얼굴 등을 다쳤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목포 해경과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8시 반쯤 전남 광주 목포시 달동의 국가보안부두에서 4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직전 A씨의 차량은 경찰의 거점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났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 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느낄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5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9849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에어서플라이의 Just As I Am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세인트 모텔의 Midnight Movies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대전환이라며 국회가 신속한 입법과 든든한 예산으로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지원 TF를 통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물관리 기본법 개정, 산업단지 조

구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산업 입지법 개정 등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국정 지지율과는 무관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주장에 대해 역대급 위선이자 특유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정치적 급조품이 순수한 국익 차원의 결단이라는 말을 도대체 어느 국민이 믿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었다면 선거 전에 했을 거라고 항변하지만 형평성 논란에 치명적 역풍을 맞았을 것이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첫 주말 행보로 서울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을 둘러보고 행복 기숙사를 찾아 청년 주거 고충을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신촌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대학가 원룸 시세를 확인한 뒤 경사진 원룸 밀집 지역을 도보로 10여 분 걸으며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청취했습니다. 한 총리는 청년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이지만 이들의 상황은 결혼과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최소한 대학생부터 취업 준비생까지는 같은 범주에 묶어 정책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도 좋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YTN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YTN 라디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름 개편을 맞아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일 오전 6시 20분부터는요. 새로운 프로그램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신설이 되고요. 또 평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뉴스 정면 승부는요. 새로운 목소리 진행자가 찾아오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늘 찾아오는 청취율 조사, 이제 3분기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YTN 라디오 기억해 주시고요. FM 94.5MHz 고정하고 재밌게 잘 듣고 있다고 조사원분들한테 혹시 전화 받게 되신다면 015 걸려오는 전화에 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튜브에 YTN 경제 라디오로 검색을 하시면요. 새로운 채널이 문을 열었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유익한 경제 정보도 많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테임 임팔라의 Yes, I'm Changing 띄워드리고요. 이어지는 뉴스와 듀엣토의 더 클래식 들으신 후에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림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3: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통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0: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부분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고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저녁 시간대 홍대 신촌 인근으로 계속 붐비겠는데요. 저녁 6시 반부터 밤 8시 반까지 홍대 입구역 7번 출구에서 홍대 입구 교차로 구간 왕복 행진 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권으로는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초역 8번 출구를 시작으로 교대역과 강남역을 지나 강남 CGV까지 행진이 이어집니다. 주말 저녁 강남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도로 곳곳으로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종로는 종로 4가에서 2가까지 막히고요. 을지로는 2가에서 을지로 입구까지 더딥니다. 태계로는 5가에서 회원 사거리 쪽으로 밀리고 회원 사거리에서 영동역 쪽으로 지체됩니다. 간선도로 구간으로도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4차로에 고장차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부근 그리고 종안과 기릉 부근에 각각 고장차 있습니다. 알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 와이드 이어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국가 장례식이 엿새 일정으로 공식 시작됐습니다.
3: 현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장례식은 현지 시간 4일 이란 수도 테헤란 시내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대사원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광장에는 하메네이의 운구 행렬이 도착하기 전부터 수많은 조문객이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치켜든 채 몰려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미국의 죽음을 등에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5: 묘한 기분이 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최고 지도자께서 순교하셨을 때만큼 많이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메네이 조문객입니다. 모두 상심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고 온 힘을 다해 최고 지도자의 피해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조문객입니다.
4: 이란 당국은 테헤란에만 최대 2천만 명까지 조문객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례 일정은 9일까지입니다. 5일까지는 테헤란 대사원에서 조문을 받고 6일엔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으로 옮겨 장례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7일에는 이라크로 이동해 8일까지 시아파 최대 성지인 카르발라와 나자프에서도 장례식이 엄수됩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이란 북동부의 시아파 성지이자 하미네이의 고향인 마슈아드의 이맘 레자 성지에 안장하는 것으로 장례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알리 하미네이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관저에서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을 받아 일가족과 함께 숨졌습니다. 이란은 전쟁 때문에 장례식을 열지 못하다가 지난달 미국과 휴전에 합의해 사망 126일 만에 거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메네이의 장례식 일정은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독립기념일에 맞춰 도발적으로 설정됐습니다.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즈타바 현 최고 지도자가 장례식에 참석할지는 현재로는 불확실합니다. 모즈타바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한 차례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2: 미국의 각국 정부에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는 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3: 미국의 압박으로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하거나 불참

0: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미국이 세계 각국 정부에 광범위한 압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외교 공관에 비밀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침에는 미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재국 정부가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아랍 외교관은 루비오 장관이 최소 5개 아랍 국가의 외교 장관들과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나 개발도상국 정부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 미국의 개발 원조가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아프리카의 한 국가는 장례식 참석 대표단의 격을 낮췄다고 타스님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에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유럽 3개국과 아프리카 5개국, 페르시아만 연한 아랍국가 2개국, 동아시아 2개국 등입니다. 일부 국가는 이란 주재 자국 외교관을 참석시키려 했지만 이란이 거부했습니다. 타스님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일부 국가들이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란 측에 비밀리에 양해와 사과의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지도부와 파키스탄, 러시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의 고위급 조문단이 조문을 마쳤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간 3일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은 세계 자유의 보루며 이스라엘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 종식 방안을 둘러싸고 두 지도자 간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흔들리는 동맹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산업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국정 지지율은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해당 프로젝트가 지지율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며 실질적인 성과와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이란 수식어까지 붙였는데 일단 여론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MBS에 이어 한국 갤럽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반등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토대로 한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 같은 평가를 이끈 걸로 보입니다.
4: 균형 발전의 거점 또 첨단 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3: 다만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이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지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곧바로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는데 이 역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4: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정책 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3: 국민의힘은 지지율과 무관하다는 이 대통령 주장을 놓고 역대급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지방선거 전에 발표했다면 다른 지역 반발로 선거에 치명적 역풍을 맞았을 거라며 그래서 선거 이후에 발표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챙긴 뒤 다음 날 해외 순방에도 나섭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튀르키예를 찾고 이어 몽골을 방문하는데 외교 성과 역시 지지율 반등 흐름에 힘을 보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지역 비하 응원고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이 도화선이 되는데 범여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5: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에 징계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전남 광주특별시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광주제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본 뒤 신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수색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0: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뒤 홈플러스에 주어진 2주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매장에는 이미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주주와 채권단은 자금 지원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6: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주말이지만 장을 보는 손님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양한 제품보다는 홈플러스 PB 상품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7: 예전에
8: 홈플러스 소비자입니다.
6: 신선식품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냉장고도 빈 곳이 눈에 띕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매장 분위기에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9: 일단은 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8: 홈플러스 소비자입니다.
9: 라면 코너에 가면 라면 종류도 진짜 많았었고
6: 홈플러스의 남은 시간은 단 2주. 하지만 자금 조달을 둘러싼 당사자들은 해결책보다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에 2천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메리츠 금융그룹이 김병주 회장이 제공한 1천억 원의 연대 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2천억 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메리츠 금융은 김 회장의 보증 의사를 담은 공식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며 MBK를 정조준했습니다.
10: 가령 이제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0억을 먼저 에스크로 계좌에
11: 넣었다. 정철친 경제평론가입니다.
10: MBK하고 김병주 회장이 1000억을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BK와 김병주 회장 측은 그 메리츠가 넣은 1000억도 우리가 연대 보증한 건데 그거 1000억하고 자기들도 1000억을 넣으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
6: 결국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자금 조달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는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홈플러스 직원 약 12,000명과 간접 고용 인력까지 고용 불안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여 곳도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가량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 협력업체를 위한 4,4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운영자금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남겨준 시간은 단 2주. 자금 조달을 둘러싼 공방만 이어지며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홈플러스의 마지막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55.7원 내린 1952.1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58.9원 하락한 리터당 1942.4원을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6시 마감된 1,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모두 3,540만여 명으로 지급 대상자의 98%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급의 규모는 6조 1,100여억 원으로 1인 평균 지급액은 17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1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앞서 정인용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6: 교통안전 1분 터.
7: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0: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리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강릉, 광주가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오후 서울 시내 곳곳으로 행진과 집회 여파로 차선 통제가 되는데요. 저녁 6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홍대입구역 7번 출구와 홍대입구 교차로 일대에서는 한 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두 차례 왕복 진행됩니다. 비슷한 시간인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강남권으로 혼잡이 이동되는데요. 서초역 8번 출구를 시작으로 교대역과 강남역, 강남 CGV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두 개 차로가 통제되는 만큼 주변 도로 이용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는 그래도 조금씩은 차가 줄고 있는데요. 내부 순환로는 여전히 성산 쪽으로 종암과 기름사 1차로에 고장차 견인 중에 있고요. 여길 지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지문터널 부근 1차로에도 고장차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종암에서 홍지문터널까지 속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대의 성수 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4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2026년 7월 4일 토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첫 곡은 피아졸라의 미스테리 푸가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의 연주였습니다. 1992년 7월 4일 아르헨티나의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아졸라는 탱고 음악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작곡가죠. 방금 들으신 곡도 클래식 음악의 푸가 장르와 탱고 음악을 결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항상 2부에서 월간 공연장 시간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2부 확장판입니다. 듀더클 토요 매거진 초대석입니다. 지브리엔 디즈니 OST 페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8월 서울 공연을 앞두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특히 오늘 모신 지휘자분은 친근하실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좀 친근한 분입니다. 유퀴즈에 출연해 춤추는 지휘자로 유명해지신 분이죠. 백윤학 지휘자님 그리고 김하영 마림바 연주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휘자님부터.
1: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0: 아, 예,
2: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마림바 연주하고 있는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지휘자님이랑은 제가 인태 씨와 인연이 좀 있습니다. 팬텀 싱어 끝나고 바로 그 해죠. 첫 연주 를 우리 시의자님과 우리 예. 손태진 씨 그리고 김현수 씨랑 했거든요.
1: 예,
0: 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 많이 흘렀습니다.
0: 당시 그 공연 기억하시죠?
1: 아유, 예.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아. 제가 손꼽는 연주 중에 하나입니다.
0: 아, 그렇게 진짜. 네, 아무래도 이게 네. 저희도 당황스러웠거든요.
1: 아.
0: 클래식 공연장에 아. 이렇게 플랜 카드가 있어도 되나, 이렇게 소리를 쳐도 되나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지휘자님 또 열정이 그때 기억이 납니다. 땀을 뻘 벌리시면서 진짜 아, 그때도 춤추면서 지휘셨던 걸 기억하는데
1: 맞아요.
0: 아,
1: 맞아요.
0: 진짜 이렇게 뵙게 되네요.
1: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항상 유슬기님하고 백인태님 어떻게 항상 궁금해하고 예, 항상 응원하고
0: 아.
1: 예, 그 이후로 만난 적은 없지만 10년 동안 항상 가까이 있었던 느낌입니다.
0: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연주를 계속하면서 많은 지휘자님들을 만나 뵙고 그랬지만 사실 첫 지휘자님은 잊을 수 없거든요. 데뷔 후 첫 지휘자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항상 백인혁 지휘자님의 이름이 기억에 남는데 아무튼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오신 우리 마림바 연주자님도 제가 알기로 이제 지휘자님 덕분에 아주 유명해지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1: 아, 아닙니다. 원래 예,
0: 원래
1: 잘, 아. 네, 잘 치시고 특히 초등학생이나 또 미취학 아동들한테는 엄청 인기 많은 예, 마림바 언니. 예.
0: 그렇죠. 사실 예. 마림바가 이 OST 지브리나 디즈니에서 빠질 수가 없는 악기라고 예.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너무 너무 이쁜 소리가
0: 예. 통통통 뜨는 예. 게 이게 예. 애니메이션은 딱이니까.
1: 맞아요.
0: 혹시 9년 전에 이제 저와 지휘자님 만날 때 우리 연주자님께서는 어떻게 연주 중이셨나요? 아니면
2: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교육의 길을 걷고자 교육대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0: 아, 연주를 네. 하셨지만 전

0: 뭐
1: 연주를
0: 했지만
1: 했지만 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에 좀 관심이 있어서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0: 다니시다가 그냥 다시 연주로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1: 잠깐 이제 임용 보기 전에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자. 연주를 하나 들어온 걸 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악기를 손에 놓지 못하고
0: 오.
1: 원래 사람이 계속 했던 거 해야 된다고.
0: 그렇죠. 아이 진짜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연주를 하셔서. 물론 교육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연주를 하고 싶으셨을 테니까.
1: 그죠, 그죠, 그죠.
0: 그죠? 그게 더 행복하시죠, 지금?
1: 네, 지금 훨씬 행복합니다. 지휘자 선생님도 만나고.
0: 오,
1: 지금
0: 그럼 지금
1: 훨씬 행복합니다.
0: 오케스트라 계신 거를 지휘자님이랑 계속 함께 하시는 건가요? 아예?
2: 거의,
1: 네.
0: 아,
2: 거의 계속 같이 하고 있죠.
0: 계속.
2: 빠진 적이 거의 없죠. 네.
0: 그러면 뭐 정말 너무 친하시겠네요. 서로의 그런 어떤 감정과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겠네요. 우리 지휘자님도 계속 많은 또 성악가들하고 연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2: 네.
0: 아까 저한테 만나시자마자 팬텀 씨가 처음을 잊을 수 없다라고 해주시니까
2: 네,
0: 참
2: 잊을 수
0: 감사하네요.
2: 없죠.
0: 이게 좀 뭔가 다르신가 봐요. 왜냐면 그때 저희도 처음이었고 아마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이런 크로스오버랑 한게 처음이었을 거란 말이죠. 지휘자님도 그렇고.
2: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그때 연주 이제 잡히고 나서 엄청 바빠지셨잖아요. 사실
0: 네,
2: 두
0: 맞죠.
2: 분이
0: 네네.
2: 엄청 정신없이 바빠지셔가지고 그때 뭐좀 뒷얘기도 되게 있었어요. 또 물론 다 너무 좋은 얘기들입니다. 리허설을 하는데 아마 그때 팬텀싱어 하신 분들이 제 기억에는 방송하고 관객을 직접 무대에서 만나는 게 공연장에서 만나는 게 거의
0: 맞아요,
2: 최초였다고.
0: 맞아요. 예, 콘서트도 하기 전이었으니까. 네.
2: 그래서 그때 KBS
0: 맞아요,
2: 오케스트라랑
0: 맞아요.
2: 같이 했는데 그때 유슬기님이
0: 아, 네,
2: 그라나다를
0: 그때 그라나다 불렀군요.
2: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라나다가 좀 기세도 있어야
0: 아,
2: 되고
0: 있어요.
2: 좀 이렇게 뭐랄까 멋도 있어야 되고 이런 노래거든요. 그냥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딱 하시고 굉장히 뭐랄까 진이 한꺼번에 빠진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0: 맞죠.
2: 예. 왜냐하면 KBS 오케스트라가 워낙 센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서 있는 자세 하나, 노래 하나, 뭐 이런 음정 하나에 평가가 진짜 그 수십 년 하신 분들의 진짜 전문가 평가가 들어가는데 딱 끝나고 진짜 박수 딱 나왔었어요. 끝나고 이제 막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노래들 너무 잘한다고. 진짜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냥 이런 뭐랄까 크로스오버 싱어가 아니다. 정말 정통으로 사람들 가슴 울리는 가수들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0: 아유, 그때 들었어야 됐는데 시간이 많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진짜로 예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고
0: 아, 또 이렇게
2: 저도 그 연주하고 그 1부는 클래식 곡을 했었고
0: 네, 맞죠.
2: 2부에 이제
0: 크로스오버 같은 거
2: 예
0: 했죠. 네, 맞죠.
2: 크로스오버였었는데 또 오셨던 분들이 1부 곡을 되게
0: 아,
2: 좋아하셨어요.
0: 그렇죠. 아무래도 클래식 공연장이었으니까.
2: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그 연주회가 아마 KBS 오케스트라가 화이트데이 콘체르토를 매년 했었는데
0: 네.
2: 그 해만큼 같이 다 팔린 적이 없었을 거예요.
0: 아, 맞아요. 그때 진짜
2: 근데
0: 티켓을 못 구해서 초대권도 못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2: 네,
0: 납니다.
2: 저도 그랬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또그그 전해의 화이트데이 콘체르토는 표가 다안 팔려서 근데 팬클럽에서 아마 먼저 연락을 주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티켓을 먼저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티켓이 오픈됐을 때는 개별적으로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 없어진 거예요.
0: 맞죠.
2: 그래서 그때 항의도 엄청 많았고 그때 2부 시작할 때 처음에 문 열고 딱 나가는데 진짜 귀가 완전히 그때 그리고 진짜 그네 분이 부르셨던 그런 무대가 저한테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0: 아, 감사합니다. 뭐 혹시 우리 연주자님도 그런 영상이나 찾아보셨나요? 뭐 공연 우리 지휘자님 함께한 영상들이 있을 텐데 아니면 방송이 있을 거고 아니 뭐 주변에 또 그런 친구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0: 팬텀싱어를 도전하셨던 분들도
1: 저는 아무래도 예중 예고를 나와가지고 네 주변에 성악하는 친구들도 많고
0: 많겠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여기 나오게 되면서
0: 네.
1: 이제 슬기님이 부르신 그라나다
0: 예, 아까
1: 네 영상을 네
0: 말씀하셨던 예.
1: 제가 안 그래도 그라나다를 되게 애정하는 곡이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많은 성악가 분들이랑 네
0: 연주하셨죠?
1: 연주를 한 적도 많은데 진짜 아까 지자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더 멋있었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다르다고 해주셔서. 이렇게 두 분과 뭐 우리 지휘자님 오랜만에 뵙는 거고 우리 마림바 연주자님 김하영님은 처음 뵙지만 자 두 분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이 하는 공연 지브리엔 디즈니 OST 페스타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공연인지 우리 연주자님께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전국에서 투어로 공연을 하고 있는 지브리 앤 디즈니 영화 음악 페스타는요.
0: 네.
1: 1부는 지브리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 그 2부는 디즈니에 나오는 음악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0: 네.
1: 뭐 다들 익숙하신 뭐 토토로, 포뇨,

0: 알라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오케스트라 연주로 하고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1: 다들 아는 곡이니까
2: 네.
1: 관객들 반응이 제가 안 봐도 비주얼 한 번씩 옛날 방다 안 봐도 뻔하네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애들도 너무 많이 올것 같고.
0: 맞아요.
1: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공연 관람 연령.
0: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진짜
2: 맞아요.
0: 어린 아이들도 많이
1: 오.
0: 오고, 그리고 이제 진짜 나이 많으신 어른분들도 정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히 막 어느 딱그 연령대에 한정된 게 아니라
1: 오.
0: 정말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연주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진짜 이 정도 어린 친구들이 오면 따라 부를 것도 같아. 막 노래도 하고 춤도
2: 네.
1: 추고. 공연이 계속해서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시작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쯤 이렇게 지휘자님께서 이 디즈니 지브리 OST 공연을 시작하신 건가요?
2: 아, 저는 2024년 4월 한 2년 조금 넘은 것
1: 아, 그럼
2: 같아요.
1: 계속 되어오던 걸 중간에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2: 맞아요.
1: 지휘자님 맡으시면서 이게 대부분이 났군요.
2: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1: 아,
2: 지브리 음악.
1: 네.
2: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외국 한 1년 살다 왔는데 살다 보니까 이 지브리 이 영화 음악이 엄청나게 인기인 거예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받는 페이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연주회가 지방부터 뭐 서울부터 전국에 달리 말하면 이제 블루오션이 하나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한 반년쯤 지났는데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합류하게 됐죠.
1: 그럼 이제 그전까지 지휘자님들은 춤을 추진 않으셨는데 우리 백 지휘자님께서 춤을 추시면서
2: 아, 뭐 춤은 아니고 그냥 음악이 좀 귀여운 음악이면 좀 귀여운 몸짓을 하고 신나는 몸짓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또 음악이랑 또 어우러지니까 춤추는 게 돼버렸습니다.
1: 아니 그게 쉽지 않죠. 이게 저도 이제 클래식 전공에서 그 지휘자님들의 어떠한 이 품위와 이 품격을 아는데 손 이외에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다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없거든요. 이제 다리를 띄우시는 분은 없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엄청나지 않았나.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휘자님이 또 음악을 뒤늦게 또 전공하셨단
2: 그런
1: 말이죠.
2: 건 있죠, 또.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이렇게 또 음악을 더 좋아하셔서 접근하게 된 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선입견이랄까? 이런 게 없으시고 좀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2: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제 생각에.
1: 진짜로.
2: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1: 네. 그게 지휘자님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연주자분들도 처음에는 하다가도 아, 이제 지휘자님의 매력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쵸?
0: 그죠.
1: 지금 보니까 이 연주에서 이 마림바 연주가 인상이 강해서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아주 엄청나다고 합니다. 물론 마림바 연주자님께서는 아, 지휘자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셨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지브리나 디즈니 OST의 마림바는 빠질 수 없는 악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리가
2: 그렇죠.
1: 독특하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실로폰을 알고 있는 그 마림바. 마림바에 대한 설명 짧게 부탁드려요.
0: 네.
1: 네.
0: 아까 그 세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1: 네.
0: 사람들이 대부분 실로폰이라고 알고
1: 그렇죠.
0: 있는데, 네. 실로폰보다는 훨씬
1: 훨씬
0: 크고,
1: 크고, 훨씬 많고.
0: 네. 훨씬 음도 많고, 그렇게 해서 나무로 만들어진 건반을 마림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 네네.
0: 그 소리가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네,
1: 좋죠.
0: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관심을 가져서 시작한 것처럼 굉장히 소리가 너무 예쁘고 그 위에서 손딱그손두 개로만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놀림도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굉장히 멋지고 예쁜 악기입니다.
1: 마림바는 보통 마림바만 하나요? 타악기에 안 들어가고?
0: 아니요, 타악기는 전부 다 전공을 해야 해요.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 연주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1: 네.
0: 굉장히 다양한 타악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 그쵸.
0: 팀파니, 뭐 큰부, 뭐 이제 저희가 작은 부로 알고 있는 스네어 드럼. 이제 건반 악기 종류도 마림바와 같은 건반 악기 종류도 굉장히 많고
1: 그렇죠.
0: 그리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연주로 오시면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어느 영상에도 없는 저희가
1: 네.
0: 파이프를 돌리는 게 있는데 저희 돌리는
1: 호호호 소리
0: 것도
1: 나는
0: 네,
1: 그 어.
0: 호호호 소리 나는 그것도 타악기고 저와 같이 연주하고 있는 이제 연주자분께서 부시는 버드 휘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불기까지 합니다. 타악기는 그래서 새 소리가 나는 막 버드
1: 네.
0: 휘슬도 있고 다 알고 있는 탬버린, 트라이앵글,
1: 그걸 다
0: 캐슬 헤츠
1: 하시는 거예요?
0: 네, 이 모든 걸다 해야 합니다.
1: 그 중에 이제 멜로디틱한 게 마림바다 보니까 좀더 관심이
0: 네,
1: 그쪽으로
0: 맞아요.
1: 가겠군요.
0: 그렇습니다.
1: 아, 재밌습니다. 자, 이게 공연이 계속 되었는데 다른 공연들도 하시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이게 또이 공연을 할때좀더 애정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뭔가 편한 느낌?
2: 그렇죠. 좀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연주를 했을 때는 원래 클래식 음악 전공하신

0: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영화 음악이 물론 이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음악이 클래식 음악에 비해서는 좀 복잡하진 않아요.
1: 네.
0: 그렇죠. 가요나 이런 곡들이 우리가 하는 가곡이나 오페라보다는 간단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그 음악들이 덜 좋은 거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더 좋은 음악도 많고 사람마다 또 좋아하는 이런 음악을 하려고 사실 제가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연주회 끝나고 이제 댓글을 달아달라고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요.
1: 근데
0: 그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오케스트라 곡이 클래식이 좋은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 아.
0: 근데 사실은 이게 클래식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클래식 생각하면 뭐 모차르트, 베토벤, 그죠? 뭐 베르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음악을 정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섣부른 판단일 수 있거든요.
1: 맞죠.
0: 관객들이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부분이
1: 맞죠.
0: 이분들이 그래 맞아. 이분들이 느끼기에 클래식이면은 이게 맞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자세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저희가 연주를 하면 한 1,0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에서 연주회 끝나고 앵콜곡 할 때 제가 마이크 잡고 해설을 하는데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한 대략 한 80% 정도 손을 들어요. 그럼 이제 보수적으로 해서 한 60%라 치고 뭐 매회 600명 정도 온다. 그럼 100회를 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최소 6만 명이 지금 저희 때문에 공연장에 오신 거예요.
1: 그렇죠.
0: 예.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1: 그럼요.
0: 예. 그 맛집이라고 오픈했는데 아무리 맛있으면 뭐합니까? 손님 와서
1: 먹어야 맛집이죠. 예.
0: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클래식 음악을 전파하고 또 색다른 그냥 평소에 즐기시는 것 좀 다른 음악을 즐기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거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이게 보니까 전국을 다 다니면서 공연하기도 하네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진짜 공연이 많네요.
0: 많아요.
1: 오 힘드시겠어요 이게 스케줄도.
0: 근데 뭐 리허설이 많지는 않고 네. 했던 분들에서 네. 그런 게 좀 일단은 장점이고. 또 지방 갈 때면 또 여행 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뭐 나름 좋은 점이 많아서 예, 잘하고 있습니다.
1: 또 다양한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0: 예.
1: 혹시 이렇게 연주하시는 애니메이션을 두 분은 혹시 다 보셨나요?
0: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1: 진짜요?
0: 근데 너무 오래된 것들만
1: 오래된 게 많죠.
0: 오래됐어요. 네. 그렇죠. 제일 신기한 게 네.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는 음악만 찾게 되는 경우가 몇 개 있었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는
1: 음악이 뭐 너무 좋죠.
0: 음악이 더 훨씬 더 인상 깊고.
1: 우리 연주자님도 있으세요? 좋아하는 아니면 연주하면서 내가 좋아진 곡이나.
2: 저는 개인적으로 네. 디즈니 덕후.
1: 원래
2: 디즈니 덕후여서
0: 무슨 곡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2: 어떤 곡이?
0: 모아나.
1: 모아나요?
2: 모아나에 나오는 하우파라이골.
1: 거기에 좀 마림바가 좀 독특한 거구나.
2: 아니 저는
0: 거의 마림바 안 나와.
1: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서 좋아하시는구나.
2: 아닙니다. 디너쌤도 이렇게 가끔 제가 너무 흥에 올라서
0: 네. 같이 흥을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2: 선생님이랑 항상 무대 위에서 이 흥을 함께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함께 흔들고 있습니다. 항상 무대 위에서.
1: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공연 때는 그 모아나 의상을 입고 연주하시는 것도
0: 있으면은 뭐 마다하진 않겠지만. 예.
2: 야, 우리 주인님 모아나 아버지.
1: 그러니까
0: 머리 좀 기르겠습니다.
1: 저 이렇게 그 연주자님과 지휘자님께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는 거의 자주 못 본 것 같은데. 전 이게 다 지휘자님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2: 맞습니다.
0: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게 네. 위에서 열어줘야 아래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분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림바 연주가 오케스트라 하드캐리 신들림 마림바 연주자님 작도 타신 뭐 이런 공연 댓글들도 많다고 해요. 조회수도 좋고 다른 오케스트라 할 때는 사실 사람들이 마림바에 있어서 저도 이제 오케스트라 보면서 마림바에 큰 관심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연에서는 마림바에 관심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 클래식 공연하는 거랑 이 공연할 때 내 마음가짐이 좀 다르지 않을까.
2: 네, 맞아요. 사실 저희 그냥 클래식 곡을 할 때는 오케스트라 안에 마림바가 쓰이는 경우는
1: 진짜
2: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1: 옛날 네. 곡들?
0: 없어요. 네.
2: 마림바는 왜냐면
0: 요새
2: 사실
0: 곡들이나 좀
2: 맞아. 요즘 곡들이나 좀 있지. 마림바는 원래 솔로 악기였던 거라서 그게 오케스트라에 쓰이는 경우는 없고 오케스트라 오히려 글로켄슈필 아니면 아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실로폰
1: 네네.
2: 이런 경우는 많이 쓰여도 마림바는 쓰이는 일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뭐 게임 음악, 영화 음악 이런 것들에서는 마림바가 되게 많이 쓰여서 여기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약간 항상 이렇게 솔로곡으로만 연습하던 악기를 오케스트라 안에서 그래서? 더 돋보이게 연주를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책임감을 부담도 되고. 네, 부담도 되고 책임감도 더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도 나오게 되고
2: 아 그죠?
1: 맨 뒤쪽에 있다 보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원래 그 지브리나 디즈니의 오케스트라 악보에 마림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편곡이 그렇게 뭔가 마림바가 나오게 된 건가요? 어떠세요? 악기 악보상에 마림바로 연주를 하는
0: 연주 게 연주돼 있는데 원곡은 그렇게까지 마림바 비중이 높지가 않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뭐 여러 가지 편곡 버전이었을 텐데 네. 그걸 이제 마림바가 돋보이게 중간에 카덴자도 넣고 이제 그런 새로 편곡을 한 거죠. 예.
1: 아 그러면 그 역할이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0: 제일 중요해요.
1: 그게 같은 음악이더라도 뭘 더 중요시 생각해서 보여주느냐가 그렇죠. 또 듣는 이들한테 맞아요. 효과가 맞아요.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 지브리 앤 디즈니 OST 페스타, 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앤 디즈니 픽사 OST 오케스트라 콘서트, 재패니메이션 영화음악 콘서트 이 공연들은 모두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에서 기획한 공연들이라고 합니다. 이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우리 연주자님께서 소개해 계신 거니까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2: 저희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름에 페스타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 신나는 축제를 지향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래식이 어렵다, 그리고 뭐 지루하다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장르로 관객분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진짜 이런 뭐 영화음악, 만화음악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저희 클래식 공연들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진짜 어렵지 않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다양하게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0: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게 뭐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다 하더라도 반응이 좋은 공연을 했을 때 재밌는 거지. 아, 그냥 그렇죠. 하는 공연 하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0: 맞아요.
1: 이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면서 재밌어야.
2: 맞아요.
1: 자, 그러면 이제 서울 페스타 계실 때 네. 지휘자님이 안 계실 때도 서울 페스타 하셨을 거 아니에요?
2: 그죠, 그죠.
1: 지휘자님 들어오셨을 때와 안 들어오셨을 때 분위기가 전혀 다른가요?
2: 완전 달라서 저희 다르다. 진짜 뭐 그 지 선생님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진짜로 분위기가 진짜 180도 바뀌었어요.
1: 아.
2: 저희 정말 그 다들 그냥 약간 연주하고 그냥 무대 위에서 아무리 신나고 즐거운 곡이라도 그냥 했는데 정말 이제 지 선생님 딱 오신 이후로부터 연주자들이 다 같이 음악을 즐기는 게 느껴졌어요. 우선 지 선생님이 앞에서 너무 음악과 한 몸이 되셔서 지휘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그게 사실 지 선생님이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거든요.
1: 알죠, 알죠. 네.
2: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먼저 막 이렇게 신나게 해주시니까 저도 막 더 신나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역시. 네. 탬버린도 더 신나게 치고.
1: 그렇지, 지휘자님께서도 만 오케스트라를 또 지휘하셨을 텐데
0: 네.
1: 또 서울 페스타만의 애정이 또 있으시겠네요.
0: 아, 올해 지금 가만 제가 해본 오케스트라 중 가장 많이 한 오케스트라.
1: 가장 많이 했으니까
0: 예, 연주로 치면.
1: 아, 그 아예 상임 지휘자 되신 거예요?
0: 그건 아니고.
1: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주할 때 이 지분이나 지지는 예, 담당하셔서
0: 주로, 예, 주로 많이 하죠.
1: 이제 지휘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래 말이 많으신데 오히려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단원들을 위해서. 아, 이게 보니까 서울 페스타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휘자님에 대해서 이 축제 같은 컨셉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일까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모색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입을 모아 추천한 분이 바로 지금의 백윤학 지휘자님이었습니다.
0: 아, 근데 사실 여기 그 전에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잘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이 뭐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주를 그만 하신 거예요. 근데 연주는 잡혀 있고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 여기 페스타 대표님 잘 아는데
1: 네.
0: 거의 한 7년 만에 연락 받았나? 7, 8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저장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급한 거겠다 싶었죠. 예.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연주를 누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1: 아...
0: 마침 또 이제 시간 좀 맞아가지고 같이 하게 된 거였어요.
1: 그렇네요. 보니까 마침 안식년을 맞이해서
0: 안식년 끝났을 때 이때는.
1: 아, 끝났을 때.
0: 예, 예,
1: 아.
0: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러니까 급하니까 여기저기 다 연락을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 페스타도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좋아해 주는 걸 상상을 못했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니 일단 결과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0: 지자님들이 지휘를 하셨지만 이 퀴즈에 나간 지자님은 지자님 뿐이잖아요.
1: 아, 한 분 더 있긴 한데.
0: 그러니까 이 공연을 통해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 그렇죠.
1: 관객분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신 경우는 없죠. 사실.
0: 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엄청난 거죠. 조회수라는 거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과 귀와 모든 걸 만족시켜줘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1: 아고 이런 거 사실 저보다는 훨씬 선배님이시죠.
0: 아유, 저는 전혀 아닙니다.
1: 저는. 아유, 왜 그러세요?
0: 예, 아무튼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김하영 연주자님의 마림바 연주 실황 버전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연주는 공연 가서 직접 보시길 바라겠고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중에서 마림바 연주로 시작하는 곡이죠. 이건 뭐 너무나 많이 아는 Under the Sea. 자, 에리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FM 94.5MHz YTN 라디오 듀엣 더 클래식 토요일 실기데이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초대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백윤학 지휘자님과 김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환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2: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3: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비구름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충청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후가 되면 수도권과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강릉, 광주가 23도를 보이고요. 한낮에는 후덥

시그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은 30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릅니다. 수도권지의 일순환 고속도로 판교 분기점 부근 일산 쪽으로 5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에서 김포 나오는 길, 서운에서 송내에 근접하는 길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영동 고속도로 따라 인천 쪽으로 호법 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차가 많은 데다가 둔대 분기점 부근에 사고가 있어서 둔대 분기점을 통과하는 차량들 정체 살펴집니다. 그리고 월곶 분기점, 서창 분기점에서 서창까지 속도 줄입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용인 쪽으로도 서판교와 서분당 사이로는 차 간격을 부쩍 좁히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월 부근으로 차 간격 바짝 좁힙니다. 알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30분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국가 장례식이 엿새 일정으로 공식 시작됐습니다.
2: 현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장례식은 현지 시간 4일 이란 수도 테헤란 시내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대사원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광장에는 하메네이의 운구 행렬이 도착하기 전부터 수많은 조문객이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치켜든 채 몰려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미국의 죽음을 등에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0: 묘한 기분이 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최고 지도자께서 순교하셨을 때만큼 많이 울지 않았습니다. 모두 상심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고 온 힘을 다해 최고 지도자의 피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하메네이 조문객입니다.
3: 이란 당국은 테헤란에만 최대 2천만 명까지 조문객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례 일정은 9일까지입니다. 5일까지는 테헤란 대사원에서 조문을 받고 6일엔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으로 옮겨 장례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7일에는 이라크로 이동해 8일까지 시아파 최대 성지인 카르발라와 나자프에서도 장례식이 엄수됩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이란 북동부의 시아파 성지이자 하미네이의 고향인 마슈아드의 이맘 레자 성지에 안장하는 것으로 장례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알리 하미네이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관저에서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을 받아 일가족과 함께 숨졌습니다. 이란은 전쟁 때문에 장례식을 열지 못하다가 지난달 미국과 휴전에 합의해 사망 126일 만에 거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메네이의 장례식 일정은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독립기념일에 맞춰 도발적으로 설정됐습니다.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즈타바 현 최고 지도자가 장례식에 참석할지는 현재로는 불확실합니다. 모즈타바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한 차례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 미국이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압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외교 공관에 비밀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침에는 미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재국 정부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압박에 최소 13개

0: 국이 장례식 참석을 철회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점 윤곽이 구체화가고 있습니다.
1: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르면 모레 출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청래, 송영길 등 나머지 주자들도 저마다 행보를 소화하며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이르면 모레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는 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 전남인데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군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거론되는 곳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3: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체의 일과제라고 생각합니다.
4: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3: 메가 프로젝트의 지원, 전당적으로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2: 이튿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 순방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날 광화문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심 청취에 주력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남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연일 호남 행보 속 검찰개혁 완수, 당원주권 완성 등 전통 지지층의 소구력 높은 메시지로 당원 민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5: 보안수사권을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5: 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2: 다크호스 송영길 의원은 특색 있는 외연 확장 행보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외교안보 전문성을 드러낸 데 이어 민주당 최대 고민으로 떠오른 청년 세대와의 격이 없는 소통도 이어갔습니다.
6: 20, 30대가 뭐
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상투적인 말로 기성세대의 안이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
2: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들뿐 아니라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도 앞다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 추진은 입법부를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 워크숍에서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운운하며 두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수당의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 찍고 입법 속도전을 벌이려는 목적은 결국 정부 여당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밀어붙이려는 셈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0: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을 완료한 선관위 국조특위는 다음 주엔 중앙선관위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따집니다.
1: 위철환 상임위원을 향한 거취 압박도 이어지는데 여야의 목소리가 모일지는 불투명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다음 주인 오는 7일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입니다. 1차 검증으로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비롯한 사건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2차 검증은 컨트롤타워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국조특위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2차 현장조사에선 투표지 인쇄의 50% 축소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이에 더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안건도 여야 합의만 되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8: 중앙선관위의 제안을
4: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입니다.
8: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7: 현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 공간인 점, 또 내부 CCTV가 정작 투표지가 든 상자는 비추지 않는 점 등 보안 문제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뤄집니다.
9: 저 방 안에는 CCTV가
4: 윤건영
9: 없지만
4: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입니다.
9: 그 CCTV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선관위가 없다라고 해서
10: 어딘가 뚫려 있었다라고 하면
4: 주재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입니다.
10: 무결성이 깨지는
7: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는 여야가 아직 한 목소리지만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거취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비롯한 친여 인력의 사퇴론을 펼치던 국민의힘은 최근 조직 보전 문건이 드러나며 아예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위원 사퇴를 막으려는 논리를 만들고 수사 동향 파악과 언론 대응을 위한 특별팀을 꾸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1: 지금이라도 결단하십시오.
4: 최윤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11: 선관위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7: 반면 민주당은 거취에 대한 공식 입장 없이 위 직무대행 유임을 가정하고 선관위 개혁 문제에 집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12: 절대하게 있는 거 아니야?
4: 김성회 민주당 국조특위위원입니다.
12: 이것을 바꾸는 것, 미철한 권한대행께 좀 명심하고 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선관위 특검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검 추진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여야가 가동 시점부터 추천권, 그리고 수사 범위 등에도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1: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경찰에게 욕도 하지 않았고 억울함이 분에 넘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 찜통 더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주요 해수욕장들이 속속 개장하고 있습니다.
1: 오늘 문을 연 강원 강릉 경포 해수욕장에는 첫날부터 피서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3: 드넓은 백사장을 따라 파라솔이 펼쳐집니다. 피서객들은 기다렸다는 듯 바다로 뛰어듭니다. 친구들과 짓궂은 물장난을 치고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14: 더위도 물 한번 빠지니까 다 날아가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만나게 돼서 더위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13: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백사장에 누워 모래 찜질도 합니다.
15: 물 속에서 추워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따뜻하고 잠도 와서 좋아요.
13: 이곳 경포의 수욕장 수온은 18도 안팎입니다. 아직 물은 조금 차갑지만 개장 첫날부터 피서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해수욕장 80여 곳은 이달 중순까지 차례로 문을 엽니다. 야간 개장도 확대됩니다. 이달 중하순부터는 강릉 경포와 속초, 양양 낙산, 삼척 등 네 곳에서 야간 해수욕을 할 수 있습니다. 해파리와 상어 유입을 막는 방지망은 지난해의 4배가 넘는 쉬운 한 곳에 설치됩니다. 수상 안전요원도 690여 명이 배치됩니다. 해경은 안전요원이 없는 구역 출입을 피하고 물놀이할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 강원 강릉 안목해변 인근 바다에서 상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쯤 안목해변 인근에서 조업 중 상어를 봤다는 어민의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안목해변 동쪽 4km 해상에서 상어가 출몰했다며 해양 레저 활동과 해수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충남 태안 꽃지 해수욕장에서 7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할미하라비 바위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태안해경은 일행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전국이 흐린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축제장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충남 부여에서는 형형색색의 천만 송이 연꽃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렸고 경기 양평에서는 수박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초록 연잎 사이로 각양각색의 연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맑고 청아한 자태에 그윽한 향기까지 더해져 한여름의 정취를 선사합니다.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오는 충남 부여 국남지에 천만송이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연꽃과 함께 사진을 찍고 카누를 타고 연잎 사이를 누비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17: 연꽃 자체가 주는 그 순수한 이미지라든지 수려한 느낌이 다른 꽃들과 다르게 이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여기 카누 타는 거 즐거워하셔가지고 뜻깊은 추억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16: 축제장 인근에서는 물총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물줄기에 무더위는 저만치 날아갑니다. 축제 기간 동안 식당과 정통시장을 연계한 소비촉진 행사도 펼쳐져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8: 원도심에서 식당이나 가게나
4: 이용구 충남 부여군수입니다.
18: 5만 원 이상 소비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이거 축제장에 오시면 예쁜 수련을 교환해주는 그런 이벤트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16: 참가자들이 시작 신호와 함께 손에 든 수박 조각을 빠르게 입으로 가져갑니다. 과즙이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보다 빨리 먹기 위해 속도를 높입니다. 달콤한 수박과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축제장에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19: 너무 즐겁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놀이도 너무 좋아하고요. 수박도 너무 달고.
16: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시민들은 축제장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2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4: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5: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26: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25: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27: YTN is FM.
2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호남과 제주에 비가 내렸지만 내일 오전에는 충청과 영남까지 확대되겠고요.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까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번 장맛비는 양도 많겠습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따라 인천 쪽으로 호법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둔대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는 막 끝났지만 그 때문에 군포에서 둔대분기점 지나가기가 쉽지 않고요. 월곡분기점이나 서창분기점에서 서창까지 계속 차량이 많은 상태라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그 외 고속도로 위로는 시간이 다르게 정체 구간이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일찍에서 금천까지 짧게만 막히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제2경인 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까지 더디고요. 인천 쪽으로는 석수에서 광명터널, 서창분기점에서 남동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1차로에 고장차가 있고요. 뒤로는 한남대교부터 이동량이 많아서 정상 속도로 못 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슬기대 2부 첫 곡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이블린 글래니의 마림바 연주였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이 곡은 많은 편곡으로 연주되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마림바 버전이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슬기대의 오늘은 듀더클 토요 매거진 1, 2부 확장판 초대석입니다. 지브리엔 디즈니 OST 페스타 공연을 함께하고 계신 백윤학 지휘자님과 김하영 마림바 연주자님 두 분 2부로 넘어왔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휘자님.
1: 아, 예,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2: 저는 마림바 연주하고 있는 김하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방금 들은 왕벌의 비행 진짜 많이들 연주하죠. 피아노 곡이죠?
1: 따라 그런 것 같아요. 피아노도 근데 워낙 무슨 바이올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는 원곡이 뭐였는지
3: 그러니까
1: 약간의 뭐였더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0: 야, 이제 워낙 빠른 곡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거 연주하면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생기질 거구나.
2: 아닙니다.
0: 하신 적 있으시죠?
2: 네, 저도 왕벌의 비행은 네, 해본 적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한 번씩은 해보는 곡이지 않을까요? 모든 악기
0: 모든 악기가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휘자님이 보셨을 때 마림바의 매력?
1: 아, 그 소리 같아요. 소리. 그 음향. 이게 참 신기한 게 한 번도 안 보고 한 번도 안 들어보았는데 마치 친숙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음향 이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마림바 소리 같아요.
0: 아.
1: 누가 들어도 마림바 소리를 듣고 뭐 아 이거 듣기 싫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0: 아.
1: 저는 그 유슬기 씨 목소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 이렇게 갑자기
1: 훅 들어왔네요 너무.
0: 단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2: 그러니까요.
1: 아 유슬기 씨 노래는 제가 그 소리 못 잊죠.
0: 아 영광입니다 진짜.
1: 진짜 짝짝 붙는 소리 그거는 못 잊습니다.
0: 그렇죠. 짝짝 소리가 붙어줘야 되는데 지휘자님은 칭찬으로 아니 춤추는 걸로 유명한 지휘자님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유퀴즈의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갑자기?
1: 그게 조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원래 2024년 이제 4월에 시작을 했다가 아마 그해 8월인가 7월에 그 알라딘 영상하고 몇 개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0: 네.
1: 그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조회수 좀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공연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그다음 2025년 2월 그때가 설 연휴였었는데 이때 지휘자 직캠을 올렸었어요.
0: 아하.
1: 지휘자만 계속 나오고
0: 네네.
1: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 영상 하면은 지휘자 잠깐 나오고 뭐 플루트 나오고
0: 그렇죠.
1: 뭐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휘자만 주구장창 찍은 걸 올렸는데 이게 좀 또 반응이 괜찮았어요.
0: 지휘자 직캠이라.
1: 예. 그러고 나서 방송국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0: 네.
1: 처음에 왔던 데가 스브스 뉴스.
0: 네네.
1: SBS 이제 인터넷 채널인데 이게 나간 다음에 각 채널 여기저기

0: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데가 놀면 뭐하니 연락이 한번 왔었고, 방송은 안 했지만 뭐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 그리고 유퀴즈에서 연락이 왔었죠. 이제 담당하신 작가분 연락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쪽에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다가 그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게 됐죠. 좀 재밌었던 게, 왜냐면 이제 저는 제가 만약 피아노를 치거나 뭐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바이올린을 하거나 이러면은 제가 직접 연주를 할수 있는데, 근데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 아,
0: 오케스트라 작게 구성을 해가지고,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로케이션이 되게 예쁜 카페거든요, 보통.
1: 네.
0: 그죠? 한옥 카페나 뭐 뒤에 경치 좋은 데나. 저 오케스트라 어떻게 줄여보자 막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롯데 콘서트홀을 빌렸어요.
1: 아.
0: 아침에만. 제 기억에 9시부터 열어가지고 한 12시 반까지인가? 근데 이제 카메라 세팅하고 오케스트 세팅하고 연습하고, 이거 보면 벌써 막 1시간 2시간이
1: 그렇죠.
0: 지나니까, 인터뷰 이제 짧게 하고, 예, 보통 하듯이. 그러고 나서, 찍고 나서, 원래는 이렇게 유퀴즈 보시면 한 명이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장면이
1: 맞죠.
0: 있어요. 저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그걸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조금 부족했었나 봐요.
1: 네.
0: 작가님 다시 연락 주셔가지고 좀 보충을 해가지고 이제 올렸죠. 그래가지고 제 거는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거 말고 그림이 좀 많이 나와요.
1: 아.
0: 그걸 떼워야 되는데 영상이 없으니까.
1: 그래서 막 악보도 나오고 이렇게 막
0: 네,
1: 그래서
0: 맞아요,
1: 나왔다.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림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1: 야, 직접적으로 지자님께 연락이 온 건가요? 그쪽에서?
0: 맨 처음 학교로 연락이
1: 아,
0: 왔어요.
1: 학교로?
0: 학교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가
1: 울진인가?
0: 울진인가 이제 연주를 가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유퀴즈를 많이 보지는 않았거든요.
1: 그럼 아니 뭐 그렇죠.
0: 예. 전 사실 인생 극장을 더 많이 봤는데.
1: 인생 극장. 와.
0: 근데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왜 하는지, 제가 왜요? 뭐, 제가 다섯 쌍둥이 아빠도 아니고, 외국인, 그러면,
1: 네.
0: 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안 됐는데. 그 연락을 다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연락이 진짜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퀴즈를 해가지고, 그때 전화하면서, 아, 네 하면서 막 전화기 가르치면서 사람들한테 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1: 재밌습니다. 뭐 유퀴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휘자님 학창시절 음악을 전공한 분이 아닙니다. 서울 과학고를 나와서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 입장에선 천재죠, 천재. 그러고 나서 서울대 음악대학 지휘 전공으로 편입하셨고 동대학원까지 수료 후에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음악을 하기로 마음먹고 음대 편입에 대학원 수료 미국 유학까지 커티스 학교를 들어가신 걸로 들었는데
0: 그치,
1: 이제
0: 그치.
1: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건지 궁금해요. 공부를 하던 분이 아 물론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음악이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학교 다닐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밴드고 합창도 아니고 이렇대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예전에 제가 팬텀 시절 끝나고 했을 거예요.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부른 일몬도를 이렇게 방금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픈데 감사합니다. 아픈 티도 못 내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음악을. 근데 그런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0: 어렸을 때 하고 싶었는데 뭐 부모님 반대한 건 아니고
1: 네네.
0: 대학교 때 합창 동아리를 했어요.
1: 합창 동아리.
0: 예,
1: 이야.
0: 아마추어 합창 동아리.
1: 네네.
0: 원래는 이제 아시겠지만 지휘는 보통 전공자가
1: 아,
0: 하니까,
1: 그렇죠.
0: 음대 성악과 학생을 이제 지휘를 했는데, 성악과 학생을 데리고 와서, 근데 보통은 그냥 지휘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단원 같이 동아리 느낌 오셔가지고 뭐 같이 좀 뒤풀이도 가고 뭐 MT도 가고 단원이 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저 전에 그딱 끊긴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지휘할 사람은 없는데 저한테 지휘할 기회가 온 거죠. 이제 그때도 음악 관심만 있고 음악대학 수업도 좀 듣고 피아노도 좀 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휘를 하게 되면서 기회가 됐어요.
1: 피아노를 좀 치셨군요, 원래.
0: 조금,
1: 왜냐면 제가 알기로 이 지휘가 음악을 전공하면 하기 쉽지 않은 게이 들어야 되니까.
0: 그렇긴 하죠.
1: 여러 음악 이 들어야 되니까.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휘자를 테스트하기 위해 오케스트라들이 일부러 다른 음을 내는 것도 그런 에피소드도 들었어요.
0: 저도 듣게 됐어요.
1: 여기 안 해버리고 모르는 알아보자 이러면서
0: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1: 그죠? 차라리
0: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찾기.
1: 진짜로. 아,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악기를 했어도.
0: 근데 제가 합창단 지휘를 할 때 사람들 같이 하는 거에 대한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또 이제 두에 또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단체에서 같이 앙상블 해보시면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렇죠. 또 그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1: 예, 맞죠.
0: 또 같이 무언가를 할 때 또 마치 관객하고 또 같이 느끼는 거랑도 비슷한데 좀 더 다른.
1: 아 맞아요.
0: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1: 아, 지휘자로서의 그 희열은 알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성악을 하면서 합창단이나 이런 건 지휘를 하니까 그때 희열이 있죠 이게.
0: 아 그래서 성악 저 유슬기님 같은 목소리 가지면 지휘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1: 전 지휘하고 싶습니다.
0: 좀 바꿔보실까요 저희? 아 지금이라도
1: 자신 없습니다. 그 무서운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저는
0: 당장이라도 바꾸고 당장이라도 그냥.
1: 지금 PD님이 나는 춤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예.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힘든 것들을 이겨내셔서 이 자리가 좀 더 이렇게 행복하시지 않나. 뭘 해도 행복하시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저도 쉽진 않았던 인생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은 남들도 보게 되더라고요. 저만 보고 있었는데 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들 힘든 게 더 이거는 다 똑같이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고 두 번째는 나보다 힘든 분들도 계시구나. 뭐 그걸 가지고 제가 꼭 행복하다고 반대로 느낄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또 주변에 이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뭐 가족 이런 사람들 친구들 또 동료들 그게 힘이 많이 되면서 그 저한테는 큰 의미가 다가온 것 같아요.
1: 그렇죠. 우리 연주자님 주변에 음악 하신 분 많잖아요. 제가 음악하는 것도 이제 사실 성악은 뒤늦게 하는 분들이 꽤 있고,
0: 맞아요.
1: 악기는 사실 뒤늦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분이 없는데 이런 분이 계신가요? 지휘자를 다른 거 하다가 뒤늦게?
2: 아유, 완전 처음.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요. 제가 아는 경우는.
1: 네. 그렇잖아요. 외국에나 있었던 것 같아요.
2: 외국에서 맞아요.
1: 뭐 수학자가 갑자기 음악 작곡하기라고 하는데
2: 뭐 파일럿이 지휘하고 있고.
1: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보기 드물지 않나.
0: 사실은 제 나이 또래 분들이 그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끝까지 간 경우가 좀 드문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좋아서 시작할 수는 있으나 이거를 일로 들어가기는 사실 거기서 진짜 한 끗 차이죠.
0: 좀 다르긴 합니다. 맞아요.
1: 대단합니다. 이 롤모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휘자로서의.
0: 롤모델. 글쎄 뭐 저 커리어 면에서 롤모델은 잘 모르겠고.
1: 네네.
0: 뭐 카라얀도 사실은 공대 하다가. 네. 공대 전공이었어요.
1: 그렇죠.
0: 또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도 사실은 뭐 철학도 했었고 언어학도 했었고. 글쎄요. 저는 뭐 지휘자보다도 작곡자 분들 네, 롤모델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뭐랄까 더 연구 대상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1: 그럼 지금 이게 춤추는 지휘를 카라얀이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0: 뭐 저도 옛날 같으면 그게 되게 신경 쓰였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게
1: 사실 맞죠?
0: 저는 이렇게 하는 지휘자고
1: 그게 뭐 대가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난 난데
0: 맞습니다.
1: 그럼요. 그리고 나는 유키즈 추는 지휘자고 나는 지금 피디님께서 춤 연습 하시냐고 그러는데 춤 연습을 안 하시더라도 뭔가 처음 했을 동작보단 나중에 좀 더 요염해지거나 반응이 뭔가 신경 쓰 제가 봤거든요. 그 턴 하시는 거랑 이렇게 돌리시는 거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0: 그러니까 저도 따로 막 이러지는 않는데 저 영상 이제 편집해 주시는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 뭐 2024년에 찍은 거랑 2025년에 찍은 거 다르다. 인정합니다.
1: 네. 인정하셨습니다. 네. 예.
0: 하면서 배웁니다.
1: 무대에서 배우신다.
0: 네, 무대에서
1: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본인이 좀 더 동작을 연구하신다.
0: 아, 그건 못하겠어요. 너무 민망해요. 안 돼.
1: 자, 듀엣2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오늘은 듀더클 토요 매거진 초대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음악을 듣고 올 텐데요. 공연에서 연주되는 곡입니다. 애니메이션 마녀 배달부 키키 중에서 바다가 보이는 마을 히사이시조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0: 애니메이션 마녀 배달부 키키 중에서 바다가 보이는 마을, 히사이쇼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아, 이 음악 아 좋죠. 이 음악 진짜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 네. 이 음악만큼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학기로 연주한 거 다 본 것 같아요. 어,
1: 아, 그 진짜. 이게 저희가 항상 이제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댓글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네. 이 곡 듣고 우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0: 그러니까 왜 이렇게 슬프지?
1: 그러니까 슬픈 곡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이게 추억에 가장 맞닿아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많이들 사실 노래가 있는 곡이 디즈니는 많은데
1: 그쵸.
0: 지브리에는 노래가 있는 곡이 잘 없지 않나요?
1: 다 연주곡?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연주곡 그러니까 같은 버전인데 노래가 있는 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영화에 동시에 또 없는 게 들어가기도 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보통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노래곡으로 쓴 곡은 노래곡 같고 네네네네. 악기곡은 악기곡 같고 뭐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히사이시조 곡 중에서는 그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곡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마림바 또 한 곡이 사실은 Always, Always With Me, With Me라고 그것도 원래는 노래곡인데 마림바로 해도 너무 어울리는 곡이죠.
0: 그럼 이게 노래가 있는 곡들은 연주자가 노래하나요? 노래하는 경우도 있나요?
1: 지브리 곡은 노래가 없고 네. 디즈니 곡만.
0: 아 네. 디즈니에서?
1: 그렇죠.
0: 아니, 디즈니는 또 영어 팝 워낙 유명이 많으니까
1: 네,
0: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네.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휘자님께서 공부를 잘하셨잖아요. 이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음악이 수학이랑 과학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음악을 하실 때 네. 도움이 되던가요?
1: 어떻게 보면은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0: 네네.
1: 마치 1, 2, 3, 4, 5, 6, 7, 8, 9 또 반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그런 패턴 같은 거를 보거나 이 패턴이 어떻게 뭐 좀 밀당이 있거나 또는 긴장을 쌓고 또 이완되고 이런 거 좀 파악할 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어떤 하긴 악보를 보실 때는 뭔가 계산적으로
1: 예, 그렇죠. 일단 분석할 때는 좋은 툴인 것 같아요.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리메 연주님은 연주하시면서 이게 수학적으로 느껴지시나요?
2: 아유.
0: 3, 5, 7.
2: 지금 음악하는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네. 저희는 문과. 네, 문과라서 수학과 그렇죠. 과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0: 네,
2: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수학과학 너무 어려. 그래서 지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네. 연관시킨다는 게
2: 네. 아니 저도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음악이 수학이랑 굉장히 연관이 그렇죠.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뭐 워낙 수학 공부를 안 했으니 뭐 머리로는 그러니까 알아도 이해는 못하는
0: 아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물론 뭐 음악이 수학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를 연주하면서 연관시킬 수 있다는 건 보통이 아닌 거기 때문에 아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음악가들이 고민이 있을 때 이 스트레스 받을 때 보통 이제 이 아티스트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약간 즉흥적이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거나 놀면서 풀거나 예, 할 텐데 예. 우리 지휘자님은 갑자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1: 아니 그 얼마 전에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0: 아 그래요?
1: 제가 모르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뭐 자기 소개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뜨악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건 아니고
0: 아 본인이 뭐, 그렇게 하신대요?
1: 아니 저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게 본인이? 하시는 분을 봤어요.
0: 나 스트레스 받을 때 수학 문제를 풀어요.
1: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취미같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 아 왜냐하면 주변에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아~ 못 풀면 스트레스 되기 때문에 아예 시도를 안 합니다.
0: 아~ 그럼 보통 어떻게 음악 안 하실 때는 뭐 하시나요?
1: 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는 영화 본다고 얘기했거든요.
0: 영화
1: 예 뭐 근데 지금은 그냥 넷플릭스 검색하는 게
0: 검색만
1: 못 보고 있어요. 결국 이거 볼까 저거 볼까 하다가
0: 한 시간 반
1: 검색 맞아요. 검색만 영화 한 편 하고 있어요. 볼려면 또 아 이거 치킨보다 아 이거 더 재밌어. 아,
0: 그렇죠.
1: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보고.
0: 아 너무 잘 알죠. 아 이게. 지휘자님이 이제 MBC 모두스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이자 초대 지휘자셨습니다.
1: 네.
0: 모두스 오케스트라는 중증 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인데 여긴 또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됐나요?
1: 그게 아마 우리나라 노동법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느 규모 이상 몇 명 이상 고용을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그런 비율이 있는데 이런 장애인 고용을 음악인으로 그런 것도 조금 작용을 크게 해가지고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애인 오케스트라인데 제가 이제 올 2월부터 같이 했으니까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장애인인가? 단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이제 뭐 소리도 치시고 뭐 틀리고 막 웃으시면서 틀렸어요 말씀도 하시는데 그냥 조금 천천히 가시는 분들이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있으면 우리도 행복해질 때가 많아요. 진짜로 이분들 첫 번째로 순수하고 거짓말은 절대 안 하시고 힘들면 힘들다 하시고 솔직하신 분들에서 처음에는 아마 제가 모르는 제 마음 어느 깊은 속에는 제가 뭔가 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좀 약간 비밀인데 제가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항상 예. 느끼는 게
1: 나중 혹시 기회 되시면 저희 한번 협연 한번.
0: 아 저는 뭐 얼마든지 진짜. 가능하다.
1: 아 예. 진짜요?
0: 아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럼요. 충분히. 이게 보니까 이제 지휘자님 생각이 너무 좋으시고 배울 점도 많고.
1: 아유 왜 그러십니까?
0: 연주자님도 함께 하시면서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연주자님은 이렇게 이런 지휘자님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아, 많을 거야 아마. 제대로 해봐야 말을.
0: 전혀 없으시다고. 지휘자님 말고서 이제 연주하면서 본인한테 스트레스 받으실 때
2: 네.
0: 어떻게 푸시나요?
1: 왜 스트레스 받지?
2: 아니 그냥 뭐 제 혼자 뭐 연주하면서 좀 안 되고 이럴 때? 저 그때 스트레스를 저는 사실 운동을 좀 좋아해요.
0: 운동을
2: 네, 운동을 좋아해서 근데 운동도 좀 때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타악기다 보니까 네,
2: 골프를
0: 아 골프를 그 정도면
2: 전 골프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골프 칠 때 이제 그 이렇게 탁 트리 네 그것도 보고 그리고 치면서 이제 공이 확 날아가는 것도 보면서 약간 스트레스가 그때 확 풀리는 것 같아요.
0: 괜찮았어요. 이게 다치거나 이게 뒤땅 맞고 그러면 아플 텐데.
2: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막 저희 선생님들
0: 말리지 않아요?
2: 네, 많이들 말리세요. 저희 타악기 선생님들이
0: 다치면
2: 네, 좀 조심해라.
0: 아, 너는 골프 철이라 그러신가? 까마셨네.
2: 네, 좀 많이 탔죠.
0: 네. 그렇네요.
2: 그래서 친구들이 한 번만 더 나가면 이제 무대 뒤에서 이빨밖에 안 보일 것 같다고. 네, 너무 타서 이제 너 이만 보이겠다. 야. 저희 검정 옷 입어가지고.
0: 참 좋네요. 두 분이랑 얘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함께 하는 느낌이라 너무 좋은데 지휘자님이랑 이 김항 연주회만 봐도 오케스트라 분위기가 어떨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연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휘자님과 오케스트라 하나가 되는 그런 공연이 있다 보니까 이 서울 페스타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기획 공연이 계속 되는 거죠.
1: 그렇죠. 현재로서는 계속 되고 있죠. 이
0: 보니까 이달에도 17일에 목포, 18일에 아트센터 인천에서 또 하고요. 예, 예. 8월엔 9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을 시작으로 23일 대구, 30일 서울 예전당까지. 아, 1년에 이 공연이 100회가 넘나요?
1: 그러니까 지금 제 기억에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시작했잖아요 올해.
0: 네네. 네,
1: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주말 토일 중에 하루 쉬었던 게 5번 정도 되나? 거의 다 했어요.
0: 서울 페스타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오케스트라죠.
1: 자체적으로 네. 하는 거예요. 어디 뭐 이제 지원 받거나 이게 아니고.
0: 와 그럼 이건 건바이건인가요?
1: 건바이건.
0: 그럼 오케스트라 단원들 신나겠네요.
1: 그렇죠.
0: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1: 그게 꽤 큰 부분이죠.
0: 엄청난 부분이죠.
2: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0: 아 이제 알았군요.
1: 근데 이제 저희 말고도 요 공연을 하는 팀들이 많이 있고 관객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블루오션.
0: 아 그래서 우리 김하영 연주자님이 골프도 다니시고 이렇게 표정이 좋으셨던 거네.
1: 그렇군요.
0: 아 이게 진짜 알잖아요. 오케스트라 단원이 한 달에 그냥 정기적으로 받으면 얼마를 버는지. 근데 이게 공연이 1년에 100회가 넘는 거면
1: 회당 받는 거면 또
0: 피디님께서 어쩌니 텀블러가 크다고. 야 두 분이 행복한 미소가 어쩌다 오나 했더니 여기였군요. 방송을 다 끝날 때쯤 알았습니다. 두 분의 여유는 공연에 쓰여 있었습니다. 야 역시 저는 또 제가 이거를 알아봤죠. 아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디즈니나 지브리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앤 디즈니 픽사 재패니메이션 영화음악 콘서트 춤추는 발레 페스타 지브리 발레 페스타 이런 발레 페스타는 발레도 함께하는 건가요?
1: 그렇죠. 발레 팀을 모시고 와서 발레단을 모시고 와서 저희가 무대 위에서 예.
0: 와 이것도 재밌겠네요. 그러면 그 음악에 맞춰서 발레를 해주시고
1: 예.
0: 이렇게 자주 공연하면 회식도 자주 있겠네요.
1: 회식이 오히려 왜냐하면 지방에 다녀오면은 너무 늦게 올 때가 있어요.
0: 아, 바로 올라야 되니까. 네.
1: 그리고 와서 또 이제 각 지역으로 서울에서 그렇죠. 또 여기저기 가니까 연주 때 놓고 하면 제 기억에는 한 연말에는 먹고 모이고.
0: 지휘자님 혹시 뭐 제일 좋아하는 나는 꼭 먹어야 한다 그런 음식 있으세요?
1: 지금 회식하고 상관없이.
0: 네, 상관없이. 상관없이. 뭐 루틴 또는 뭐 나만의.
1: 아 루틴 음식은 아니고 연주 전에는 가능하면 조금 한 3, 4분이라도 꼭 잠을 좀 자려고 그러고
0: 눈이라도 3, 4분이라도요?
1: 네 5분 뭐 5분 아... 5분이 안 되더라도 눈이라도 좀 감고 있고 오... 그다음에 이제 치실 치가칫솔 요거 다 한번 꼭 하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0: 어... 네. 노래하는 것도 아닌데
1: 노래하는 거 아닌데 그거 하고 나면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0: 어... 저 예전에 어떤 분이 지휘자님은 뒷모습이 보인다고 뒷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 본 적 있어요. 나는 뒷모습만 보인다고 그래서 옷도 다 디테일로만 이렇게 쫙 아~ 멋있는 걸 그런 분 들었거든요. 어, 되게
1: 고려해봐야겠네요.
0: 그래서 예. 치실 뭔가 이게 나의 그 어떤 청결함이구나.
1: 네, 그게 뭔가. 그러면 조금 뭐랄까 무대에 나갈 때 관객들한테 아~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0: 예. 아, 이분은 저도 공감하는 것 같긴 해요. 꼭 양치해야 돼요. 예. 노래 전에.
1: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0: 예, 뭔가 기분이. 예. 우리 김학연 연주자님은 자기만의 루틴.
2: 저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기 전까지 좀 계속 떠들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좀 이렇게 텐션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좀 저 약간 가만히 있으면 저는 이렇게 뭐 지선 쌤 아시겠지만 좀 위에서 텐션을 많이 업돼 있어서 연주를 해야 되는 되니까. 역할이다 보니까
0: 다운되지 않도록. 네.
2: 끝까지 진짜 들어가기 전까지 막 쭈쭈다 떨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다른 단수님들 지나가면서 하영이 너 목소리만 들려.
0: 조용히 하자. 아 그럴 수 있죠. 여기 체력이 너무 중요하니까 각자 또 네. 운동도 하실 거고 지휘자님 네. 지휘자님 뜻이잖아요. 계속 서서 이제 단원들 아~ 다 앉아있는데 물론 타악기에도 서있지만 지휘자님 네. 계속 서서이지만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1: 아니 그렇진 않아요.
0: 그래요?
1: 저는 그런 거 힘든 적은 없었고 아니 오히려 이제 유승기 씨같이 이제 진짜 온 열정을 다해서 노래 부를 때 그때
0: 아니 지금 저희는 이제 노래하고 잠깐 들어가서 시작 지휘자님 다 계속 모든 걸 연주하시고 계시고
1: 아 근데 이제 뭐 많이 하면은 또 괜찮기도 하고 예. 또 이게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체조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음악도 같이 있으니까 네. 그냥 서 있는 거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0: 그래서 공연 진행도 얘기하셔야 되고 또 예, 하다 보니까
1: 예, 계속 바쁘니까 예. 잘 쉬고 이러면 또 그렇게
0: 오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요새 이제 음악 하시는 이제 지휘자님들이나 여러 시도를 하시고 많은 걸 물론 옛날부터 해왔지만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알아주고 봐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고 아, 다시 한번 진짜 붐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공연 계속 이어질 텐데 보러 오실 분들에게 지휘자님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

0: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편한 마음에 오셨으면
0: 편한
1: 좋겠어요.
0: 마음에.
1: 그리고 가족들 다 오셔도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공연 몇 없거든요, 사실은.
0: 맞죠.
1: 예, 그러니까는 편하게 오셔가지고 편하게 즐기시고 편하게 느끼시고 가시면 되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아, 편하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주자님께서도.
2: 네, 많이 더워질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시원한 공연장에 오셔서 가족들 다 함께 즐거운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말 즐거운 연주 많이 하고 있으니까.
0: 네. 5세 이상 관람가네요. 뭐 지지자님 이 공연 말고 다른 공연에 대한 뭐 홍보도 하셔도 됩니다.
1: 아,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오페라 코치도 전공을 했어요.
0: 아, 오페라 코치를 또. 예.
1: 그래서 지난 5월에 발퀴레 1막만 제가 피아노 치고 성악가 3명하고 같이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0: 그 어려운 바그너를요?
1: 이제 해설을 좀 하고 했더니 관객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10월 11일에 한번 하고 내년에 한 5, 6회 정도 바그너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러고 또 아마 내년 아마 아직 지금 공식적이지는 않은데 내년 초에 말로 대제의 노래 이렇게 실내악 버전이 있거든요.
0: 네네.
1: 그것도 아마 또할것 같고 그런 것들 예 지금 저한테는 큰 프로젝트고 예 도전적인 연주입니다.
0: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오늘 두분 이렇게 백윤학 지휘자님과 김하영 마림바 연주자님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스스로 마무리해야겠죠. 두분 이제 라디오 나오셨는데, 우리 어떠셨어요, 지휘자님?
1: 아, 저야 뭐 유수기님 뵌 것만으로 너무
0: 아유.
1: 예, 진짜로 예. 그동안 잘 계셨는지 또
0: 예.
1: 10년치 안부를 지금 묻고
0: 아, 그러게요. 편안하네요. 지휘자님. 오랜만에 뵙는데도 뭔가 인상도 좋으시고.
1: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제 마음 어디엔가는 유수기님하고 백인태님이 있었던 거그 연주가
0: 아,
1: 항상 있었으니까 아마
0: 감사합니다.
1: 똑같지 않았을까 저는
0: 그렇긴
1: 생각해요.
0: 하죠. 한번 함께 연주하는 연주자는 좀 응원하게 되니까.
1: 그래서 나중에 또 언젠가 또 같이 연주할 날 손꼽아 기대하겠습니다.
0: 언제든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주자님도.
2: 네, 저도 라디오는
0: 아, 네,
2: 처음이었어가지고
0: 처음이시군요.
2: 조금 긴장되는데
0: 예.
2: 백은영 선생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슬기님께서 워낙 편하게 해주셔서
0: 아유.
2: 너무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편해 보이셨어요. 다행이에요. 저
1: 원래
0: 너무
1: 여기 극 아이예요, 제가
0: 좋습니다. 아,
1: 지금. 극
0: 그래요?
1: 아이예요. 지금 이러고 아마 뻗을지도 몰랐어요, 제가
0: 아,
1: 와서.
0: 에너지를 다 쏟으셨군요.
1: 아, 처음 와가지고 가방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저희 피디님이 가방 놓으시라고 원래 이런데 지금 완전 완전히 너무 편하게 잘해
0: 천상 뭐 아티스트시네요. 궁금하네 갑자기 지휘자님 MBTI 궁금하시답니다.
1: 뭘것 같으세요?
0: 오히려 이런 분이 E이지
1: 아,
0: 않을까.
1: E는 맞아요.
0: 그죠? ES,
1: EN.
0: N이세요? ENTP?
1: 아, 아니요. 뒤에는 두개다 다르고.
0: ENFJ?
1: EFJ.
0: ENFJ세요? 제가
1: 아,
0: ENFJ거든요.
1: 그러시구나. 저는 T랑 F는 중간 딱 반반이라는 얘기
0: 진짜요? 우리 연주님은?
2: 저는 ISTJ입니다.
0: 여기가
1: 아,
0: ISTJ구나.
1: 아,
2: 네.
0: 잠깐만, 여기 마지막 빼고 다 다르네.
1: 달라요, 진짜.
0: 참, 아무튼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 지금 정말 가족 같은 진행을 했습니다. 지브리 앤 디즈니 OST 페스타 공연에도 두분 함께하는 공연에 청취자분들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도 인사드리는 게 아쉽지만 다음에 나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윤학 지휘자, 김하영 마림바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1: 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뒤에 듀더클 클래식 슬기데이. 오늘은 듀더클 토요 매거진 초대석으로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애니메이션 원령공주 중에서 원령공주 모음곡 히사이시조가 지휘하는 뉴 재팬 피라모닉 월드 드림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7월 4일 토요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장마정체 전선이 북상합니다. 새벽부터 충청과 남부지방,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릅니다. 전국이 3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에 오고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더 길게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는 이제 한산해졌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정체 구간 없이 지나고 있고요. 일산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더딥니다. 올림픽대로 공원광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줄이고요. 동작대로는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 사당역 쪽으로 차량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많이 줄면서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시구간 포함해서 정체가 없고요. 부산 쪽으로는 천안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 서다 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국가 장례식이 엿새 일정으로 공식 시작됐습니다. 현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4: 장례식은 현지 시간 4일 이란 수도 테헤란 시내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대사원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광장에는 하메네이의 운구 행렬이 도착하기 전부터 수많은 조문객이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치켜든 채 몰려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미국의 죽음을 등에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5: 묘한 기분이 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최고 지도자께서 순교하셨을 때만큼 많이 울진 않았습니다. 모두 상심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고 온 힘을 다해서 최고 지도자의 피해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하메네이 조문객입니다.
4: 이란 당국은 테헤란에만 최대 2천만 명까지 조문객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례 일정은 9일까지입니다. 5일까지는 테헤란 대사원에서 조문을 받고 6일엔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으로 옮겨 장례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7일에는 이라크로 이동해 8일까지 시아파 최대 성지인 카르발라와 나자프에서도 장례식이 엄수됩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이란 북동부의 시아파 성지이자 하미네이의 고향인 마슈아드의 이맘 레자 성지에 안장하는 것으로 장례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알리 하미네이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관저에서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을 받아 일가족과 함께 숨졌습니다. 이란은 전쟁 때문에 장례식을 열지 못하다가 지난달 미국과 휴전에 합의해 사망 126일 만에 거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메네이의 장례식 일정은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독립기념일에 맞춰 도발적으로 설정됐습니다.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즈타바 현 최고 지도자가 장례식에 참석할지는 현재로는 불확실합니다. 모즈타바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한 차례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3: 네, 미국이 각국 정부에 알레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는 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최소 13개의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하거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6: 미국이 세계 각국 정부에 광범위한 압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외교 공관에 비밀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침에는 미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재국 정부가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아랍 외교관은 루비오 장관이 최소 5개 아랍 국가의 외교 장관들과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나 개발도상국 정부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 미국의 개발 원조가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아프리카의 한 국가는 장례식 참석 대표단의 격을 낮췄다고 타스님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에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0: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유럽 3개국과 아프리카 5개국, 페르시아만 연한 아랍 국가 2개국, 동아시아 2개국 등입니다. 일부 국가는 이란 주재 자국 외교관을 참석시키려 했지만 이란이 거부했습니다. 타스님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일부 국가들이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란 측에 비밀리에 양해와 사과의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지도부와 파키스탄, 러시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의 고위급 조문단이 조문을 마쳤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이스라엘 총리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간 3일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은 세계 자유의 보루이며 이스라엘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 종식 방안을 둘러싸고 두 지도자 간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 만남이 흔들리는 동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뒤 홈플러스에 주어진 2주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이미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데요. 대주주와 채권단은 자금 지원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주말이지만 장을 보는 손님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양한 제품보다는 홈플러스 PB 상품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3: 홈플러스 소비자입니다.
2: 신선식품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냉장 코너도 빈 곳이 눈에 띕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매장 분위기에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3: 홈플러스 소비자입니다.
2: 홈플러스의 남은 시간은 단 2주. 하지만 자금 조달을 둘러싼 당사자들은 해결책보다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에 2천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메리츠 금융그룹이 김병주 회장이 제공한 1천억 원의 연대 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2천억 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메리츠 금융은 김 회장의 보증 의사를 담은 공식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며 MBK를 정조준했습니다.
4: 가령 이제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0억을 먼저 에스크로 계좌에 넣었다.
3: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4: 김병주 회장이 1000억을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BK와 김병주 회장 측은 그 메리츠가 넣은 1000억도 우리가 연대 보증한 건데 그거 1000억하고 자기들도 1000억을 넣으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
2: 결국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자금 조달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는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홈플러스 직원 약 12,000명과 간접 고용 인력까지 고용 불안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여 곳도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가량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 협력업체를 위한 4,4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운영자금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남겨준 시간은 단 2주. 자금 조달을 둘러싼 공방만 이어지며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홈플러스의 마지막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55.7원 내린 1952.1원이었습니다.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도 58.9원 하락한 리터당 1942.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산업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에 국정 지지율은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해당 프로젝트가 지지율을 위한 수단은 아니라며 실질적인 성과와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0: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이란 수식어까지 붙였는데 일단 여론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MBS에 이어 한국 갤럽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반등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토대로 한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 같은 평가를 이끈 걸로 보입니다.
1: 균형 발전의 거점, 또 첨단 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0: 다만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이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지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곧바로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는데 이 역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2: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정책 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0: 국민의힘은 지지율과 무관하다는 이 대통령 주장을 놓고 역대급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지방선거 전에 발표했다면 다른 지역 반발로 선거에 치명적 역풍을 맞았을 거라며 그래서 선거 이후에 발표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챙긴 뒤 다음날 해외 순방에도 나섭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티르키예를 찾고 이어 몽골을 방문하는데 외교 성과 역시 지지율 반등 흐름에 힘을 보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점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르면 모레 출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청래, 송영길 등 나머지 주자들도 저마다 행보를 소화하며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이르면 모레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는 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 전남인데 이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군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거론되는 곳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5: 현재 가장 중요한
6: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5: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지원, 전당적으로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4: 이튿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 순방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날 광화문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심 청취에 주력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남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연일 호남 행보 속 검찰개혁 완수, 당원 주권 완성 등 전통 지지층의 소구력 높은 메시지로 당원 민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7: 보안 수사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7: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4: 다크호스 송영길 의원은 특색 있는 외연 확장 행보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외교안보 전문성을 드러낸 데 이어 민주당 최대 고민으로 떠오른 청년 세대와의 격이 없는 소통도 이어갔습니다.
8: 20, 30대가 뭐
6: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말로 이 기성세대의 안이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
4: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들뿐 아니라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도 앞다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 추진은 입법부를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 워크숍에서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운운하며 두 제도를 선보겠다고 공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소수당의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 찍고 입법 속도전을 벌이려는 목적은 결국 정부 여당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밀어붙였습니다.

0: 치는 셈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 앞서 정인용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장마정체 전선이 북상합니다. 새벽부터 충청과 남부지방,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대 8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23도, 부산은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29도, 춘천 31도로 전국이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변북도 양방향 원활하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통과할 때만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나가는 길 현재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 짧게 지체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 쪽으로는 월릉분기점과 하월곡 사이로 짧은 지체 나타납니다. 동작대교를 비롯해서 한강다리대 상황 좋고요. 동작대로로 이어져선 사당역 쪽으로 이수역과 사당역 사이로 짧게 지체입니다. 강남대로는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쪽으로 신호대기 약간 길게 받고 있고요. 분당수서로는 각 방향 원활한 진행을 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한산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시구간 포함해서 정체 없고요. 다만 고창이나 대덕분기점 일대로 비가 살짝 내리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울이나 목포 쪽 모두 수월하게 통과합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부안 부근에 고장차 한 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따라 인천이나 서울이나 강릉 쪽 무리 없이 가고 있고요. 남부지방으로 통과하는 평택 시흥 고속도로도 평택이나 시흥 쪽 모두 수월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공원을 걷다 보면 비둘기에게 먹던 과자나 먹을 걸 주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분들 자칫하면 벌금 100만 원까지도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팩트체크 시간에는 지난달부터 단속이 강화된 서울시의 야생생물관리법에 대해서 선정수 팩트체커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때문에 분통 터졌던 분들 많으시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축구협회를 두고 카르텔이다, 적폐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단체를 지칭할 때 흔히 쓰는 카르텔이라는 단어. 어디서 온 표현인지 알고 쓰면 더 좋겠죠. 잠시 후 어원연구가 신동강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0: 이번에는 미디어 속 언어를 재해석해보는 미디어 언어 시간입니다. 요즘 축구 이야기로 온 나라가 뜨겁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실망을 했는데요. 특히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은 대통령과 그동안 우리 사회의 파벌 관행은 많은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오늘은 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익단체들의 이름 유래를 어원풀이를 통해 알아보고요. 또 개선 방향까지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말 속에 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말로콤즈 신동광입니다.
0: 네. 우리가 지난달 초에 사실 월드컵을 주제로 제발 좀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
2: 네, 그랬었죠.
0: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2: 일단은 먼저 굉장히 속상했고요.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본래 어떤 일을 하려고 만든 조직일까? 협회란 말을 들으면은 기본적으로 협력, 신뢰, 공정 같은 개념이 떠올라야 되는데
0: 네.
2: 요즘엔 자꾸 파벌이나 기득권, 인맥 같은 그런 단어들만 먼저 많이들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오늘은 협회, 연맹, 조합, 길드, 카르텔 같은 말까지 유래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0: 네, 어원으로 이 협회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적 단어들 본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2: 네, 흥미롭죠. 이 단어들이 거의 다 비슷한 뜻에서 출발했어요. 먼저 협회부터 보겠습니다.
0: 네.
2: 협회의 협자는 함께 힘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회자는 모임을 의미하죠.
0: 네.
2: 말 그대로 함께 힘을 모으는 곳이란 뜻인데 한자를 뜯어보면은 협자가 특히 재밌습니다.
0: 네.
2: 열십자에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힘력자가 세 개 붙어 있는 합할협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힘이 한데 모여 있는 형상이거든요.
0: 그러네요.
2: 네. 그래서 협회란 여러 힘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곳. 듣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이름이어야 되죠. 그런데 뭐 영어로 봐도 비슷해요. 협회를 뜻하는 어소시에이션도
0: 네.
2: 라틴어 소키우스에서 왔는데요. 동료, 친구, 함께 가는 사람을 가리키죠. 사회를 뜻하는 소사이어티, 소셜미디어의 소셜도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0: 네, 협회나 사회나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안고 있네요.
2: 네, 정확합니다. 연맹의 뜻도 비슷해요. 연자는 끈으로 있다라는 뜻이고 맹자는 맹세나 약속에서 온 말인데요.
0: 네.
2: 약속으로 연결된 공동체인 셈이죠. 특히 맹세 맹자는 원래 피를 그릇에 담아 하늘에 맹세하던 의식에서 나온 글자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죠.
0: 네.
2: 결국 연맹은 피로 이은 맹세의 모임, 생사를 함께

0: 연맹하는 집단을 뜻합니다.
1: 네, 연맹 이 말에는 구성원들의 어떤 탄탄한 신뢰와 비장함까지도 느껴지네요. 네,
0: 비장하죠.
1: 네. 네.
0: 하나 더 얘기하면 조합이라는 말도 있어요. 조직을 의미할 때 쓰이는 짤조자, 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뭐 뜨개질을 하다 그런 뜻 같은데요.
1: 네.
0: 옷감을 짜다란 얘기죠. 실을 꼬아 만든 끈에서 왔어요. 함께 힘을 짜는 조직이죠.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은 약하지만 여러 가닥이 모이면은 질기고 다부진 밧줄이 돼요.
1: 네.
0: 그래서 옷감을 짜듯이 씨실과 날실이 정교하게 얽혀야 단단한 천이 되잖아요.
1: 네.
0: 그렇게 잘 짜인 모임이 바로 조합입니다. 혹시 결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 결사 조직, 결사 모임.
0: 네네.
1: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아요.
0: 뭐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한다는 그런 뜻하고는 한자가 다르고요.
1: 아.
0: 요거는 모임을 결성하다, 맺어진 모임을 뜻합니다. 아마 이제 비밀 결사란 말들 예전에
1: 맞아요.
0: 여러 가지
1: 네.
0: 뭐 문학 작품이나 영상 작품에서 보셨을 거예요.
1: 협회부터 연맹, 조합, 결사까지 말씀해 주신 단어들의 의미가 참 듣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0: 그게 바로 핵심이죠. 그래서 협회도 연맹도 조합도 모두 출발점은 아주 좋았습니다.
1: 네. 요즘 일부 협회가 주는 느낌과 어떤 그 정체성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좋게 출발해서도 실제로 쓰이는 것들이 다르면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 자, 그럼 카르텔은요? 요즘 축구협회 비판을 할 때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0: 예, 카르텔 굉장히 좀 부도덕한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어원을 따라 올라가면은 그리스어 카르테스에서 왔대요. 파피루스 잎사귀를 뜻하는데요. 파피루스는 예전에 그 문서였다는 거는 기억하시죠?
1: 네.
0: 예, 이제 뭐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나온 두루마리 같은 것들이요.
1: 네.
0: 종이 한 장을 뜻했던 말이었는데 그 종이가 1550년대에 영어에 처음 등장할 때 의미가 결투 도전장, 도발 편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싸움을 거는 편지였었던 거죠.
1: 결투 도전장이 어떻게 지금의 카르텔이 된 건가요?
0: 17세기로 가면서 전쟁 중에 포로 교환 협정서를 쓰는데 이 말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세기 말에는 독일에서 기업들이 가격 담합 모임을 카르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후 지금의 부정적 의미가 됐는데요. 처음엔 적끼리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는 손잡고 시장을 나눠 먹었죠.
1: 아.
0: 도전장에서 공모로. 예, 이게 카르텔의 의미의 역사입니다.
1: 네, 참 길고 흥미로운 역사가 있네요.
0: 네.
1: 여기서 하나 더 짚어주실 말이 있는데요. 의리. 한국에서 협회들이 카르텔을 유지하는 힘이 바로 의리가 아닐까 싶어요.
0: 예, 맞습니다. 의리란 말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근본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의리라는 말을 보면 원래 의자는 그 매하는 양, 양자에다가 나아자가 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바칠 때 우리가 양을 많이 바쳤잖아요.
1: 네.
0: 거기서 나온 말이니까 올바름, 정의로움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 리자는 구슬옥자, 그러니까 옥옥자를 결대로 다듬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치나 도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의리란 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른 이치예요. 굉장히 고귀한 말이죠.
1: 네, 참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네요.
0: 이게 타락하게 된 경로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마땅한 도리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거쳐서 우리끼리의 충성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의리로 한 번만 봐줘란 말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선수 선발이나 감독 선발에 대한 비리도 예산 나눠먹기, 낙하산 인사 다 의리라는 이름으로 작동하거든요.
1: 그러네요.
0: 예, 의리가 올바름을 잃어버리는 순간 협회는 카르텔이 돼버립니다.
1: 네.
0: 의리가 카르텔의 접착제가 돼버린 셈입니다. 네.
1: 그럼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처럼 엘리트 비밀 결사 쪽은 어떨까요?
0: 이제 이건 서구권에서 나왔던 말들이고요. 프리메이슨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석공, 그러니까 돌제주꾼이죠. 자유로운 석공들의 모임을 뜻해요. 중세 유럽에서 성당이나 궁전을 짓던 장인 석공들의 길드에서 출발했고요.
1: 네.
0: 특정 영주나 길드에 예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석공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장인 조합이 17세기부터 지식인들이 가입하는 비밀 친목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과 결합하면서 세계적인 비밀 네트워크가 됐다라고 하죠.
1: 네.
0: 그래서 뭐 모차르트나 조지 워싱턴도 프리메이슨의 멤버였다라는 그런 설도 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석공 길드에서 세계 비밀 결사로 그 변모도 참 극적이네요.
0: 예, 여기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이에요. 그 뜻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빛을 비추다를 뜻하는 라틴어 일루미나레에서 왔습니다. 1776년 독일 바이에른에서 아담 바우스 하우프트라고 하는 학자가 계몽주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만든 비밀 지식 결사 조직이었는데요. 미신과 종교적 권위에서 벗어나 이성과 자유를 추구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죠.
1: 네.
0: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바이에른 정부에 의해서 해산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음모론의 단골 소재로 살아남아 있는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는 조직이죠.
1: 빛을 추구하던 모임이 음모론의 상징이 됐다는 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작가님,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떤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엔 다 좋은 뜻으로 시작을
0: 네.
1: 했다가 변질이 됩니다.
0: 변질됐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처음엔 다 명분이 있었어요. 함께 힘을 모으자, 피로 맹세하자, 정의를 추구하자, 자유를 지키자, 빛을 찾자.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 시간이 지나면
1: 네.
0: 내부의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기우나 봐요. 그래서 자기 보존 본능이 모두 공동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협회가 카르텔이 되는 과정이 마피아가 저항해서 착취로 가는 과정이 사실 다 같은 이야기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사실 특정 스포츠 협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참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답은 의외로 이미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협회로 늘 양궁협회가 꼽히죠. 예,
1: 네.
0: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무리 세계 랭킹 1위나 금메달리스트라고 해도 이 선발 과정에서 이겨야지 국가대표가 됩니다.
1: 의리로 선발하지 않죠.
0: 예외가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정과 정의라는 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우리는 굉장히 좋은 협회라고 인식을 해요. 사실 그게 가장 어렵죠. 의리로 좀 봐달라고 전화 한통 넣는데 그거 안 받기도 힘들고요. 그러고 이 선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합니다.
1: 네.
0: 뭐그 조직들만의 또 나름대로의 룰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궁협회가 더 특별해 보이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이익단체 협회 개혁의 방향을 한세 가지 정도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뭐가 있을까요?
0: 첫 번째는 선발과 심판 기준의 완전 공개예요. 밀실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개된 데서 뭔가를 갖다가 그 공유하고 함께 하게 되면은 의리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1: 투명하게 선발과 심판 과정을 모두 공개한다.
0: 그렇죠.
1: 네,
0: 예.
1: 두 번째는요?
0: 그리고 임원의 임기를 제한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감사를 좀더 철저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자리든 오래 앉아 있으면은 그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1: 네.
0: 마지막으로 성과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줘야 됩니다. 중세 길드처럼요. 조직이 실패하면은 수장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졌어도 자리는 지키는 그런 형태는 더 이상 지속되면 안될것 같습니다.
1: 네, 말속에 답이 있다. 늘 외쳐주시는 인사말인데 오늘따라 더
0: 네.
1: 와닿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3: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7시 10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입니다.
1: 네.
3: 4월에 했던 뉴스 명당 모니터링에서 월요일 코너 국정감사의 아쉬움에 대해 짚었었는데요. 이 코너가 5월 18일부터 명당혁신이라는 새 코너로 바뀌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명당 혁신이가 기존 코너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더 나아진 점이 있는지를 위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네, 명당 혁신위.

0: 어떤 부분이 새롭게 바뀌었나요?
1: 명당 혁신위로 바뀐 이후에도 국정감사의 고정 패널이었던 신윤규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고 있고요. 다른 패널인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석현 시사평론가가 모두 프로그램의 다른 코너에 출연하고 있었기에 패널 구성만 본다면 크게 달라진 점은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시점을 맞아 국정지적보다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정당의 쇄신을 모색하다는 점에서 코너명을 명당혁신위로 바꾼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0: 네, 새로운 패널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자, 방송 내용은 어땠습니까?
1: 그런데 패널들의 발언에서 이런 쇄신안이 보이느냐 한다면 의문이 들었는데요. 출연하는 세 패널 모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임하면 안 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물러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표현들이 평론가가 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느껴졌는데요.
0: 네.
1: 두 당의 대표에 대해 김정철 최고위원은 소금물에 중독돼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했고요. 김민아 시사평론가는 무식한 얘기다, 몸이 좀 약한 것 같다, 합병증이 우려되니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0: 네.
1: 비판은 있지만 대안은 없는 원색적인 비난에 가까운 표현들은 정치평론가라기보다 지금 책임론을 두고 싸우는 정치인들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방송을 들으며 저는 다른 채널에서 모 평론가가 한 발언이 생각났는데요. 우리는 관찰자로서 논평할 수는 있지만 플레이어는 되지 말자.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다. 플레이어가 될 거면 차라리 정당을 만들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0: 네.
1: 명당 혁신위의 패널인 평론가들이 관찰자로서의 시선으로 상황을 짓는다면 보다 혁신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0: 네. 뉴스 명당 관련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고요?
1: 또한 날이선 발언 대신 평론가가 가져야 할 넓은 시야는 또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0: 네.
1: 요즘은 지상파 종편 외에도 유튜브로도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지상파 방송도 유튜브에 스트리밍하거나 업로드할 정도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0: 네.
1: 진행자도 계속 유튜버들을 이른바 대형 스피커로 칭하며 이들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매주 던지고 있습니다. 진행자를 비롯해 패널들도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있고요. 설령 출연이나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치평론가라면 거기에서 나온 발언과 흐름을 챙겨놓아야 할 시사 유튜브 채널들이 있습니다.
0: 요즘 인기 있는 정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200만이 넘어가죠?
1: 네. 그런데 유독 김민아 평론가만 이에 대해 모르쇠 반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6월 15일에는 김어준 씨나 뭐 매불쇼는 이제 한 2주간 쉰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라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유튜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0: 네.
1: 이에 진행자가 겸공, 김어준의 겸손을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안 하셨나요? 라며 묻자 저는 그런 유튜브 있는지 잘 모르고 라고 답하는데요. 6월 22일 역시 같은 질문에 제가 뭐 유튜버는 잘 몰라서 유튜버들 싸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라고 답합니다.
0: 네.
1: 그런데 22일의 경우에는 앞서 이석현 평론가와 신윤규 변호사가 김어준 사단을 이루는 팀 김어준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진영 갈등이 이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0: 네.
1: 그 와중에 본인만 김어준이나 이들의 유튜브 채널을 모른다고 고소하는 김민아 평론가의 태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출연하는 매체가 YTN이다 보니 전통 언론,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존중 같은 게 아닐까 짐작은 해봅니다.
0: 네, 선을 그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아예 모른다는 것은 좀 어색하긴 하네요.
1: 이런 상황에서 진행자의 노련한 역할이 잘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6월 26일 여의도 숙녀캠프에서 진행자가 강수영 변호사에게 당신은 용역평론가냐 촉법평론가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강수영 변호사는 녹화 방송이니까 아직 공개된 거 아니잖아요 라고 답하는데요.
0: 네.
1: 이는 팟캐스트이자 유튜브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다스웨이더에 출연한 유시민 전 장관의 표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발언이 나온 방송은 생방송이 아니라 6월 24일에 녹화해 26일에 공개되는 방송이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26일 오전 방송인 뉴스 명당에서 진행자가 이 발언을 하던 시점에는 정작 이 말이 나온 본방송은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의도 정치인과 평론가 사이에서는 24일 녹화 이후 이 말이 다 퍼져서 회자되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본방송이 나간 이후에는 관련 기사들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무조건 유튜브에서 나온 말이니까 하고 배척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슈화될 부분은 빠르게 잡아서 과한 표현은 정제한 후 방송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전통 매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임을 진행자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단 꼼꼼하게 짚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지금까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0: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살펴볼 주제는 길거리 동물 먹이주기입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또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에서 많은 동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2026년 6월부터 서울시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가 되고 있나요?
3: 네, 이 서울시는 2025년 4월, 그러니까 1년하고도 2년 전이네요.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이 야생생물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0: 네.
3: 그렇다고 해도 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뭐 이런 모두 38곳에서 이 먹이주기 금지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요.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뭐 북서울 꿈의숲, 서울대공원 뭐 이런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이 되고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11곳 뭐 이런 곳들도 금지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0: 네.
3: 이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처음 적발되면 2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0: 아, 이게 또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다르네요.
3: 네.
0: 자, 그럼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네, 제가 직접 서울시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봤는데
0: 네.
3: 아직까지 이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해서 취합을 하지 않아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관계자가 현장을 몇 군데 나가서 관련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이 과태료 부과 시행 이전보다 확실히 먹이 주기가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0: 네.
3: 이 관계자가 체감을 전하는 것이어서 뭐 좀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과태료 제도 시행에 효과가 있는지 좀 심층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에 새로 시행된 정책의 이름이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입니다.
3: 네.
0: 비둘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3: 이번 서울시 조치는 사실상 비둘기를 겨냥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야생생물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이걸 이제 유해 야생동물로 정하고 있는데
0: 네.
3: 이 야생생물법 시행 규칙은 이 유해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부류를 구체적으로 8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등 그리고 일부 지역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0: 네.
3: 이런 부류는 비도시 지역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 서울시 조치에 해당되는 건 일부 지역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펄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이렇게 정해집니다.
0: 네.
3: 이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이 2020년에는 667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1,432건으로 3년 동안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민원 내용은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 뭐 이런 위생적 피해 그리고 비둘기 사체 처리 뭐 이런 것들인데요. 비둘기가 갑자기 날아오르면 무서워서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 분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비둘기가 내 눈앞에서 갑자기 날아오르면 정말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고요.
3: 네.
0: 또 털이 날리고 또 곳곳에 이 배설물이 있다 보니 싫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에 먹이를 주는 분들의 심리는 뭘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3: 이 가장 큰 이유는 뭐 아무래도 측은지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불쌍하니까 준다 이런 분들 많은 것 같고
0: 네.
3: 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먹이를 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불쌍하고 귀여워서 그리고 자비심의 발현 뭐 이런 식으로 먹이를 주는 건데요.
0: 네.
3: 비둘기가 먹이를 받아먹는 걸 보면서 재밌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애기들 공원에서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주면서 막 깔깔깔깔하고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0: 네.
3: 이 우리나라의 비둘기가 크게 늘어나게 된 계기가 서울올림픽, 뭐 대통령 취임식 뭐 이런 큰 행사에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런 큰 행사들에서 비둘기를 날리는 게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비둘기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들여와 놓고 이제 와서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뭐 이런 항변도 비둘기 애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0: 네.
3: 일부 동물단체들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하는 정책은 결국 비둘기를 굶어 죽게 만드는 처사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0: 네.
3: 그런데 비둘기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습니다.
0: 네.
3: 살기 위해서 먹이를 찾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이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게다가 이 비둘기는 번식력이 강해서 먹이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이 주기를 금지해서 개체 수 조절을 시도하는 건데요. 실제로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 이런 해외 각국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걸 금지해서 개체 수 조절에 성공한 사례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게 오히려 그 비둘기의 사냥 능력을 퇴화시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3: 그렇습니다.
0: 네, 한강공원 등 38곳이 먹이 주기 금지 구역으로 정해졌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3: 네.
0: 이 외에 다른 곳에서는 먹이 주기를 해도 되는 건지요?
3: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은 먹이 주기 금지 구역 내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됐을 때 뭐 이걸로 한정이 되는데 따라서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0: 네.
3: 그렇지만 뭐 금지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0: 네.
3: 그리고 먹이 주기가 계속되고 개체 수가 늘어나서 배설물로 인한 피해 민원이 빗발치면 결국에는 유해 조수 포획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먹이 주는 분들은 당장에 불쌍하고 귀여워서 먹이를 준다고 할지는 몰라도 이게 개체수 급증으로 이어지면 결국에는 비둘기들이 통째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0: 네, 저도 어릴 때 다친 비둘기를 발견하고 동물병원에 데려간 기억이 있는데 네, 물론 소중한 생명이지만 그래도 먹이 주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0: 또 요즘 도시하천에서는 오리 가족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새끼 오리 여러 마리가 어미를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저도 발견한 적이 있는데 오리에게 빵이나 과자, 시리얼 같은 사람 음식을 먹이로 주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 예, 저도 요즘에 양계천을 따라서 뭐 산책을 하다 보면 귀여운 오리 가족이 하천에 떠다니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0: 네.
3: 이제는 뭐 번식기가 거의 끝나는 시즌이라서 새끼들도 제법 많이 큰 청소년쯤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0: 네.
3: 그래서 이제 뭐라도 좀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비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먹다 남은 뭐 식빵이나 과자, 시리얼 이런 거 들고 와서 귀엽고 불쌍하니까 먹을 것 좀 나눠주겠다는데 왜 참견이냐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0: 네.
3: 그래서 좀 해외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영국은 이 여러 지자체들이 오리에게 빵을 주는 거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뭐 미국도 지자체에 따라서 오리나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걸 금지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0: 네.
3: 이게 우선 오리들에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천사의 날개, 뭐 엔젤 윙스라는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날개의 마지막 관절이 뒤틀리고 날개 깃털이 몸에 닿지 않고 옆으로 쭉 나오는 질병인데요. 이 새들은 일반적으로 날지 않을 때 날개를 접어서 몸통에 밀착시키는데 이 천사의 날개 질환이 있으면 날개가 접히지 않고 몸 바깥쪽으로 뻗치게 됩니다. 그래서 날 수도 없게 되고요.
0: 네.
3: 아직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는 않았는데 탄수화물 과다 섭취, 뭐 이런 영양 불균형 탓에 이 질환이 발생한다, 뭐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 어릴수록 이 영양 불균형에 노출이 되면 각종 질병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0: 결국 이게 물고기를 주느냐 아니면 스스로 잡는 법을 터득하도록 냅두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이 오리가 잡식성 동물이라서 오리도 사실 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물풀 뜯어 먹거나 뭐 작은 곤충을 사냥해서 먹거나 알아서 잘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먹이를 주게 되면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연적인 먹이 활동을 하게 되는 능력이 떨어지죠. 이 오리들이 자연의 일부로서 본성을 발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주는 먹이를 계속 받아먹고 의존하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또 비정상적으로 개체 수가 늘어나면 하천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직접 관찰한 장면을 좀 말씀드리면 이 새끼 오리를 거느린 어미가 먹이 주는 사람 앞에서 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고 뭐 새끼들도 이빵 부스러기 받아 먹으려고 막 알짱거리는데 다른 오리들이 날아와서 텃세를 부리면서 어미 오리가 쫓겨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라면 새끼 오리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건데요. 이럴 때뭐 외갈이나 고양이의 습격에 새끼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이 먹이를 주지 않아도 이 오리들은 물속에 사는 곤충이나 물풀을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이 아귀를 품은 사람에게 쉽게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2022년에는 서울 도시하천에서 10대 형제가 오리 가족에게 돌팔매질을 해서 몰살시킨 사건이 있어서 한번 큰 반향이 일기도 했습니다.
0: 저도 정말 이 뉴스를 접하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 형제 처벌은 받았나요?
1: 이 야생생물법 8조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계기가 경찰서 수사관이 시민 신고를 받고 자수를 권고하는 격보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범인은 인근에 살고 있는 10대 형제로 밝혀졌고 입건이 됐다는 것까지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는데요. 검찰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문서상 필요한 경우 외에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소년법 조항에 따라서 소년 사건의 처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일단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고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해친 게 아니라고 해서 가해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리는 해당되지도 않지만 뭐 비둘기처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됐다고 해도 함부로 죽이거나 해치면 처벌받게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0: 지금까지 동물 먹이 주기에 대한 진실들, 선정수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스콜피온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 소식이 있습니다.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새벽에 충청의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는 23도,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9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지고요. 이번 장마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조금 더 이어집니다. 곳에 따라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변 시설물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가 발생해서 부근으로 좀 혼잡하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 사고 구간 외에는 대체로 여유가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로 짧게 지체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월릉분기점과 월계 1교 사이 차간경 역을 좁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현재 원활하게 통과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1: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0: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국가 장례식이 엿새 일정으로 공식 시작됐습니다. 현 최고 지도자인 모제타바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4: 장례식은 현지 시간 4일 이란 수도 테헤란 시내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대사원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광장에는 하메네이의 운구 행렬이 도착하기 전부터 수많은 조문객이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치켜든 채 몰려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미국의 죽음을 등에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5: 묘한 기분이 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최고 지도자께서 순교하셨을 때만큼 많이 울진 않았습니다. 모두 상심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고 온 힘을 다해서 최고 지도자의 피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하메네이 조문객입니다.
4: 이란 당국은 테헤란에만 최대 2천만 명까지 조문객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례 일정은 9일까지입니다. 5일까지는 테헤란 대사원에서 조문을 받고 6일엔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으로 옮겨 장례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7일에는 이라크로 이동해 8일까지 시아파 최대 성지인 카르발라와 나자프에서도 장례식이 엄수됩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이란 북동부의 시아파 성지이자 하미네이의 고향인 마슈아드의 이맘 레자 성지에 안장하는 것으로 장례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알리 하미네이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관저에서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을 받아 일가족과 함께 숨졌습니다. 이란은 전쟁 때문에 장례식을 열지 못하다가 지난달 미국과 휴전에 합의해 사망 126일 만에 거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메네이의 장례식 일정은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독립기념일에 맞춰 도발적으로 설정됐습니다.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주타바 현 최고 지도자가 장례식에 참석할지는 현재로는 불확실합니다. 모주타바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한 차례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3: 미국이 각국 정부에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는 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하거나 불참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6: 미국이 세계 각국 정부에 광범위한 압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외교 공관에 비밀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침에는 미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재국 정부가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아랍 외교관은 루비오 장관이 최소 5개 아랍 국가의 외교 장관들과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나 개발도상국 정부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 미국의 개발 원조가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아프리카의 한 국가는 장례식 참석 대표단의 격을 낮췄다고 타스님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에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유럽 3개국과 아프리카 5개국, 페르시아만 연한 아랍국가 2개국, 동아시아 2개국 등입니다. 일부 국가는 이란 주재 자국 외교관을 참석시키려 했지만 이란이 거부했습니다. 타스님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일부 국가들이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란 측에 비밀리에 양해와 사과의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지도부와 파키스탄, 러시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의

0: 고위급 조문단이 조문을 마쳤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산업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국정 지지율은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해당 프로젝트가 지지율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며 실질적인 성과와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이란 수식어까지 붙였는데 일단 여론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MBS에 이어 한국 갤럽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반등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토대로 한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 같은 평가를 이끈 걸로 보입니다.
3: 균형 발전의 거점, 또 첨단 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2: 다만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이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지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곧바로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는데 이 역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3: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2: 국민의힘은 지지율과 무관하다는 이 대통령 주장을 놓고 역대급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지방선거 전에 발표했다면 다른 지역 반발로 선거에 치명적 역풍을 맞았을 거라며 그래서 선거 이후에 발표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챙긴 뒤 다음 날 해외 순방에도 나섭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티르키예를 찾고 이어 몽골을 방문하는데 외교 성과 역시 지지율 반등 흐름에 힘을 보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지역비하 응원고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 범여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4: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에 징계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점 윤곽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인석 전 국무총리가 이르면 모레 출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청래, 송영길 등 나머지 주자들도 저마다 행보를 소화하며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5: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이르면 모레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는 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 전남인데 이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군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거론되는 곳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든든하게

0: 뒷받침하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1: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 제1과제라고 생각하는
2: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1: 현대 메가 프로젝트의 지원, 전당적으로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0: 이튿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 순방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날 광화문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심 청취에 주력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남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연일 호남 행보 속 검찰개혁 완수, 당원주권 완성 등 전통 지지층의 소구력 높은 메시지로 당원 민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3: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3: 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0: 다크호스 송영길 의원은 특색 있는 외연 확장 행보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외교안보 전문성을 드러낸 데 이어 민주당 최대 고민으로 떠오른 청년 세대와의 격이 없는 소통도 이어갔습니다.
4: 20, 30대가 뭐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말로 기성세대의 안이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
0: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들뿐 아니라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도 앞다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 추진은 입법부를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 워크숍에서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운운하며 두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수당의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 찍고 입법 속도전을 벌이려는 목적은 결국 정부 여당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밀어붙이려는 셈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조기에 마치고 최근 귀국한 축구대표팀 에이스 이강인도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는데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은 줄곧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풀타임을 뛴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 SNS를 통해 팬들 기대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본인 역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본인 몫을 더 잘해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흥민, 이재성과 마찬가지로 대표팀 내부 문제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전 감독도 계속해서 내부 분란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7: 저희는 이제
2: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7: 느끼지 못하고 있고 선수들과의 관계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8: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인 내부는 없었어요.
6: 경기 결과가 나빴던 것이지 감독으로서 선수 기용의 원칙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협회도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갈등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전했습니다. 내부 문제도 없었는데 남아공전 경기력이 왜 그리 나빴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YTN 이도훈입니다.
5: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9: 줄지어 이동하는 경찰들 사이로 중년 남성이 몸을 내던집니다. 급기야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는데 경찰이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실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가로막고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0: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2: 60대 남성 A씨입니다.
10: 경찰들한테 욕 한 자리 한 거 없고 저는 아주 지금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칩니다.
9: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법원은 A 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근무 중인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먼저 구속 송치됐습니다. 반면 잠실 7동 투표소 시위 현장을 떠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여성을 다음 주 소환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해 법원 판단을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앞서 정인용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부터 다시 정체 전선이 북상하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대 80mm, 중부지방은 20에서 60mm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간당 20에서 30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는 만큼 주변 시설물 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비슷한 구간에서 한두 시간째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계속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정체 구간이 늘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못 올리고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남단 쪽으로 조금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강변북도는 일산 들어가는 길 마포대교 위에서 나오는 길에서는 이촌동 일대에서 잠시 주춤합니다. 북부간선도로 계속 원활하다가 종암동 방향으로 조금 전부터는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 차간격 좁히고 있고요. 외곽 쪽으로는 비교적 정상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크게 정체되는 구간 없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시가지 구간 포함해서도 큰 막힘이 없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조금 전에 양재나들목 부근 6차로에 고장차가 서게 됐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에 박화영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김만수가 부릅니다. 푸른 시절.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푸른 시절 듣고 왔습니다. 김만수의 목소리로 출발해 봤어요. 8920번님, 김만수 푸른 시절 추억이 있는 노래입니다. 좋아요 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셨고요. 9620번님도 오늘 함께해 주시면서 오늘도 수고하시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5265번님,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라고 인사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참 푹푹 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날씨였잖아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오기 시작해서 이 비가 한동안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청권 비 많이 온다고 하고요. 또 지리산과 인접한 경남 서부 남해안 20에서 70mm, 제주 지역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낮 최고 기온은 30도 이상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구적구적하면서 습한데 거기에다가 낮 기온이 30도 이상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후텁지근하고 찜통더위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럴 때 밖에 나가서 야외활동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실내에서 머무시면서 제일 좋은 방법 바로 채널을 FM 94.5MHz에 고정하시고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의 첫날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뉴스앤뮤직 가족분들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노래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한 Summer Nights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전미도의 버터플라이까지 듣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이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압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에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외교 공관에 비밀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침에는 미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재국 정부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개표소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은 국조특위위원들이 게이트 앞을 지나가자 위원들에게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화영화 짱구는 못 말려에서 짱구 엄마 목소리로 널리 알려진 성우 강희선 씨가 향년 65세로 별세했습니다. 강 씨의 유족은 고인이 오늘 새벽 2시쯤 인제대 상계백병원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1979년 TBC 10기 성우 출신인 고인은 방송통폐합으로 KBS 성우 15기가 됐고 이후 KBS 성우 극회장과 한국성우협회 수석 부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519번님, 친근한 YTN 라디오 좋아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친근한

YTN 라디오 다음 주면 이제 3분기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혹시 015 걸려오는 전화 있으면 YTN 라디오 친근해서 좋아요라고 꼭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저희 YTN 라디오가 여름 개편을 맞아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일 오전 6시 20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인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신설이 되고요. 또 평일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뉴스 정면 승부는 새로운 목소리의 진행자가 찾아오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중에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YTN 경제 라디오도 새롭게 문을 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유익한 경제 정보 많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엔 신청곡으로 채워보겠습니다. 8920번님의 신청곡 김만준의 모모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9746번님의 신청곡이에요. 비틀스의 헤이 주드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통산 20골을 터뜨렸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 선수는 카보베르데와의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 선발 출전해 전반 29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메시의 이번 대회 7호 골이자 월드컵 통산 20호 골입니다. 이번 골로 6골을 넣은 프랑스의 음바페 선수를 제치고 득점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 돌풍팀인 카보베르데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어렵게 이겼습니다. 이집트도 승부차기 혈투 끝에 호주를 꺾고 16강에 올랐고 콜롬비아는 가나를 1대0으로 누르고 8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김주형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존 디어 클래식 반환점을 공동 19위로 돌았습니다. 김주형 선수는 오늘 미국 일리노이주 실비스의 TPC 디어런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적어냈습니다. 중간 합계 7언더파 135타를 기록한 김주형 선수는 공동 11위 그룹과 한타차, 공동 4위 그룹과는 3타차를 보였습니다. 남자 탁구 이승수 선수가 제30회 아시아 청소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유일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승수 선수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대회 15세 이하 남자 단식 종목 결승에서 일본의 오노 소마 선수를 세트 점수 4대2로 물리치고 시상대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거둔 유일한 메달이자 단체전을 포함한 대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금메달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4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말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9849번님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곡 올려주셨습니다. 아, 이맘때 제주도 가면 참 좋은데 지금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또 제주도 현지에 계신 분들, 여행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시간 끝곡으로 9849번님의 신청곡 최성원 제주도의 푸른밤, 이어서 이승철의 오늘도 난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새벽부터 충청과 남부지방,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23도, 부산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해서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29도, 춘천 31도로 전국이 3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에 오겠고요. 중부지방은 조금 더 길게 목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따라서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전시간 사고 여파 때문에 속도가 줄어 있고요. 동호대교 다리 위에서는 남단에서 북단 방면으로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2차로 중심으로 뒤쪽으로 좀 꽉 막혀 있고요. 이제 고장차 견인 작업은 지금 한창이기 때문에 주변으로는 많이 혼잡합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그리고 일산 들어가는 길은 한남대교 위에서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후계자 모스타바 불참 전망 속에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각국 정부의 장례식 불참을 압박하면서 최소 13개 나라가 참석을 철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2주 안에 2천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긴급 자금 조달을 둘러싼 메리츠 금융과 대주주 MBK 간 책임 공방 속에 대량 실직과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0: 대제구 야구부의 지역 비하 응원 구호 사태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5.18이 성역이냐는 교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의 SNS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 청와대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유전자 감식 보고서를 늑장 보고하는 등 곳곳에서 수사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신분인 장윤기의 부친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없애고도 처벌을 피하면서 친족 간 특례 존폐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0: 캡틴 손흥민에 이어 이강인도 월드컵 조기 탈락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축구협회도 뒤늦게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홍명보 전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갈등설 등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1: 주말인 오늘 수도권과 강원, 경북엔 체감온도 30도를 훌쩍 넘기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장맛비는 오늘 밤 충청에 이어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토요일 밤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국가 장례식이 엿새 일적으로 공식 시작됐습니다.
1: 현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2: 장례식은 현지 시간 4일 이란 수도 테헤란 시내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대사원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광장에는 하메네이의 운구 행렬이 도착하기 전부터 수많은 조문객이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지켜든 채 몰려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미국의 죽음을 등에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3: 묘한 기분이 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최고 지도자께서 순교하셨을 때만큼 많이 울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상심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고 온 힘을 다해 최고 지도자의 피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하메네이 조문객입니다.
2: 이란 당국은 테헤란에만 최대 2천만 명까지 조문객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례 일정은 9일까지입니다. 5일까지는 테헤란 대사원에서 조문을 받고 6일엔 이란 중부 종교도시 곰으로 옮겨 장례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7일에는 이라크로 이동해 8일까지 시아파 최대 성지인 카르발라와 나자프에서도 장례식이 엄수됩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이란 북동부의 시아파 성지이자 하미네이의 고향인 마슈아드의 이맘 레자 성지에 안장하는 것으로 장례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알리 하미네이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관저에서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을 받아 일가족과 함께 숨졌습니다. 이란은 전쟁 때문에 장례식을 열지 못하다가 지난달 미국과 휴전에 합의해 사망 126일 만에 거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메네이의 장례식 일정은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독립기념일에 맞춰 도발적으로 설정됐습니다. 아들이자 후계자인 모즈타바 현 최고 지도자가 장례식에 참석할지는 현재로는 불확실합니다. 모즈타바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한 차례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네, 미국이 각국 정부에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는 이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미국의 압박으로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하거나 불참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미국이 세계 각국 정부에 광범위한 압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외교 공관에 비밀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침에는 미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재국 정부가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아랍 외교관은 루비오 장관이 최소 5개 아랍 국가의 외교 장관들과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나 개발도상국 정부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 미국의 개발 원조가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아프리카의 한 국가는 장례식 참석 대표단의 격을 낮췄다고 타스님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에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유럽 3개국과 아프리카 5개국, 페르시아만 연한 아랍국가 2개국, 동아시아 2개국 등입니다. 일부 국가는 이란 주재 자국 외교관을 참석시키려 했지만 이란이 거부했습니다. 타스님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일부 국가들이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란 측에 비밀리에 양해와 사과의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지도부와 파키스탄, 러시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의 고위급 조문단이 조문을 마쳤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이스라엘 총리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현지 시간 3일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은 세계 자유의 보루이며 이스라엘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 종식 방안을 둘러싸고 두 지도자 간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 만남이 흔들리는 동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뒤 홈플러스에 주어진 2주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이미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데요.
1: 네, 대주주와 채권단은 자금 지원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5: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주말이지만 장을 보는 손님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양한 제품보다는 홈플러스 PB 상품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6: 예전에 봤는데 이렇게
7: 홈플러스 소리사입니다.
5: 신선식품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냉장코너도 빈 곳이 눈에 띕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매장 분위기에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7: 홈플러스 소비자입니다.
5: 홈플러스의 남은 시간은 단 2주. 하지만 자금 조달을 둘러싼 당사자들은 해결책보다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에 2천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메리츠 금융그룹이 김병주 회장이 제공한 1천억 원의 연대 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2천억 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메리츠 금융은 김 회장의 보증 의사를 담은 공식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며 MBK를 정조준했습니다.
8: 가령 이제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0억을 먼저 에스크로 계좌에 넣었다. 나머지 MBK하고
9: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8: 1,000억을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BK와 김병주 회장 측은 그 메리츠가 는 1,000억도 우리가 연대 보증한 건데 그거 1,000억하고 자기들도 1,000억을 넣으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
5: 결국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자금 조달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는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홈플러스 직원 약 12,000명과 간접 고용 인력까지 고용 불안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여 곳도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가량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 협력업체를 위한 4,4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운영자금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남겨준 시간은 단 2주. 자금 조달을 둘러싼 공방만 이어지며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홈플러스의 마지막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55.7원 내린 1,952.1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58.9원 하락한 리터당 1942.4원을 기록했습니다.
0: 행정안 정부가 어제 오후 6시에 마감된 1,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모두 3,540만여 명으로 지급 대상자의 98%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급액 규모는 6조 1,100여억 원으로 1인 평균 지급액은 17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산업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그 국정 지지율이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다만 해당 프로젝트가 지지율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며 실질적인 성과와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이란 수식어까지 붙였는데 일단 여론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MBS에 이어 한국 갤럽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반등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토대로 한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 같은 평가를 이끈 걸로 보입니다.
10: 균형발전의 거점, 또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9: 다만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이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지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곧바로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는데 이 역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10: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9: 국민의힘은 지지율과 무관하다는 이 대통령 주장을 놓고 역대급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지방선거 전에 발표했다면 다른 지역 반발로 선거에 치명적 역풍을 맞았을 거라며 그래서 선거 이후에 발표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챙긴 뒤 다음 날 해외 순방에도 나섭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티르키예를 찾고 이어 몽골을 방문하는데 외교 성과 역시 지지율 반등 흐름에 힘을 보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배재구 야구부의 부적절한 지역비하 응원 구호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직 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 범 여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1: 서울 배재구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에 징계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정향 이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전남 광주 특별시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

0: 최고의 폭탄을 설치했다. 배제구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발견한 뒤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수색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2: 줄지어 이동하는 경찰대 사이로 중년 남성이 몸을 내던집니다. 급기야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는데 경찰이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실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가로막고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4: 60대 남성 A씨입니다.
3: 경찰들한테 욕 한 자리 한거 없고 저는 아주 지금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칩니다.
2: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근무 중인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먼저 구속 송치됐습니다. 반면 잠실 출동 투표소 시위 현장을 떠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여성을 다음 주 소환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5: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해 법원 판단을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6: 앞서 정인용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는데요. 내일 오전 충청과 영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까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번 비는 양이 많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시간당 최대 30mm가 집중되는데요. 운전할 때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교통 정체 및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위로는 대체로 여유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다만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 4, 5차로에 포장공사를 하면서 이 부근으로는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이 공사 구간 제외하고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방향으로는 비교적 원활합니다. 일산으로 들어가는 길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구간 정체 살펴지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역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속도 내려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7월 4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스팅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Shape of My Heart.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은 스팅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Shape of My Heart 듣고 왔어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뉴스 앤 뮤직 여러분의 사용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Verve의 The Drugs Don't Work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이어서 Verve의 The Drugs Don't Work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리버스터 신청과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 민생 발목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비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과 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을 살리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곧 시행을 앞둔 개정정보통신망법은 국민입틀망법이라며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SNS에 해당 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법이라며 사전검열 금지와 언론 표현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시행돼 77법으로 불리는 개정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해 정당한 비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제9호 태풍 바비가 괌과 사이판 지역으로 접근하는 데 대해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유병석 영사안전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태풍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현지에 있는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주말 태풍 바비가 괌과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보를 토대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 안전 조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기온이 조금씩 그래도 떨어지면서 아 한낮보다는 괜찮다, 버틸만하다는 청취자분들의 메시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왜 이렇게 밤 늦은 시각에도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년과 비교하면 작년 이맘때쯤에는 에어컨 켜고 하루 종일 집에서도 에어컨 가동하느라 바빴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아직 집에서는 에어컨을 켜지 않았어요. 아 밤에는 그런데 이렇게 냉방기기 없이 잠들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다가 깨면 실내 온도가 한 30도 정도로 표기되어 있는 걸 보고 실내가 왜 더 덥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날씨와의 기싸움을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언제까지 내가 에어컨 안 켜고 한번 버티나 이런 생각으로 요즘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 청취자 가족분들은 다들 어떻게 집 안에서도 에어컨 켜고 계시나요? 많이 낮 시간대는 덥긴 하지만 그래도 저녁이 되면 기온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예년보다는 늦은 장마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날씨 때문에 살만하다라는 목소리가 주변에서는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열대야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많이 습하다 보니까 실제 체감 기온은 좀 높은 편이에요. 오늘 밤에도 쾌적하게 이 늦은 밤 시간대 더위 느끼지 않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이번에는 뭔가 여름 하면 생각나는 그런 노래거든요. 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영화의 한 장면도 함께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라라랜드 배우 출연진들이 함께한 Another Day of Sun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폴 앤카의 Smells Like Teen Spirit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에이스 이강인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 결과에 큰 아쉬움을 나타내며 더욱 성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월드컵은 선수로서 많은 것을 찬찬히 돌아보게 만든 대회였다면서 대표팀을 응원해주신 모든 팬들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 또한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많은 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걸맞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자신 또한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선발로 전환한 장현식 선수의 호투와 홍창기 선수의 맹타를 앞세워 한화 이글스전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LG는 오늘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정규 시즌 홈경기에서 한화를 5대3으로 꺾고 이겼습니다. 이로써 LG는 전날 1대8 대패를 설욕하며 지난 5월 9일부터 이어진 한화전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신민준 구단이 2년 만에 GS칼텍스배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신민준 구단은 오늘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1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결승 5번기 3국에서 박정환 구단에게 199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우리나라 랭킹 3위인 신민준 구단은 이로써 2위 박정환 구단을 3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고종서님의 신청곡 다이나믹 듀오 거기서 거기 이어서 슈프림팀과 영준의 왜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장마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충청과 남부지방에 새벽에 비가 오고요.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 시작된 장맛비가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되면서 전남 남해안과 제주는 예상에서는 많게는 강수량 100mm, 산지는 최대 150mm가 넘는 만큼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까지도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맛비가 전국에 오겠습니다. 분당서로 성남 쪽으로 청담대교 북단과 남단 사이 3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간 주의해서 가셔야겠고요.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 밀립니다. 강변북로는 대체로 원활하지만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 쪽에서는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차로가 줄어서 이 부근을 지나는 차량들은 시속 30km가 채 안 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순환로는 비교적 양방향 원활한데 난제나 뒷목에서 내부 순환로로 합류하는 길목에서는 차간격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암살당한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시작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간 4일 오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내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 대사원 광장에서 알리 하메네이 공식 장례식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광장에는 하메네이의 운구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0: 시작하기 전부터 수많은 추모객이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치켜든 채 몰려들었습니다. 장례 일정은 9일까지 엿새 동안 이란과 이라크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1: 미국이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압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소식통을 이용해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외교 공관에 비밀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침에는 미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재국 정부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다 개발도상국 정부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 미국의 개발 원조가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재 경찰 신분으로 사건의 핵심 증거를 없애고도 친족 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는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 본성에 닿아있는 조항이라 폐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 관련 쟁점을 유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장모 경감은 아들의 범행 이후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 아버지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만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이에 친족 특례 개선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구시대적 조항이라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3: 그동안은 가해자의 피해자 인권 쪽에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피해자 쪽도 이제 생각을 해야
4: 되니까 신중범 변호사입니다.
3: 가해자의 처벌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애버릴 수도 있으니까.
2: 다만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건 본능에 가까워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5: 가족이 애처로운 마음에 그거를 숨겨주고 은폐했다고 해서
4: 이 장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입니다.
5: 범죄자를 또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형법적으로 기재 가능성도 없죠.
2: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부친을 당장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도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총합 5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2명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청소년까지 범죄에 끌어들였는데 지난해 12월 출범한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이 검거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6: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밖으로 나옵니다.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급 사범 2명이 올해 상반기 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추정 판돈은 약 5조 3천억 원. 이들 가운데 30대 A씨는 필리핀 등에서 4조 8천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수백억 원대의 세금 포탈과 마약 제공,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가 지난 6월 12년 만에 덜미를 잡힌 건데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5천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또 다른 피의자 40대 B씨는 중고등학생을 유인해 이른바 총판 자리를 주며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해 사회적 폐해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번 검거 작전은 작년 12월에 출범한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가 주도하고 외교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중동전쟁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송환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도피 범죄자에 대한 추적 검거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 수익 환수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유력 정치인들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단 악성 루머를 수차례 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SNS 계정에 악의적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5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인들이 살인과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글을 SNS에 세 차례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바다로 떨어져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목포해경과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8시 반쯤 전남 광주 목포시 달동의 국가보안부두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주요 해수욕장들이 속속 개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을 연 강원 강릉 경포 해수욕장에는 첫날부터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드넓은 백사장을 따라 파라솔이 펼쳐집니다. 피서객들은 기다렸다는 듯 바다로 뛰어듭니다. 친구들과 짓궂은 물장난을 치고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8: 더위도 물 한번 빠지니까 다 날아가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만나게 돼서 더위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7: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백사장에 누워 모래 찜질도 합니다.
9: 물속에서 추워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따뜻하고 잠도 와서 좋아요.
10: 이곳 경포해수욕장 수온은 18도 안팎입니다. 아직 물은 조금 차갑지만 개장 첫날부터 피서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 강원 동해안해수욕장 80여 곳은 이달 중순까지 차례로 문을 엽니다. 야간 개장도 확대됩니다. 이달 중하순부터는 강릉 경포와 속초, 양양 낙산, 삼척 등 네 곳에서 야간 해수욕을 할 수 있습니다. 해파리와 상어 유입을 막는 방지망은 지난해의 4배가 넘는 쉬운 한 곳에 설치됩니다. 수상안전요원도 690여 명이 배치됩니다. 해경은 안전요원이 없는 구역 출입을 피하고 물놀이할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0: 전국이 흐린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축제장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충남 부여에서는 형형색색의 천만송이 연꽃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렸고 경기 양평에서는 수박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1: 초록 연잎 사이로 각양각색의 연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맑고 청아한 자태에 그윽한 향기까지 더해져 한여름의 정취를 선사합니다.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오는 충남 부여 국남지에 천만송이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연꽃과 함께 사진을 찍고 카누를 타고 연잎 사이를 누비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12: 연꽃 자체가 주는 그 순수한 이미지라든지 수려한 느낌이 다른 꽃들과 다르게 이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여기 카누 타는 거 즐거워하셔가지고 뜻깊은 추억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11: 축제장 인근에서는 물총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물줄기에 무더위는 저만치 날아갑니다. 축제 기간 동안 식당과 정통시장을 연계한 소비촉진 행사도 펼쳐져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3: 원도심에서 식당이나 가게나 이런 곳 가가지고
4: 충남
13: 5만 원 이상 소비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이곳 축제장에 오시면 예쁜 수련을 교환해주는 그런 이벤트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11: 참가자들이 시작 신호와 함께 손에 든 수박 조각을 빠르게 입으로 가져갑니다. 과즙이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보다 빨리 먹기 위해 속도를 높입니다. 달콤한 수박과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축제장에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14: 너무 즐겁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놀이도 너무 좋아하고요. 수박도 너무 달고.
11: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시민들은 축제장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1: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점 윤곽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르면 모레 출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청래, 송영길 등 나머지 주자들도 저마다 행보를 소화하며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0: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이르면 모레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는 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 전남인데 이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군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거론되는 곳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1: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 제1과제라고 생각하는
2: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1: 지원 전 당적으로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0: 이튿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 순방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날 광화문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심 청취에 주력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남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연일 호남 행보 속 검찰개혁 완수, 당원 주권 완성 등 전통 지지층의 소구력 높은 메시지로 당원 민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3: 보안 수사권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3: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0: 다크호스 송영길 의원은 특색 있는 외연 확장 행보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외교안보 전문성을 드러낸 데 이어 민주당 최대 고민으로 떠오른 청년 세대와의 격이 없는 소통도 이어갔습니다.
4: 20, 30대가 뭐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상투적인 말로 기성세대의 안이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
0: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들 뿐 아니라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도 앞다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 추진은 입법부를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당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 워크숍에서 성과를 만드는 국회에 운운하며 두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수당의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 찍고 입법 속도전을 벌이려는 목적은 결국 정부 여당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밀어붙이려는 셈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을 완료한 선관위 국조특위가 다음 주엔 중앙선관위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따집니다. 위철한 상임위원을 향한 거취 압박도 이어지는데 여야 목소리가 모일지는 불투명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다음 주인 오는 7일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입니다. 1차 검증으로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비롯한 사건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2차 검증은 컨트롤타워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국조특위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2차 현장조사에선 투표지 인쇄의 50% 축소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이에 더해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안건도 여야 합의만 되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7: 중앙선관위의 제안을 우리가
2: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입니다.
7: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6: 현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 공간인 점, 또 내부 CCTV가 정작 투표지가 든 상자는 비추지 않는 점 등 보안 문제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뤄집니다.
8: 저 방 안에는 CCTV가 없지만
2: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입니다.
8: 그 CCTV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선관위가 없다라고 해서
9: 어딘가 뚫려 있었다라고 하면
2: 주재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입니다.
9: 무결성이 깨지는
6: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는 여야가 아직 한 목소리지만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거취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비롯한 친여 인력의 사퇴론을 펼치던 국민의힘은 최근 조직 보전 문건이 드러나며 아예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위원 사퇴를 막으려는 논리를 만들고 수사 동향 파악과 언론 대응을 위한 특별팀을 꾸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0: 지금이라도 결단하십시오.
2: 최윤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10: 선관위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 반면 민주당은 거취에 대한 공식 입장 없이 위 직무대행 유임을 가정하고 선관위 개혁 문제에 집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0: 절대하게 있는 거 아니야?
1: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위원입니다.
0: 이것을 바꾸는 것, 이철한 권한대행께서 좀 명심하고 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선관위 특검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검 추진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여야가 가동 시점부터 추천권, 그리고 수사 범위 등에도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산업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지율은 바람 같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오래된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국정 지지율과는 무관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주장에 대해 역대급 위선이자 특유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정치적 급조품이 순수한 국익 차원의 결단이라는 말을 도대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4: 이란 전쟁 여파 등으로 농자재 값은 상승했지만 정작 농작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수확을 앞둔 양배추 밭까지 갈아엎으면서 정부의 가격 안정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5: 푸르게 자란 양배추밭 위로 트랙터가 지나갑니다. 수확을 앞둔 양배추들이 순식간에 흙더미 속에 파묻힙니다. 농민들이 애써 키운 양배추를 스스로 갈아엎는 건 가격 폭락 때문입니다. 인건비와 농자재 값을 감안하면 수확해도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6: 지난해만 해도 한 포기당 800원에서 900원 하던 양배추가 지금은 500원 남짓으로 40% 이상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5: 석 달 동안 공들여 키운 작물이지만 수확의 기쁨 대신 폐기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7: 진짜 우리가
8: 양배추 재배 농민입니다.
7: 애주중지 키워본 작물이잖아요. 손이 수없이 가서 일을 구워낸 작물이거든요. 말할 것도 없이 가슴이 아프죠.
5: 최근 비료와 기름값, 포장재 등 농자재 비용은 계속 부담으로 남은 상황. 하지만 출하 물량이 늘면서 양배추 가격은 크게 떨어졌고 손실은 고스란히 농민 몫이 됐습니다. 농민단체는 개별 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주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9: 농민들의 공정한 노동력
8: 김혜성 전국 농민의 총연맹 사무총장입니다.
9: 정부가 같이 품목을 농민들과 정해놓고 가격을 정해놓고 그해 그해 그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정부가 그걸 떨어지지 않게 수급 조절을 하든.
5: 농민단체는 이번 달 서울 집중집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행동 수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조동진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행복한 사람.

FM 94.5MHz 밤 11시 뉴스앤뮤직은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뉴스앤뮤직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엔 동명의 노래 두곡 한번 들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노래 제목은 같지만 또 우리에게 선보인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1986년도에 나온 최성수의 애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1999년도에 선보인 이문세의 애수 만나고 올게요.

밤 11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주를 완전히 장악하고 도네츠크주 요충지인 코스티안 티니우카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3일 저녁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등 군 수뇌부와의 회의에서 루안스크주 해방이 완료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도네츠크주 교통 물류 거점이자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인 코스티안 티니우카도 점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안드리 코발로우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4일 적이 이곳 전선에서 지난 3일 11차례 공격 작전을 했으나 실패했고 대신 최고위급 차원에서 노골적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6년 만에 미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어 산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3일 전용기를 타고 러시모어 산 위를 기념 비행한 데 이어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라햄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등 전직 미국 대통령 4명의 거대한 두상이 새겨진 공원을 찾아 연설했습니다. 이어 러시모어 산 일대에서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행사로 펼쳐질 불꽃놀이를 감상한 뒤 워싱턴 DC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5시 40분쯤 부산 대저동 신덕삼거리 부근에서 좌회전하던 대형 화물차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있던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이어서 김승진이 부릅니다. 유리창에 그린 안녕.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외야수 이정후 선수가 번트 안타에 무실책을 기록했지만 팀은 3-15로 대패했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콜로라도와의 원정 경기에 5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1-7로 뒤진 4회 초 기습 번트를 시도해 투수 정면으로 향했고 투수가 공을 잡아 1루로 송구했지만 공이 뒤로 빠지면서 2루까지 무사히 밟았습니다. 수비에서도 이정후 선수는 1-5로 뒤진 3회 말 상대 타자의 우중간 안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해 뒤로 흘렸는데 수비 실책이 아닌 3루타로 판정받았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투타의 짜임새를 앞세워 KT 위즈를 3연패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롯데는 오늘 경기도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원정 경기에서 KT 위즈를 4-1로 제압했습니다. 롯데는 이날 승리로 2연승을 기록하며 이번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의 돌풍이 2026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 뒤에도 전북 현대를 제물로 만든 3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원은 오늘 전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송준석 선수와 이유현 선수의 연속골에 힘입어 전북에게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마이클 부블레의 홈, 넷 킹 콜과 나탈리 콜이 함께한 Unforgettable, 이어서 챗 베이커의 I Fall in Love Too Easily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2: 동반자.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정향 이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전남 광주 특별시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광주 제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0: 신고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 배대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본 뒤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수색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물 폐기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정보가 유출되거나 수사에 부족함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이 수사 과정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논란의 시작은 현직 경찰관인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에서 촉발됐습니다. 수사팀에서 알려준 장윤기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장 경감이 집에 있던 성인용품을 내다버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경찰은 감찰관을 보내 당시 수사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장윤기가 구속된 뒤라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집 주소를 알려줬고 성인용품 영상과 유전자 감식 등 증거도 확보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증거 보존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더해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성인용품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도 그 결과 보고서는 송치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하고 결과를 회신받은 지 6주 만에 뒤늦게 검찰에 보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에서 감식까지 맡긴 사항이고 고의로 누락할 이유는 없다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장 경감이 장윤기와 직접 통화하거나 과거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수사팀원과 수차례 전화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유착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역시 경찰은 장윤기 진술을 끌어내려는 수사기법이었을 뿐이고 수사팀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윤기의 자백과 증거를 토대로 살인죄를 입증했고 부적절한 유착이나 유출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혐의가 경찰이 적용한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된 만큼 핵심 정황 증거인 성인용품을 방치한 데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수사감찰과 일반감찰을 통해 수사과정 전반은 물론 장 경감 개인 비위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줄지어 이동하는 경찰들 사이로 중년 남성이 몸을 내던집니다. 급기야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는데 경찰이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실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가로막고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경찰들한테 욕 한 자리 한 거 없고 저는 아주 지금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칩니다.
2: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근무 중인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먼저 구속 송치됐습니다. 반면 잠실 출동 투표소 시위 현장을 떠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여성을 다음 주 소환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해 법원 판단을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지각 장마가 시작했지만 비보다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정체전선이 오늘과 내일도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전국이 비와 무더위를 오가겠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5: 장마 시작 닷새가 지났지만 본격적인 비는 아직입니다. 새벽녘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를 뿌렸던 정체전선이 잠시 물러가고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안동,

0: 경북 구미와 강원 원주, 충북 청주가 32도 웃도는 한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한낮에도 습도가 60%를 넘나들며 경기 여주 가남읍은 체감온도가 3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요일은 더 덥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한반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전남 남해안 지역에 최고 80mm, 수도권에도 60mm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비는 6일 새벽 소강 상태를 보이다 낮부터 전국에 다시 영향을 주겠습니다.
1: 제주도 부근 해상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어
0: 한반도 내륙에 쌓인 열기가 장마 구름과 만나며 좁은 지역에 폭우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 강한 비로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있잖아.
1: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지각장마가 시작했지만 비보다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정체전선이 오늘과 내일도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전국이 비와 무더위를 오가겠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6: 장마 시작 닷새가 지났지만 본격적인 비는 아직입니다. 새벽녘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를 뿌렸던 정체전선이 잠시 물러가고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안동, 경북 구미와 강원 원주, 충북 청주가 32도 웃도는 한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한낮에도 습도가 60%를 넘나들며 경기 여주 가남읍은 체감온도가 3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요일은 더 덥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한반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전남 남해안 지역에 최고 80mm, 수도권에도 60mm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비는 6일 새벽 소강 상태를 보이다 낮부터 전국에 다시 영향을 주겠습니다.
7: 제주도 부근 해상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어
6: 한반도 내륙에 쌓인 열기가 장마 구름과 만나며 좁은 지역에 폭우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 강한 비로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주요 해수욕장들이 속속 개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을 연 강원 강릉 경포 해수욕장에는 첫날부터 피서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드넓은 백사장을 따라 파라솔이 펼쳐집니다. 피서객들은 기다렸다는 듯 바다로 뛰어듭니다. 친구들과 짓궂은 물장난을 치고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3: 더위도 물 한번 빠지니까 다 날아가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만나게 돼서 더위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백사장에 누워 모래 찜질도 합니다.
4: 물 속에서 추워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따뜻하고 잠도 와서 좋아요.
5: 이곳 경포해수욕장 수온은 18도 안팎입니다. 아직 물은 조금 차갑지만 개장 첫날부터 피서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강원 동해안해수욕장 80여 곳은 이달 중순까지 차례로 문을 엽니다. 야간 개장도 확대됩니다. 이달 중하순부터는 강릉 경포와 속초, 양양 낙산, 삼척 등 네 곳에서 야간 해수욕을 할 수 있습니다. 해파리와 상어 유입을 막는 방지망은 지난해의 4배가 넘는 쉬운 한 곳에 설치됩니다. 수상 안전요원도 690여 명이 배치됩니다. 해경은 안전요원이 없는 구역 출입을 피하고 물놀이할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 강원 강릉 안목해변 인근 바다에서 상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쯤 안목해변 인근에서 조업 중 상어를 봤다는 어민의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곧바로 강릉시 재난상황실과 어선안전조합국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고 강릉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해양레저 활동과 해수욕을 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지 경찰 신분으로 사건의 핵심 증거를 없애고도 친족 간 특례를 따라 처벌을 피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는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 본성에 닿아 있는 조항이라 폐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맞서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유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장모 경감은 아들의 범행 이후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 아버지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만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이에 친족 특례 개선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구시대적 조항이라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7: 그동안은 가해자의 피해자 인권 쪽에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피해자 쪽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없애버릴 수도 있으니까.
6: 다만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건 본능에 가까워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8: 가족이 애처로운 마음에 그거를 숨겨주고 은폐했다고 해서 그 가족까지 또 처벌한다는 거는 범죄자를 또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형법적으로 기재 가능성도 없죠.
6: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부친을 당장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도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제주에서 교사 10명을 상대로 한 무더기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째, 가해자에 대한 검찰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 단체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9: 교육 현장 위협한 자 강력히 처벌하라!
10: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9: 아동복지법 조속히 개정하라!
11: 전국 교사노조와 노동단체가 교사 10명에 대한

0: 무더기 고소 협박 사건에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4년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 10명과 학교 관계자 등을 잇따라 고소하고 교사와 가족까지 협박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가해 학부모의 협박과 무고 혐의 사건은 검찰에 넘겨진 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저와 같은 피해가 또 다른 교사에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사건은 반드시 법 앞에서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0: 제주 교사노조 조사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이 꼽혔습니다. 교사단체는 교사의 고의가 없으면 면책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고치고 같은 사안을 반복 고소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각하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2: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무고성 신고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고 법이 교단을 지키는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0: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게이트 앞을 지나가자 위원들에게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점 윤곽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일 출마에 나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청래, 송영길 등 나머지 주자들도 저마다 행보를 소화하며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이르면 내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는 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 전남인데 이5.18 민주묘지 참배 뒤 군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거론되는 곳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5: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체의 일과제라고 생각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지원, 전 당적으로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4: 이튿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 순방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같은 날 광화문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심 청취에 주력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남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연일 호남 행보 속 검찰개혁 완수, 당원 주권 완성 등 전통 지지층의 소구력 높은 메시지로 당원 민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6: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4: 다크호스 송영길 의원은 특색 있는 외연 확장 행보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외교안보 전문성을 드러낸 데 이어 민주당 최대 고민으로 떠오른 청년 세대와의 격이 없는 소통도 이어갔습니다.
7: 20, 30대 가 뭐 극우화됐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이 기성세대의 안이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
4: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들뿐 아니라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도 앞다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9: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일 광주 전남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총리 측은 어제 YTN에 내일 광주 군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마 장소 결정에는 해당 군공항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의 반도체 생산기지 입지로 거론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전남 신안군 하이드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SNS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김대중처럼 생각하고 김대중처럼 행동하겠다며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을 위해 김 전 대통령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2030세대의 마음을 얻어야 2030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어제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행사에서 지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계기로 국민과 2030 청년들은 민주당의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배재구 야구부의 부적절한 지역 비하 응원 구호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 법률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2: 서울 배재구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에 징계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0: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뒤 홈플러스에 주어진 2주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이미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주주와 채권단은 자금 지원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2: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주말이지만 장을 보는 손님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양한 제품보다는 홈플러스 PB 상품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냉장 코너도 빈 곳이 눈에 띕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매장 분위기에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3: 일단은 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눈에 띄어요. 라면 코너에 가면 라면 종류도 진짜 많았었고.
2: 홈플러스의 남은 시간은 단 2주. 하지만 자금 조달을 둘러싼 당사자들은 해결책보다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에 2천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메리츠 금융그룹이 김병주 회장이 제공한 1천억 원의 연대 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2천억 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메리츠 금융은 김 회장의 보증 의사를 담은 공식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며 MBK를 정조준했습니다.
4: 가령 이제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0억을 먼저 에스크로 계좌에 넣었다. 나머지 MBK하고 김병주 회장이 1000억을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BK와 김병주 회장 측은 그 메리츠가 넣은 1000억도 우리가 연대 보증한 건데 그거 1000억하고 자기들 또 1000억을 넣으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
2: 결국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자금 조달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는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홈플러스 직원 약 12,000명과 간접 고용 인력까지 고용 불안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여 곳도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가량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 협력업체를 위한 4,4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운영자금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남겨준 시간은 단 2주. 자금 조달을 둘러싼 공방만 이어지며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홈플러스의 마지막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물 폐기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정보가 유출되거나 수사에 부족함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수사 과정 자체가 부실했단 비판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5: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논란의 시작은 현직 경찰관인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에서 촉발됐습니다. 수사팀에서 알려준 장윤기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장 경감이 집에 있던 성인용품을 내다버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경찰은 감찰관을 보내 당시 수사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장윤기가 구속된 뒤라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집 주소를 알려줬고 성인용품 영상과 유전자 감식 등 증거도 확보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증거 보존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더해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성인용품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도 그 결과 보고서는 송치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하고 결과를 회신받은 지 6주 만에 뒤늦게 검찰에 보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에서 감식까지 맡긴 사항이고 고의로 누락할 이유는 없다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장경감이 장윤기와 직접 통화하거나 과거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수사팀원과 수차례 전화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유착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역시 경찰은 장윤기 진술을 끌어내려는 수사 기법이었을 뿐이고 수사팀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윤기의 자백과 증거를 토대로 살인죄를 입증했고 부적절한 유착이나 유출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혐의가 경찰이 적용한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된 만큼 핵심 정황 증거인 성인용품을 방치한 데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수사감찰과 일반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 전반은 물론 장경감 개인 비위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6: 줄지어 이동하는 경찰들 사이로 중년 남성이 몸을 내던집니다. 급기야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는데 경찰이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실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가로막고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7: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경찰들한테 욕 한 자리 한 거 없고 저는 아주 지금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칩니다.
6: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두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근무 중인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먼저 구속 송치됐습니다. 반면 잠실 출동 투표소 시위 현장을 떠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두 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여성을 다음 주 소환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8: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해 법원 판단을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것.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점 윤곽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일 출마에 나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청래, 송영길 등 나머지 주자들도 저마다 행보를 소화하며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이르면 내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는 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 전남인데 이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군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거론되는 곳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5: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 제1과제라고 생각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지원, 전당적으로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4: 이튿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 순방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날 광화문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심 청취에 주력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남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연일 호남 행보 속 검찰개혁 완수, 당원주권 완성 등 전통지지층의 소구력 높은 메시지로 당원 민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6: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4: 다크호스 송영길 의원은 특색 있는 외연 확장 행보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외교안보 전문성을 드러낸 데 이어 민주당 최대 고민으로 떠오른 청년 세대와의 격이 없는 소통도 이어갔습니다.
7: 20, 30대 가 뭐 극우화됐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이 기성세대의 안이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
4: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들뿐 아니라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도 앞다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대규모 지방투자계획인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지지율은 바람 같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오래된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0: 국정 지지율과는 무관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주장에 대해 역대급 위선이자 특유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 개선이 앞선 정치적 급조품이 순수한 국익 차원의 결단이라는 말을 도대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었다면 선거전을 했을 거라고 항변하지만 형평성 논란에 치명적 역풍을 맞았을 것이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발표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지 경찰 신분으로 사건의 핵심 증거를 없애고도 친족 간 등계에 따라 처벌을 피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는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 본성에 닿아 있는 조항이라 폐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맞서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유세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장모 경감은 아들의 범행 이후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 아버지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만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이에 친족 특례 개선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구시대적 조항이라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2: 그동안은 가해자의 피의자 인권 쪽에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피의자 쪽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없애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1: 다만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건 본능에 가까워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3: 가족이 애처로운 마음에 그거를 숨겨주고 은폐했다고 해서 그 가족까지 또 처벌한다는 거는 범죄자를 또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형법적으로 기재 가능성도 없죠.
1: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부친을 당장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도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제주에서 교사 10명을 상대로 한 무더기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째, 가해자에 대한 검찰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 단체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4: 교육 현장 위협한 자 강력히 처벌하라!
5: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4: 아동복지법 조속히 개정해라!
6: 전국 교사노조와 노동단체가 교사 10명에 대한 무더기 고소 협박 사건에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4년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 10명과 학교 관계자 등을 잇따라 고소하고 교사와 가족까지 협박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가해 학부모의 협박과 무고 혐의 사건은 검찰에 넘겨진 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7: 저와 같은 피해가 또 다른 교사에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사건은 반드시 법 앞에서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6: 제주 교사노조 조사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이 꼽혔습니다. 교사단체는 교사의 고의가 없으면 면책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고치고 같은 사안을 반복 고소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각하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8: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무고성 신고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고 법이 교단을 지키는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6: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총합 5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체급 사범 2명이 아랍에미리트 당국과의 공조 끝에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는 어제 3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 8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의혹과 함께 세금 포탈과 마약 제공, 투약,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5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B씨는 중고등학생들을 유인해 국내 조직원으로 만들어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역달 세 번째로 늦은 지각 장마가 시작했지만 비보다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정체 전선이 오늘과 내일도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전국이 비와 무더위를 오가겠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 장마 시작 닷새가 지났지만 본격적인 비는 아직입니다. 새벽녘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를 뿌렸던 정체 전선이 잠시 물러가고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안동, 경북 구미와 강원 원주, 충북 청주가 32도 웃도는 한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한낮에도 습도가 60%를 넘나들며 경기 여주 가남읍은 체감온도가 3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요일은 더 덥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한반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전남 남해안 지역에 최고 80mm, 수도권에도 60mm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비는 6일 새벽 소강 상태를 보이다 낮부터 전국에 다시 영향을 주겠습니다.
2: 제주도 부근 해상에 있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어
1: 한반도 내륙에 쌓인 열기가 장마 구름과 만나며 좁은 지역에 폭우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 강한 비로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7: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8: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9: 일어나야지. 해가 중출했었어.
8: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That one's not gonna make it. Most of these aren't gonna make it.
1: FM 94.5 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배재구 야구부의 부적절한 지역 비하응원 구호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SNS에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 법률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2: 서울 배재구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에 징계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점이 윤곽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일 출마에 나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청래, 송영길 등 나머지 주자들도 저마다 행보를 소화하며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3: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이르면 내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는 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 전남인데 이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군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거론되는 곳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4: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 제1과제라고 생각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지원, 전 당적으로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3: 이튿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 순방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날 광화문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심 청취에 주력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남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연일 호남 행보 속 검찰개혁 완수, 당원주권 완성 등 전통 지지층의 소구력 높은 메시지로 당원 민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5: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3: 다크호스 송영길 의원은 특색 있는 외연 확장 행보

0: 외교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외교안보 전문성을 드러낸 데 이어 민주당 최대 고민으로 떠오른 청년 세대와의 격이 없는 소통도 이어갔습니다.
1: 20, 30대가 뭐 극우화됐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이 기성세대의 안이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
0: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들 뿐 아니라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도 앞다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뒤 홈플러스에 주어진 2주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이미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주주와 채권단은 자금 지원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3: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주말이지만 장을 보는 손님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양한 제품보다는 홈플러스 PB 상품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4: 예전엔 봤는데 다 끼고 나가면 살 게 없잖아요.
3: 신선식품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냉장 코너도 빈 곳이 눈에 띕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매장 분위기에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5: 일단은 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눈에 띄어요. 라면 코너에 가면 라면 종류도 진짜 많았었고.
3: 홈플러스의 남은 시간은 단 2주. 하지만 자금 조달을 둘러싼 당사자들은 해결책보다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에 2천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메리츠 금융그룹이 김병주 회장이 제공한 1천억 원의 연대 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2천억 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메리츠 금융은 김 회장의 보증 의사를 담은 공식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며 MBK를 정조준했습니다.
6: 가령 이제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0억을 먼저 에스크로 계좌에 넣었다. 나머지 MBK하고 김병주 회장이 1000억을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BK와 김병주 회장 측은 그 메리츠가 넣은 1000억도 우리가 연대 보증한 건데 그거 1000억하고 자기들도 1000억을 넣으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
3: 결국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자금 조달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는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홈플러스 직원 약 12,000명과 간접 고용 인력까지 고용 불안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여 곳도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가량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 협력업체를 위한 4,4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운영자금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남겨준 시간은 단 2주. 자금 조달을 둘러싼 공방만 이어지며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홈플러스의 마지막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의 증거물 폐기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정보가 유출되거나 수사에 부족함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수사 과정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7: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논란의 시작은 현직 경찰관인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에서 촉발됐습니다. 수사팀에서 알려준 장윤기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바탕으로 장 경감이 집에 있던 성인용품을 내다버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0: 수사팀은 장윤기가 구속된 뒤라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집 주소를 알려줬고 성인용품 영상과 유전자 감식 등 증거도 확보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증거 보존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더해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차에 묻은 혈흔과 성인용품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도 그 결과 보고서는 송치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하고 결과를 회신받은 지 6주 만에 뒤늦게 검찰에 보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에서 감식까지 맡긴 사항이고 고의로 누락할 이유는 없다며 실무적인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장 경감이 장윤기와 직접 통화하거나 과거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수사팀원과 수차례 전화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유착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역시 경찰은 장윤기 진술을 끌어내려는 수사 기법이었을 뿐이고 수사팀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윤기의 자백과 증거를 토대로 살인죄를 입증했고 부적절한 유착이나 유출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혐의가 경찰이 적용한 살인에서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된 만큼 핵심 정황 증거인 성인용품을 방치한 데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수사 감찰과 일반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 전반은 물론 장 경감 개인 비위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2: 줄지어 이동하는 경찰들 사이로 중년 남성이 몸을 내던집니다. 급기야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는데 경찰이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실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특위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가로막고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경찰들한테 욕한 자리 한 거 없고 저는 아주 지금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칩니다.
2: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근무 중인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먼저 구속 송치됐습니다. 반면 잠실 출동 투표소 시위 현장을 떠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여성을 다음 주 소환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해 법원 판단을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휴일 새벽 뉴스타트 시작합니다.
0: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정면 충돌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1: 그러나 물밑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진 모습인데요. 공식 출마 선언도 임박한 것으로 보여 이번 주부터는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에서 나온 핵심 키워드는 단합이었습니다.
3: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2: 회동 직후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통합으로 화답하며 정면 충돌은 잠잠해진 분위기인데 물밑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진 기류도 감지됩니다. 일단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전 총리는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당대표란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당 복귀 첫 지방 일정으로 이 대통령의 충청권 일정에 맞춰 청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게 대표적입니다.
5: 당도 거기에 전력 투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당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2: 정청래 전 대표는 당심 밀도가 높은 호남 공들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홀대론이 흘러나온 전북을 향한 행보와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6: 전북은 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전북도 소외감이 없도록 당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2: 송영길 전 대표의 외연 확장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일단 당권 경쟁 초반 메시지는 주로 친청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7: 전북 소외론의 그런 물론 그런 심정을 느끼는 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편승하는 모습은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이런 가운데 김 전 총리는 조만간 당 혁신 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했고 정 전 대표도 친청계 의원들과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새 규합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엔 당권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한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계파 간 갈등도 다시 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0: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징계 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본격 가동됩니다.
1: 40건 넘는 징계 요청이 접수됐는데 실제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을지 당내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8: 단식과 지방선거 지원 후유증으로 병원 신세를 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퇴원 첫 일성은 기강이었습니다.
9: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8: 선거 국면에서 잠시 멈췄던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다시 가동한 것으로 그동안 쌓인 징계 요청만 4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부터 소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까지 포함됐는데 지목된 이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0: 과연 우리 지도부가 민심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11: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8: 다만 수십 건 징계 요청에도 실제 절차에 돌입할 현역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당원 당교상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현역 의원들을 징계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 당권파 안에서도 당대표 공개 비판에 나섰던 김재섭 의원 등은 징계 대상에서 빠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 반대로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에 나섰던 이들은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쟁 후보를 지원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탈당 공고 등의 중징계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2월 배현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8명의 한동훈 의원 대구 방문 동행을 해당 행위로 정의했고 지난 5월 한 의원의 부산 북구갑 예비후보 등록 현장을 찾은 한지하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를 날렸습니다.
1: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0: 여기에 부산에 집까지 마련했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선 앞서 관련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당장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실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복된 징계 정치가 또다시 현실화하며 내전 수준의 내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리버스터 신청과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더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애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민생 발목 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비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 추진은 입법부를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수당의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 찍고 입법 속도전을 벌이려는 목적은 결국 정부 여당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밀어붙이려는 셈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2: 네,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응원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법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범 여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장훈 기자입니다.
4: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에 징계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에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잠실 기표서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5: 줄지어 이동하는 경찰들 사이로 중년 남성이 몸을 내던집니다. 급기야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는데 경찰이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실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특위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가로막고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6: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경찰들한테 욕 한 자리 한 거 없고 저는 아주 지금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칩니다.
5: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0: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두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근무 중인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먼저 구속 송치됐습니다. 반면 잠실 7동 투표소 시위 현장을 떠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두 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여성을 다음 주 소환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해 법원 판단을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1심 상당수가 마무리되면서 2심으로 넘어갔거나 넘어갈 예정인 사건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3개월 안에 선고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업무 부담이 커 보입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2: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3: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도 항소심으로 가면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 사건은 15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았지만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일반 사건도 함께 다루는 일반 형사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3대 특검법 등은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법 입장에선 세 달 안에 맞춰야 하는 방대한 분량의 숙제가 밀려드는 셈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건 항소심도 1심처럼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모두 따져야 하는데 기간은 1심의 절반이라는 점입니다. 상고심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3개월간 심리하게 돼 있지만 법리 측면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심 재판부가 받는 압박감이 큽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상황이 그나마 낫지만 일반 형사부는 원래 맡던 일반 사건의 특검 사건, 그리고 전담부의 일반 사건까지 맡으며 그만큼 높은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 2심을 맡았던 신종호 판사가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것도 이런 고강도 업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원 내부의 중론입니다. 이에 고법은 자체 TF를 꾸려 특검 사건 전담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물론 형사부의 고질적 문제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중장기를 나눠 세우는 건 물론 거시적인 제도 개선책까지 모색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네, 날씨 소식입니다.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지각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막상 비보다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정체 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국이 비와 무더위를 오가겠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 장마 시작 닷새가 지났지만 본격적인 비는 아직입니다. 새벽녘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를 뿌렸던 정체 전선이 잠시 물러가고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안동, 경북 구미와 강원 원주, 충북 청주가 32도 웃도는 한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한낮에도 습도가 60%를 넘나들며 경기 여주 가남읍은 체감온도가 3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요일은 더 덥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한반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전남 남해안 지역에 최고 80mm, 수도권에도 60mm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비는 6일 새벽 소강 상태를 보이다 낮부터 전국에 다시 영향을 주겠습니다.
2: 제주도 부근 해상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어
1: 한반도 내륙에 쌓인 열기가 장마 구름과 만나며 좁은 지역에 폭우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 강한 비로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찜통 더위 속에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들이 속속 개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을 연 강원 강릉의 경포해수욕장에는 첫날부터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송세혁

0: 피자입니다.
1: 드넓은 백사장을 따라 파라솔이 펼쳐집니다. 피서객들은 기다렸다는 듯 바다로 뛰어듭니다. 친구들과 짓궂은 물장난을 치고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2: 더위도 물 한번 빠지니까 다 날아가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만나게 돼서 더위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백사장에 누워 모래 찜질도 합니다.
3: 물속에서 추워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따뜻하고 잠도 와서 좋아요.
4: 이곳 경포해수욕장 수온은 18도 안팎입니다. 아직 물은 조금 차갑지만 개장 첫날부터 피서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강원 동해안해수욕장 80여 곳은 이달 중순까지 차례로 문을 엽니다. 야간 개장도 확대됩니다. 이달 중하순부터는 강릉 경포와 속초, 양양 낙산, 삼척 등 네 곳에서 야간 해수욕을 할 수 있습니다. 해파리와 상어 유입을 막는 방지망은 지난해의 4배가 넘는 쉬운 한 곳에 설치됩니다. 수상안전요원도 690여 명이 배치됩니다. 해경은 안전요원이 없는 구역 출입을 피하고 물놀이할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0: 강원도 강릉 안목해변 인근 바다에서 상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릉 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쯤 안목해변 인근에서 조업 중에 상어를 봤다는 어민의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곧바로 강릉시 재난상황실과 어선안전조업국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고요. 강릉시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해양 레저활동과 해수욕을 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풍수의 위기경보는 이미 주의 단계로 높아졌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도 코앞이라서 하천과 계곡의 각종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작업 역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5: 우리 여름의 안전을 담당하는 각 부처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폭염에 이어 장마전선 북상 소식에 그동안 준비해온 것 꺼내고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풍수의 위기경보는 관심에서 주위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폭염 주의경보를 발령한 지 꼭 사흘 만입니다.
6: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위험 우려 시 한발 빠르게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겠습니다.
5: 위기단계 격상과 함께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인 산사태, 하천재해 등 3대 유형을 집중관리합니다. 빗물바지와 재해위험시설도 주기적, 반복적인 점검 대상입니다.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겐 냉방용품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지역에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배치해 만약에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로 자진신고와 철거기간이 끝난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본격적인 정비 절차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전국의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은 모두 8만 천여 곳. 1만 4천여 곳이 이미 약속을 지켰다고 하니 여전히 불법시설 10곳 가운데 8곳이 정비 대상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의 경우 사전 예고, 원상 회복 통보 등 행정 절차가 이어지는데 응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일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1: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1: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1: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026년 7월 5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4개 중에서 7월 수학의 노래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주 독일의 오프스 클래식 2026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요. 올해 기악 연주자 부문으로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임윤찬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으로 이 상을 받았는데요. 지난해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라벨 피아노 독주 전곡 음반으로 같은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오프스 클래식을 받았습니다. 이야. 오프스 클래식 수상작 들어보겠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에서 아리아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서 라벨의 쿠프랭 무덤 중에서 여섯 번째 곡 토카타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에서 아리아,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 이어서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중에서 여섯 번째 곡, 토카타,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규에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드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010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디의 존재를 몰랐다면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없었을 거예요.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원동력이 되어주어서 감사해요 해주셨습니다. 뮤지컬 관련하는 일이 또 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뭘 한 건 없습니다. 제 공연을 진짜 열심히 하고 저도 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어떤 분에게는 한 줄기 나아가야 될 길로 보였다면 앞으로 변하지 말고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80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디. 전 얼마 전 사촌동생의 초대로 드보르작 시리즈 신세계로부터 라는 음악회를 다녀왔어요. 동생은 트럼펫 연주자인데 처음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 동생이 트럼펫을 하는데 처음 봤군요. 괜히 제가 다 떨렸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수석 연주자로서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추어들이 모여 만드는 무료 공연이었는데도 참 멋있었답니다. 앞으로 이런 공연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세 분 늘고 뭐 100분, 500분, 1000분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클래식계가 더 다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737님입니다. 오늘 일하면서 오랜만에 예전에 다운받았던 곡들을 들었답니다. 팬텀싱어 시즌 1 곡들이 나오더라고요. 듣다 보니 그때의 기록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뭔지 모르게 뭉클한 게 올라오는 거 있죠. 시즌 1 하면 애틋한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그립기도 하고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테디도 유난히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곡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인기 현상의 슬픈 베아트리체 듣고 싶어요.

그런 뭐 곡들이 있죠. 저는 옛날에 진짜 그 베니아미노 질리, 뭐 엔리코 까루소, 유시 비올링, 뭐 그때 들었었던 반가운 음악 같은 게 들리면 그 대학교 시절, 고등학교 후반 시절, 성악을 전공했었던 시절이 떠올라요. 떠오르고 마찬가지로 팬텀싱어의 곡들을 들었을 때 약간 그때로 간것 같은 그런 느낌에 휩싸이죠. 룬님입니다. 토이스토리 1탄 때 드디어 3D 그래픽 애니가 나오다니 혁명이다 했었죠. 메이킹북도 샀고요. 아직도 집에 있어요. 지금은 고전이 되어버렸네요. 그때 3D 영화가 이 토이스토리도 그랬고 개미라는 뭐또 만화가 있었어. 애니메이션이 막 개미의 입장으로 사람이 걸어 다녔을 때 어떻게 피해 다니고 막 굴이 있고 그런 거참 재밌게 봤었는데. 맞아. 떼끼에로님입니다. 저희 동네 꽤큰 교회에서 바자회를 열었는데 분식, 한식, 김치전, 부추전 등 먹을거리와 각종 반찬, 음료에 구제 의류, 가방, 신발과 펜시 용품까지 군것질하며 물건 구경, 사람 구경하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사람 냄새나는 동네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체코 맥주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종류별로 마셔볼 날이 있겠죠. 갑자기 교회 바자회에서 체코 맥주로 갔네요. 백인태와 유술기의 소월에게 묻기를 신청해봅니다.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맥주를 뭐그 종류가 있잖아요. 뭐더라? 그 아무튼 좀 향이 많이 나는 류의 맥주가 있고 뭐 그런데 저는 라거 종류를 좋아해요. 좀 따끔따끔하면서도 깔끔하면서 시원한 거. 너무나 그곳에서 이제 다채로운 향들은 전 다른 술에서 느끼는 거 좋아하고 맥주는 딱 깔끔하게 아주 목따갑게 이걸 좀 좋아하네요. 정말 약간 취하는 탄산수 먹는 느낌? 그리고 이 교회가 외국에서 외국에도 교회들이 있잖아요. 한인교회. 한인교회에서 바자회 하면 막 떡볶이, 김밥 그 밖에서 사 먹기 비싼 것들을 거기서 집사님들이 만들어 주시니까 그때 진짜 거기 한인에서 유학하던 사람들이 없는 그 종교에 대한 신앙심, 없던 신앙심도 저 김밥과 떡볶이와 그리고 뭐 집에 가서 먹으라고 챙겨주는 그 전들로 인해서 진짜 이저 밑에 있던 신앙심이 올라오는 그런 걸 느낀다고. 그래서 그렇게 종교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그냥 일용할 양식도 그런데 얼마나 외로워 타지에서. 근데 매번 챙겨주고 막 집이 힘들다고 그러면 난방도 고쳐주러 가고 막 이러시니까 참. 퓨어보이스님입니다. 축구 생각에 우울합니다만 김치전 먹고 기분 달래야죠. 이거 뭐 지금 어디 분이죠? 근데 재밌는 건 어제 야구도 못 봤는데 졌고 오늘은 야구 보고 있는데 이기고 있네요. 징크스 드디어 깨짐. 그거는 김치전 먹어서 이겼나 보죠? 축하드립니다. 해롱이님입니다. 감자는 계란처럼 무한한 변신이 가능해요. 삶아도 구워도 튀겨도 볶아도 조려도 다 맛있어요. 삶은 감자에 설탕이냐 소금이냐도 많이 갈리잖아요. 인태님은 어떻게 드신지 궁금해요. 당연히 설탕은 전 찍지 않습니다. 전 무조건 소금파. 옛날에 감자튀김을 좋아했지만 이제 감자튀김을 즐겨 먹지 않습니다. 구운 감자에 버터 올라간 거는 좀 좋은 것 같고 조린 감자는 따뜻했을 땐 좋은데 조린 감자를 냉장실에 넣어서 반찬으로 꺼내면 감자가 꽤나 딱딱해져서 그땐 또 별로다. 하지만 삶은 건또 약간 따뜻했을 때이 소금에 팍팍 찍어갖고 앙 깨물어 먹고 우유 꿀꺽꿀꺽하고 이런 맛이죠. 3266님입니다. 인태님이 출연하는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의 배경이 러시아잖아요. 작품을 좀더잘 즐기고 싶어서 러시아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했어요. 러시아 회화책을 읽기도 했고 러시아 요리를 맛보기도 했고 시집에서 러시아 작가의 작품을 읽기도 했어요. 미약하지만 러시아 스타일이 어떤 건지 알수 있는 색다른 시간이었고 덕분에 제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진 기분이었어요. 이분은 그 연기를 하는 저보다 이미 러시아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합니다. 저도 해봐야겠네요. 듀더클 팬님입니다. 곧 다음 작품 발표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조금

힌트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뭐 오페라도 했고 뮤지컬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오페라를 하려나 뮤지컬을 하려나 저도 좀 궁금합니다. 마리안나님입니다. 테디 덕분에 대학로에 자주 가다 보니 어느새 단골 식당도 생기고 혼자 즐기는 법도 터득했네요. 일요일을 이렇게 여유롭게 보내니 너무 좋습니다. 월요일 출근 걱정도 줄어들고 음악이 좋으니 더 좋음요 해주셨습니다. 단골 식당을 공유합시다. 단골 식당을 다음에 어디 어디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도 한번 조금 검색을 해보고 그 메뉴를 보고 안 다음 저도 괜찮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듀이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백인태 유슬기의 소월에게 묻기를 이어서 인기 현상의 슬픈 베아트리체 듣겠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인테데이 1분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미하엘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협연은 첼리스트 한재민이 맡았는데요. 지휘자인 잔데를링도 첼리스트의 출신인 음악가입니다. 루체른 심포니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로 3년 정도 간격으로 우리나라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중 1악장 미하엘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네, 뉴스타트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응원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범 여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정훈 기자입니다.
2: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에 징계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집권 여당에선 당권 다툼이 한창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점 윤곽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일 출마에 나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청래, 송영길 등 나머지 주자들도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이르면 내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는 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 전남인데 이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군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거론되는 곳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4: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 제1과제라고 생각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지원, 전당적으로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3: 이튿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 순방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날 광화문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심 청취에 주력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남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연일 호남 행보 속 검찰개혁 완수, 당원 주권 완성 등 전통 지지층의 소구력 높은 메시지로 당원 민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5: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3: 다크호스 송영길 의원은 특색 있는 외연 확장 행보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외교안보 전문성을 드러낸 데 이어 민주당 최대 고민으로 떠오른 청년 세대와의 격이 없는 소통도 이어갔습니다.
6: 20, 30대가 뭐 극우화됐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기성세대의 안이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
3: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들뿐 아니라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도 앞다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국민의힘에선 징계 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징계를 의결할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1: 40건이 넘는 징계 요청이 접수됐는데 실제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을지 당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7: 단식과 지방선거 지원 후유증으로 병원 신세를 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퇴원 첫 일성은 기강이었습니다.
8: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7: 선거 국면에서 잠시 멈췄던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다시 가동한 것으로

0: 그동안 쌓인 징계 요청만 4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 한동훈계 의원부터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까지 포함됐는데 지목된 이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 과연 우리 지도부가 민심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2: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0: 다만 수십 건 징계 요청에도 실제 절차에 돌입할 현역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당원 당교상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현역 의원들을 징계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 당권파 안에서도 장 대표 공개 비판에 나섰던 김재섭 의원 등은 징계 대상에서 빠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대로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에 나섰던 이들은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쟁 후보를 지원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탈당 공고 등의 중징계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2월 배현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8명의 한동훈 의원 대구 방문 동행을 해당 행위로 정의했고, 지난 5월 한 의원의 부산 북구 갑 예비 후보 등록 현장을 찾은 한지하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를 날렸습니다.
3: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0: 여기에 부산에 집까지 마련했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선 앞서 관련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당장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실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복된 징계 정치가 또다시 현실화하며 내전 수준의 내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4: 네, 경제 뉴스입니다. 멀미가 날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연일 극심한 변동성을 겪는 중입니다.
5: 최근 출시된 단일 종목 두 배 레버리지 ETF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우 기자입니다.
6: 코스피가 연일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상승을 이어가며 한때 9천을 넘었던 코스피는 지난주 목요일 7,600대로 주저앉았다가 다시 5% 넘게 급등하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루 사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터장도 이미 흔해졌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매수와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 발동만 31번.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한때 97.99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키운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목됩니다. 특히 주가에 따라 수익도 두 배지만 손실도 두 배인 만큼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 주식 시장의 경우 미 반도체의 움직임에 따라 급등락이 한층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7: 우리나라는 이 두 개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60%가 되니까 이들의 쏠림은 당연히 ETF가 인기가 있어서 돈이 몰리면 위쪽으로 가는데 빠지는 날은 반대로 빠지거든요.
6: 실제로 지난 1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 대금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면서 실패를 인정하고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는 13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4: 새로운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정과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5: 개발 속도와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상 환경과 데이터 등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손유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거대한 270도 곡면 스크린에 펼쳐진 도로 앞에 차량 모형이 설치돼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 마련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스튜디오입니다.
9: 실제 차량을 본뜬 이 모형 운전석에 올라타 직접 주행해보겠습니다. 가상이지만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리는 느낌이 실제 주행과 똑같습니다.
8: 주행 시험장을 1mm 단위로 구현해 도로의 경사와 질감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가상 주행만으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어 개발 기간은 단축되고 완성도는 높아졌습니다.
10: 실물 차량 제작 없이 부품 제작 없이 가상환경에서 차량에 대한 성능이 어떻게 발휘되냐, 어떻게 예측하냐를 저희가 평가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8: 신차 개발 과정 곳곳에 디지털 기반의 혁신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3차원 장비로 1000개에 달하는 지점의 치수를 오차 없이 측정해 차량 소음과 누수 문제를 방지하고 3D 프린팅 기술로 금형 없이 다양한 형태와 소재의 부품을 제작합니다.
11: 헤리티지 차량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역설계에서 다른 패턴 같은 것도 3D 프린팅으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8: 차량 시스템을 실물로 연결해 소프트웨어 제어 기능도 정교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테슬라가 월간 판매량 1위에 오르는 등 수입차 업체들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는 상황. 현대차는 미래차 개발을 위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앞세워 완성차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4: 행정안전부는 그제 오후 6시에 마감된 1차,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가 모두 3,540만여 명으로 지급 대상자의 98%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지급의 규모는 6조 1,100여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7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지원금의 수령 수단은 신용과 체크카드가 전체 66.5%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16.8%, 선불카드 14.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5: 네,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 재개될 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아라비아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의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례식 뒤 재개될 협상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와 이란 동결 자금 해제, 핵 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4: 미국이 각국 정부에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했다는 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5: 미국의 압박으로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하거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미국이 세계 각국 정부에 광범위한 압박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각국의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참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3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외교 공관에 비밀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침에는 미국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재국 정부가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아랍 외교관은 루비오 장관이 최소 5개 아랍 국가의 외교 장관들과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가나 개발도상국 정부에는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 미국의 개발 원조가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아프리카의 한 국가는 장례식 참석 대표단의 격을 낮췄다고 타스님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에 최소 13개 국가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유럽 3개국과 아프리카 5개국, 페르시아만 연한 아랍국가 2개국, 동아시아 2개국 등입니다. 일부 국가는 이란 주재 자국 외교관을 참석시키려 했지만 이란이 거부했습니다. 타스님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일부 국가들이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란 측에 비밀리에 양해와 사과의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지도부와 파키스탄, 러시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의 고위급 조문단이 조문을 마쳤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합성목재 예스틴바. 산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

0: 탄력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호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8: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7: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8: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7: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펄스 럴러바이. 진주의 자장가 유니케 탄질의 음악이었습니다. 유니케 탄질은 인도네시아 출신 작곡가로 클래식과 영화 음악 분야를 넘나들며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들은 곡은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고 얼마 전 나온 음반 중 한 곡이었습니다.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야나첵의 작품입니다. 바로 예누파. 야나첵은 체코 출신의 작곡가로 1854년생입니다. 드보르작이 1841년생이니까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음악가입니다. 야나첵은 독일의 영향을 받은 스메타나와 드보르작에 비해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드보르작보다는 현대적인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야나첵이 오페라 예누파를 작곡할 때 이탈리아에서는 메리즈모 오페라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야나첵도 이 오페라를 통해 체코 시골의 모습, 유럽 봉건사회의 부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예누파 역의 엘리자벳 드레더스트램, 그리고 양 어머니 역의 에바 란도바, 라차 역의 비에슬라프 오치만, 슈테바 역의 페테르 드보르스키, 찰스 맥커라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과 빈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야나첵의 오페라 예누파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늦은 오후 시골에 있는 브리아 집안의 방앗간입니다. 할머니는 감자껍질을 까고 있습니다. 예누파는 지금 할머니의 손자 슈테바의 아기를 뵌 상태입니다. 슈테바가 군대에 가겠다며 읍내로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누파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뱃속에 아기는 있고 자기의 남편은 읍내로 가버렸으니까 뭐지? 뭐 걱정이 되는 거지. 그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뭐 불량배랑 시비는 걸리지 않을까?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한테 눈이 돌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누파는 아리아 벌써 밤이 되었는데를 부릅니다. 그가 입대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뱃속의 아비는 아비 없는 자식이 될 거야. 아 나오네요. 아 자신의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를 할머니는 우리 손주가 거기 가서 왜 죽냐 하면서 야단치면서 말립니다.

그때 라차가 나타납니다. 라차는 할머니 장남의 부인이 되려고 온 양 아들입니다. 야, 이게 벌써 어지러워, 그죠? 라차도 손자야. 손자인데 자신의 아들의 직접적인 손자가 아니고 그 아들과 결혼한 여자가 데리고 온 아들이야. 그죠? 그는 자신은 열심히 일만 하는데 할머니는 놀고 먹기만 하는 형 슈테바만을 좋아한다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라차는 자기가 만든 채찍으로 이 임신을 한 예누파에게 장난을 치지만 예누파는 아 싫어요 하지 마세요 하면서 싫다면서 뿌리칩니다. 라차는 만일 슈테바가 그랬다면 가만히 있었겠지라고 질투합니다. 근데 당연하죠. 슈테바는 남편이잖아 임마. 이 광경을 본 방앗간 관리인은 라차에게 예누파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야. 넌 예누파 일이라면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구나 라고 말하자 라차는 그래요. 난 예누파를 좋아해요. 그런데 슈테바가 군대에 간다면 앞으로 일이 어찌 될지 모르죠 라고 말합니다. 헐. 그러니까 임신을 슈테바의 아이를 임신한 예누파를 보고 이놈의 양아들 라차가 흑심을 품고 있었네. 그러자 관리인은 그는 징집검사에서 불합격되어서 입대가 취소되었어 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예누파는 기뻐합니다. 다행이다. 군대에 입대하는 신병들이 합창을 부르면서 등장합니다. 그 무리에는 슈테바도 있습니다. 그는 입대가 거부되었는데도 술에 취해 신병들과 함께 노래하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원래 일보다는 술과 노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오늘도 취해서 난 돈도 있고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아 라고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예누파는 우리 결혼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는 예누파의 몸에 손을 대고 춤을 추면서 희롱만 합니다. 이게 남편이 아니었네. 남편이 아니었는데 임신한 거네.

이때 예노파의 양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예노파도 양어머니, 이거 뭐 죄다 양어머니네요. 양어머니는 슈테바를 보고는 나는 너희들이 결혼을 승낙할 수 없다. 일은 하지 않고 허구한 날 노는데 결혼할 순 없지. 1년간 유예를 줄 테니 그동안 슈테바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결혼을 승낙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퇴장하고 예누파와 슈테바만 남습니다. 예누파는 오히려 그에게 당신은 술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라고 위로하고는 다시 결혼해달라고 신청합니다. 하지만 슈테바는 애당초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쁜 놈! 그냥 넌 너무 이뻐. 네 볼은 사과처럼 빨갛구나 라고만 말하고 퇴장합니다. 혼자 남은 예누파의 앞에 그의 형제죠. 라차가 등장합니다. 그는 슈테바는 오직 당신 볼에만 관심이 있어 라고 말하고는 예누파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껴안으려고 합니다. 예누파는 라차의 포옹을 피하려고 하고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그만 실수로 라차가 들고 있던 칼이 예누파의 볼을 베어버립니다. 예누파는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볼만 나와? 난 네 볼이 좋아. 쟤는 네 볼에만 관심 있어. 아이고 네 볼을 베었구나.

이막입니다. 예누파 양어머니의 집. 반년 후 겨울입니다. 예누파는 이 집에 숨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양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예누파가 비누루 같다고 거짓말하고는 자신의 집에 숨겨 아이를 낳도록 한 것입니다. 양어머니는 예누파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아이를 원망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사랑하는 양녀의 인생이 망친 것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지만 예누파는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누파는 아이를 낳고는 심한 열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누파가 아이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자 혼자 남은 양어머니는 양어머니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키웠나 보다. 진짜로. 예누파의 기구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독백합니다. 슈테반은 결혼은커녕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슈테바가 찾아옵니다. 양어머니가 꼭 와야 한다고 연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것이죠. 양어머니는 그에게 아이 출산한 소식을 알립니다. 이 아이는 바로 네 아들이다. 너와 똑같이 생겼지? 어서 결혼의 비탄에 빠진 예누파를 위로해다오 라고 처절하게 노래합니다. 하지만 슈테바는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난 그녀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얼굴에 상처난 여자와는 살기가 싫어요. 난 총장의 딸인 카롤라와 이미 약혼하기로 했어. 말하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이 슈테바 이 슈테바.

그때 라차가 방문합니다. 라차는 양어머니에게 예노파는 빈에서 돌아왔나요? 라고 묻습니다. 라차는 자신이 실수로 예노파의 얼굴에 상처를 낸 것에 계속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어머니에게 나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라차의 이 말에 양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노파는 빈에 간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라차는 괴로워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아이를 키우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양어머니는 예노파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죽었어. 일단 돌아갔다가 다시 와 라고 말하고는 글을 내보냅니다. 뭐지? 그 아이를 예노파가 잘 살길 원해서 아이만 없으면 예노파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나 봐. 아무래도 손주보다 딸이 먼저니까. 양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한 거짓말에 자기도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리아 어쩌면 어쩌면 한순간을 부릅니다. 양녀의 비참한 운명을 고쳐보려는 어머니의 심정과 제 말이 맞았네요. 아,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야. 아, 생명을 없애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살인이지만 아, 이 시골에서 옛날에 자신의 딸의 운명을 위해서 막 왜냐면은 그 남자가 그 아이를 보다가 갑자기 술 취해서 막 옛날 거 막 드라마 안 좋은 거 보면 매질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시대니까 러시아고 그죠? 자신이 앞으로 하려는 일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이 힘들게 교차합니다. 격정적인 노래를 부른 그녀는 예노파가 잠든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그러고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나갑니다.

잠에서 깬 예누파가 방에서 나옵니다. 밖에 아무도 없고 아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찾던 그녀는 어머니가 아기를 슈테바에게 보여주려고 데려갔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누파는 무릎 꿇고는 아기를 위한 기도의 노래 어머니 머리가 무거워요를 부릅니다. 예누파는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지켜달라고 신에게 기도합니다.

양어머니는 아이를 개천에 버린 후 돌아옵니다. 양어머니를 보자마자 예노파는 아이를 찾습니다. 슈테바에게 아이를 보여줬어요? 라고 묻지만 양어머니는 네가 이틀 동안이나 열병을 앓고 있어서 몰랐을 거다. 실은 그동안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노파는 그때 당시는 어렸을 때 많이 죽으니까. 예노파는 의외로 조용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게 아이가 죽었군요. 아마 신께서 정하신 운명인가 봅니다. 비장한 어조로 애써 자신을 타이릅니다. 예노파는 양어머니에게 슈테바에게 대해 묻자 양어머니는 그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구나.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라차에게 말했는데 라차는 너랑 결혼하겠다라고 하더라 라고 전합니다. 이때 라차가 들어옵니다. 예노파는 그에게 이렇게 된 나라도 좋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라차는 드디어 날 받아들인다는 거야? 라고 기뻐하고 양어머니는 빨리 결혼하도록 해. 예노파의 결정을 재촉합니다. 예노파가 드디어 결혼하겠다고 말하자 라차는 예노파를 껴안으면서 이제 과거는 잊고 새 출발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커플을 향해 양어머니가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고 새찬 눈보라가 치자 죄책감에 시달리는 양어머니는 무슨 소리가 난다며 흥분해 소리칩니다.

산막입니다. 이막과 같은 집, 3개월 뒤 봄입니다. 예누파와 라차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양어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날 이후 눈에 띄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이때 슈테파가 자신의 약혼녀 카롤카와 함께 도착합니다. 아, 그 촌장의 딸. 결혼식까지 와? 돈만 보내! 돈만 보내라고! 다들 어색해하는 가운데 사정을 모르는 카롤카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카롤카는 또 착한 사람이었네. 신랑과 신부가 한참 축복을 받는 도중에 밖에서 소란스러운 외침이 들려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봄에 얼음이 풀린 강물 속에서 얼어버린 갓난아기의 사체가 발견됐다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가운데 밖으로 뛰어가려는 예누파를 양어머니가 붙잡더니 안 돼, 넌 거기 가면 안 된다 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아이의 시체를 옮겨오고 아이를 본 예누파는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그녀는 흥분해서 그 아이 내 아이야, 나와 슈테바의 아들이야 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누파를 비난합니다. 그때 양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면서 내 말을 들어봐요, 예누파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죄인이에요, 다 내가 한 짓이에요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누파에게 이 어미를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장은 혼란에 빠지고 이런 소동 속에서 슈테바의 약혼녀인 카롤카는 전 슈테바와 결혼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는 퇴장해버립니다. 예누파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양어머니를 일으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는 죄인으로 살아가선 안 돼요 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들은 양어머니는 예누파의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안 돼, 그건 안 돼 라고 외칩니다. 모녀는 서로 위로하고 껴안습니다. 양어머니는 아가야, 네가 날 용서해준다면 이라고 흐느낍니다.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들 퇴장합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무대는 예누파와 라차 둘만 남습니다. 예누파는 자신의 운명을 최후의 아리아 모두들 갔군요. 당신도 가세요를 노래합니다. 예누파는 라차.

자에게 모두들 가버렸군요. 당신을 가세요. 전 재판을 받아야 될 몸이에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라차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난 당신 곁을 끝까지 지키겠어. 둘이서 함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짐이라도 기꺼이 질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를 바라보던 예누파는 라차, 신께서 당신을 저에게 보내셨군요. 마침내 신께서도 저에게 미소를 보내주시는군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나 힘든 삶을 살아온 예누파가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그를 껴안고 베라의 막이 내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인테오페라 극장 오늘은 야나체계 오페라 에누파 어떠셨나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우리가 글이라는 것은 그 살아갔던 그 시대를 대변하는 어떠한 한 역사의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라는 설화들이 내려오는 건 사실 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 입에서 많이 돌았던 이야기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런 시대였구나. 정말 모두가 어렵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진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통에 인육을 뜯어먹는 사건까지 있었다. 이런 것도 진짜 사실 실제 이야기니까. 네, 지난 6월 24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존 오커너 피아노 리사이틀이 있었습니다. 존 오커너는 존 필드의 녹턴을 세상에 알린 피아니스트이기도 한데요. 존 필드는 쇼팽 이전에 녹턴, 야상곡이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만든 작곡가입니다. 존 오커너가 필드의 야상곡 전집 음반을 녹음하면서 이 작품의 진가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도 존 필드의 야상곡을 연주했는데 존 필드의 녹턴 14번, 존 오커너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7월 5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에토의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요일 아침 서울에는 해가 드러났지만 충청 이남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수도권과 강원 내륙까지 비구름이 확대되겠고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에 20에서 60mm, 영남 지역에는 5에서 50, 또 제주 산간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가 내릴 때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세차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또 습도 높은 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4.1도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아침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안성부근 5차로에는 현재 물이 고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멀리 칠곡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장애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목간 지점 5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수식어까지 붙였는데 일단 여론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MBS에 이어 한국 갤럽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반등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토대로 한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 같은 평가를 이끈 걸로 보입니다.
1: 균형 발전의 거점, 또 첨단 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0: 다만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이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지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곧바로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는데 이 역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1: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0: 국민의힘은 지지율과 무관하다는 이 대통령 주장을 놓고 역대급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지방선거 전에 발표했다면 다른 지역 반발로 선거에 치명적 역풍을 맞았을 거라며 그래서 선거 이후에 발표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챙긴 뒤 다음날 해외 순방에도 나섭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티르키예를 찾고 이어 몽골을 방문하는데 외교 성과 역시 지지율 반등 흐름에 힘을 보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이후 정면 충돌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3: 그러나 물밀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진 모습인데 공식 출마 선언도 임박한 거로 보여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에서 나온 핵심 키워드는 단합이었습니다.
5: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6: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5: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7: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4: 회동 직후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통합으로 화답하며 정면 충돌은 잠잠해진 분위기인데 물밑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진 기류도 감지됩니다. 일단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전 총리는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당대표란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당 복귀 첫 지방 일정으로 이 대통령의 충청권 일정에 맞춰 청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게 대표적입니다.
8: 당도 거기에 전력 투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6: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8: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당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4: 정청래 전 대표는 당심 밀도가 높은 호남 공들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홀대론이 흘러나온 전북을 향한 행보와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9: 전북은 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9: 소외감이 없도록 당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4: 송영길 전 대표의 외연 확장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일단 당권 경쟁 초반 메시지는 주로 친청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10: 전북 소외론의 그런 물론 그런 심정을 느끼는 분 있겠지만 거기에
6: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이런 가운데 김 전 총리는 조만간 당 혁신 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했고 정 전 대표도 친청계 의원들과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새 규합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엔 당권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한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계파 간 갈등도 다시 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2: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일 광주 전남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총리 측은 어제 YTN에 오는 6일 광주 군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마 장소 결정에는 해당 군공항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의 반도체 생산기지 입지로 거론되는 점이 고려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점과 관련해선 오는 7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 있다는

0: 점이 반영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당 소속 국회의원 징계 등을 의결하는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합니다.
1: 40건 넘는 징계 요청이 접수됐는데 실제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을지 국민의힘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 단식과 지방선거 지연 후유증으로 병원 신세를 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퇴원 첫 일성은 기강이었습니다.
3: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4: 장동혁 국민의힘
3: 첫걸음이라고
4: 대표입니다.
3: 믿습니다.
2: 선거 국면에서 잠시 멈췄던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다시 가동한 것으로 그동안 쌓인 징계 요청만 4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 한동훈계 의원부터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까지 포함됐는데 지목된 이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5: 과연 우리 지도부가 민심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4: 진종
6: 당대표의
4: 의원입니다.
6: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2: 다만 수십 건 징계 요청에도 실제 절차에 돌입할 현역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당원 당교상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현역 의원들을 징계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 당권파 안에서도 장 대표 공개 비판에 나섰던 김재섭 의원 등은 징계 대상에서 빠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대로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에 나섰던 이들은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쟁 후보를 지원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탈당 공고 등의 중징계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2월 배현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8명의 한동훈 의원 대구 방문 동행을 해당 행위로 정의했고 지난 5월 한 의원의 부산 북구가 예비후보 등록 현장을 찾은 한지하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를 날렸습니다.
7: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4: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2: 여기에 부산에 집까지 마련했던 진종우 의원에 대해선 앞서 관련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당장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실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복된 징계 정치가 또다시 현실화하며 내전 수준의 내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청와대는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구 야구부 징계 사태를 5.18의 성역화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이 위원장의 SNS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성 응원 구호로 배재구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는 SNS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배재구 야구부 징계 사태와 관련해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정치권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민경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내고 역사를 정치에 이용한 어른들의 책임은 외면한 채 학생의 미래를 끊는 징계는 교육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정치권부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다음 세대가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5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2명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청소년까지 범죄에 끌어들였는데 지난해 12월 출범한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이번 검거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8: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밖으로 나옵니다.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급 사범 2명이 올해 상반기 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추정 판돈은 약 5조 3천억 원. 이들 가운데 30대 A씨는 필리핀 등에서 4조 8천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수백억 원대의 세금 포탈과 마약 제공,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가 지난 6월 12년 만에 덜미를 잡힌 건데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5천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또 다른 피의자 40대 B 씨는 중고등학생을 유인해 이른바 총판 자리를 주며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해 사회적 폐해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번 검거 작전은 작년 12월에 출범한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가 주도하고 외교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중동전쟁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송환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도피 범죄자에 대한 추적 검거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 수익 환수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9: 줄지어 이동하는 경찰들 사이로 중년 남성이 몸을 내던집니다. 급기야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는데 경찰이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실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가로막고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0: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경찰들한테 욕 한 자리 한 거 없고 저는 아주 지금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칩니다.
9: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근무 중인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먼저 구속 송치됐습니다. 반면 잠실 7동 투표소 시위 현장을 떠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여성을 다음 주 소환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해 법원 판단을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후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정인용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 FM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교통안전 1분 턱.
3: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협력업체

0: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4: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는 충청과 전북, 경북,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특히 충남 금산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차츰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해안에는 최대 80mm, 수도권에도 6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강릉은 29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교통 상황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지역은 주행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가는 길도 전 구간 소통은 원활한데요. 안성부근 5차로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분기점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고 또 1차로에서는 장애물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양양 쪽으로 조양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7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더위와 함께 장마철이 특유의 눅눅함이 더해져서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요일 아침을 여는 음악과 뉴스들로 마음만큼은 뽀송하고 청량하게 하루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다양한 팝과 가요 즐겨볼게요. 첫 곡 띄워드립니다.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7월 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YTN 라디오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오전 7시 뉴스 앤 뮤직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요 일요일을 채워줄 다양한 음악들 함께 하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노래 준비하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문자 참여하실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의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다이애나 로스의 Upside Down 먼저 들어보고요. 이어서 마돈나의 Like a Prayer까지 노래 두 곡 더 듣고 옵니다.

다이애나 로스 그리고 마돈나의 목소리 차례로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FP 통신은 베네수엘라 정부 공식 발표를 인용해 지진 사망자가 2,954명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에 집계된 2,645명보다도 309명이 늘어난 수치로 부상자 수는 16,000명을 넘어선 반면 구조 소식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의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이 임박한 가운데 상장 주관사들의 조달 자금의 약 0.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월가 관행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딜 규모가 워낙 커서 총 수수료는 2천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음악은 신청곡으로 한 곡, 저희가 준비한 노래 한 곡 이렇게 두 곡 만나봅니다.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4723님 신청곡 그리고 이어서 이선희의 아 옛날이여까지 두 곡 만나봅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청와대는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구 야구부 징계 사태를 5.18의 성역화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이 위원장의 SNS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성 의원 구호로 배재구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는 SNS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배재구 야구부 징계 사태와 관련해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정치권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민경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내고 역사를 정치에 이용한 어른들의 책임은 외면한 채 학생의 미래를 끊는 징계는 교육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앤뮤직 노래 두 곡으로 마무리합니다. 높은 음자리 바다에 누워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띄워드리고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4: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5: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6: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0: 1919년 애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선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1: 단어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0: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찌르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일부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경북,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도 차츰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충청, 전북 지역에는 최대 60mm가 예상이 되고요. 제주도 산지는 내일까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의 경우는 목요일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빗길에 사고 소식이 계속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이 뒤쪽으로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대전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 가 있었는데 현재 사고 차량은 갓길로 치워진 상황입니다.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4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오늘 미쳤다.
3: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우와. 우와.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대제고등학교 야구부의 지역 비하 응원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직 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범여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3: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응원으로 중징.

0: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집권 여당에선 당권 다툼이 한창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점 윤곽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 김민석 전 총리가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일 출마에 나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청래, 송영길 등 나머지 주자들도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이르면 내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 장소는 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 전남인데 5.18 민주묘지 참배 뒤 군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생산 공장으로 거론되는 곳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당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4: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 제1과제라고 생각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5: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4: 지원, 전 당적으로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3: 이튿날로 예정된 이 대통령 순방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날 광화문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민심 청취에 주력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남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연일 호남 행보 속 검찰개혁 완수, 당원주권 완성 등 전통 지지층의 소구력 높은 메시지로 당원 민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6: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6: 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입니다.
3: 다크호스 송영길 의원은 특색 있는 외연 확장 행보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외교안보 전문성을 드러낸 데 이어 민주당 최대 고민으로 떠오른 청년 세대와의 격이 없는 소통도 이어갔습니다.
7: 20, 30대가 뭐 극우화됐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기성세대의 의원입니다. 안이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
3: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들뿐 아니라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도 앞다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국민의힘에선 징계 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징계를 의결할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2: 40건 넘는 징계 요청이 접수됐는데요. 실제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을지 당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8: 단식과 지방선거 지원 후유증으로 병원 신세를 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퇴원 첫 일성은 기강이었습니다.
9: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8: 선거 국면에서 잠시 멈췄던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다시 가동한 것으로 그동안 쌓인 징계 요청만 4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 한동훈계 의원부터 소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까지 포함됐는데 지목된 이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0: 과연 우리 지도부가 민심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5: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5: 김재석
11: 생각하고.
5: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다만 수십 건 징계 요청에도 실제 절차에 돌입할 현역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당원 당교상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현역 의원들을 징계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 당권파 안에서도 장 대표 공개 비판에 나섰던 김재석 의원 등은 징계 대상에서 빠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대로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에 나섰던 이들은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쟁 후보를 지원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탈당 공고 등의 중징계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2월 배현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8명

0: 한동훈 의원 대구 방문 동행을 해당 행위로 정의했고 지난 5월 한 의원의 부산 북구 앞 예비 후보 등록 현장을 찾은 한지하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를 날렸습니다.
1: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 장동혁 국민의힘
1: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0: 여기에 부산에 집까지 마련했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선 앞서 관련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당장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실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복된 징계 정치가 또다시 현실화하며 내전 수준의 내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3: 네, 전국 관련 소식은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미국에선 독립기념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성대한 기념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행사를 정치적인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어떤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4: 네, 미국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뉴욕에서는 미 주요 동맹국 해군함정이 참가하는 국제관람식과 대형 범선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국제관람식에는 50여 척의 미국과 각국의 군함이 국제 대형 범선 퍼레이드엔 20여 개국을 대표하는 40척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대형 범선들은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 허슨강을 따라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잇는 조지 워싱턴 다리까지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1975년 취역해 내년 퇴역하는 미 해군 현역 최장수 항공모함인 니미츠호도 참여하고 한국 해군은 4,400톤급 구축함 문무대함함을 파견했습니다. 뉴욕에서 국제 대형 범선 퍼레이드와 세계 관람식이 함께 열린 건 건국 200주년과 자유여신상 건립 100주년 그리고 밀레니엄 기념 행사가 열렸던 2000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뉴욕 시민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5: What defines America is our diversity.
2: 미국은 다양성이 강점이죠. 다양한 종교와 배경, 인종이 바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기념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5: And that's what makes America great. So for me,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elebrate.
6: That's what we were built on. That's why.
2: 그것이 우리가 세워진 기반이자 이 나라가 건국된 이유이기도 하죠. 저도 동감합니다.
3: 네, 트럼프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하는데요. 의도가 아주 노골적인 것 같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을 잇는 잔디 광장인 내셔널몰에서는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인 미국에 바치는 헌사가 열립니다. 북미의 영국령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1776년 7월 4일 영국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독립 선언서를 발표한 지 250주년이 된 날을 기념하는 행사인데요. 미 공군기 편대 비행과 에어쇼, 군악대, 의장대 공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미 동부 시간으로 저녁 9시 45분부터 진행됩니다. 연설 직후인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엔 역대급 불꽃놀이가 펼쳐지는데요. 주최 측은 85만 발의 폭죽을 약 40분간 쏘아올려 불꽃놀이와 관련한 기네스북 세계 기록을 경신한다는 구상이어서 축제 분위기는 자정에 가까워질수록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탓에 연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번 행사를 트럼프 집회로 명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긴 연설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집권 2기에 부과한 관세와 국경 통제 강화, 주식시장 활황을 자신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며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전날에는 이란 전쟁 승리를 주장하고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7: And we knocked the hell out of
2: 이란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이란은 합의하고 싶어하죠. 공산주의가 되거나 애국주의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7: You can be a communist or you can be a patriot. You cannot be both.
4: 이는 야당인 미국 민주당 내에서 부상하는 강성 진보 진영인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규정하며 통합보다는 분열과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생활 물가가 치솟고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계기로 반전을 노리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오늘로 이틀째를 맞은 이란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은 대규모 반미 집회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인 아들 모스타바의 등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단 마지막 안장식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8: 대사원 광장에 구름대처럼 몰려든 추모객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0: 애도합니다.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물 한 개를 분사할 정도지만 복수를 다짐하는 붉은 깃발은 쉴 새 없이 펄럭입니다.
1: 제국주의와 미국에 맞서는 폭풍 같은 함성. 하메네의 장례식 기도 직전입니다.
0: 반미 애국 집회를 방불케 한 하메네이의 장례식. 추모객들은 트럼프를 제거하라는 팻말을 들고 암살자에게 피해 죽음을 외쳤습니다.
1: 신께서 최고 지도자의 암살자를 저주해 트럼프도 사랑하는 이가 죽는 고통을 겪게 하시길 하메네이 장례식 추모객입니다.
0: 장례식이 시작됐지만 하메네이 후계자인 모즈타바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례식 마지막 날엔 등장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오는 9일 하메네이의 고향에서 열릴 안장식에 직접 참석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암살 위협과 경호팀의 만류로 최종 등장 여부는 극도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례식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며 가짜 눈물일지 모른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 모인 인사들을 한 방에 제거할 수 있지만 협상할 상대를 없애지 않으려고 참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2: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에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의 협상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례식 뒤 재개될 협상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와 이란 동결 자금 해제, 핵 협상 등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3: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6: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무더위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처지고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차츰 비구름이 확대돼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강릉 29도, 대구 28도가 예상이 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쪽으로 이동하는데 신갈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1km 구간에서 차량이 밀리고 있고, 경부고속도로도 부산이나 서울 쪽으로 오고 가는 길 전 구간 소통은 원활한 상황인데요. 서울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4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이 전 시간부터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안성부근 5차로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7월의 둘째 주 일요일 아침입니다. 정보가 되는 뉴스와 마음을 채워주는 웰메이드 음악 이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자넥 잭슨의 Together Again. 이 노래 함께 들어볼게요.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YTN 하루 8시 뉴스앤뮤직 7월 5일 일요일 아침 8시 뉴스앤뮤직 첫 곡은요. 마음이 환해지는 시대를 초월한 명곡 자넷 잭슨의 Together Again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대별 장르별 다양한 음악을 편식 없이 즐길 수 있는 곳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8920번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방송 잘 듣고 계시다고요? 고맙습니다. 8206번님, 9849님, 3025번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니 아침입니다. 8시 뉴스앤뮤직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참여해주세요. 채팅창은 무료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오아시스의 원더월.

보이즈 투맨의 I will make love to you. 앞서 흐른 곡 오아시스의 원더월이었습니다. 노래 만나봤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리버스터 신청과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민생 발목 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비해서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과 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더는 좌시할 수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을 살리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 추진은 입법부를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당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 워크숍에서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운운하며 두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수당의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 찍고 입법 속도전을 벌이려는 목적은 결국에는 정부 여당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밀어붙이려는 셈법이라며 꼬집었습니다.

줄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휴일 아침의 여유, 뉴스 앤 뮤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 7월 6일 월요일부터 우리 YTN 라디오가 확 달라집니다. 새벽 6시 20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로 힘차게 시작을 해서요. 오전 10시 반에는 더 꽉 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여러분들 더 길게 찾아갈 예정입니다. 또 퇴근길 오후 5시 정각에는요.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일 개편일을 딱 맞아서 그리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화요일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요.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 런칭까지 기념해 방송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 쿠폰 아낌없이 쏠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 새로워진 YTN 라디오 주파수 딱 고정해 주시고요. 잊지 말고 방송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선물 당첨의 기회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이 준비됐습니다. 신청곡 한 곡, 저희가 준비한 노래 한 곡 이렇게 만나볼게요. 이문세, 이적의 조조할인, 9849님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노래 두 곡 만나보죠.

이문세 이적의 조조할인,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날을 기념한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을 잇는 잔디광장인 내셔널 몰에서는 미국에 바치는 헌사 행사가 열립니다. 미 공군기들의 편대비행과 에어쇼, 대규모의 군악 의장대 공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저녁 9시 45분부터 진행됩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4년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의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선 상황을 논의하면서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전망이 보이며 미국의 결단력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방에서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강풍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스페인 카탈루니아 북동부 헤로나주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하면서 축구장 3,200개 면적에 해당하는 2,300헥타르가 소실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실시간 주요 뉴스 듣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입니다. 8시 때 노래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9시 20분에 돌아올게요. 김현철의 달의 몰락,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띄워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하늘엔 구름만 가득한데요. 일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지역 곳곳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곳에 따라서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비구름이 차츰 확대돼서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 이 비가 내릴 때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오전 교통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계속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화원요금소 진출로 갓길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도 신갈분기점 4차로에서는 전 시간부터 계속해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2km 구간에서 차량이 밀리고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시구간에서는 짧게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도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좋습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군자교 부근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30분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리버스터 신청과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애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민생 발목도 잡기의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비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과 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총력을 다해 뒷받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을 살리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 추진은 입법부를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서근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한 명도 원내대표가 당 워크숍에서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운운하며 두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